0: 일인 방둔 체바 시림기 천재 고고 카 니동 십제 학점 강과 당기 서두리괴 흉록탄 신다르 신빈 시추 지자팅 국제 뒤주 튕기 체바 제리 망초 미팅 팅아탄 제동 학점라 핀바토 위브지 명아라 신조 청시 미동 럭신키 토담탄 신추 커섭 자도네 지슈 속자탄 지신키 림시리 청진진키 다듬소 망편 신빈키 진우 종용키 종탄 추당 총기를 뒤집어 전시 상마를 켜봤다. 랑종기 청진 신뢰 조준태 철근의 신낭토 무소 락린 따르균부시.
1: 사두 딥소 피계기 간의 내민세와 타자 링류 딥소 칸키 균딘키 콜규 냠소 미치키 기엔 콜톱기 유바타 규림 시부 랑구 콜규 토베 투즈 춘중 토바마세 레갸 라주송디 편제 치루 슈진 칭유제 타자 총기 딱지추 팅럽 신뢰 튜레 링키 기고와 로산딘 진키 테다 셰바타 콩키 만츠 링류 딥소 칸키 튜부 하자 야부유 링류 추간 진네 닌주르레 림바 탕부 샤모 갸마 니돈타 신유 갸마 시경업 주연 튕기 유바타 로시보로 튕기 친자 미조베 딥수 치단기 수규키 딥수레 튕보 망투 슈진 친유 제셰샤 디네 장정기 첸젤라 디네 사드 신뢰 딥수기 튜고르키 체가레 줘와타 딥수 튜뉴 치르동웨 수냠 퇴베 뒤리시레 로마진 서브 토와타 최제 마웨 릉충 차겐 미세진레 종용기 신조레기 뷰제 링이레 유린 춘진포유 타자 청진 신뢰 첸제 나초 총셉도 튕규 기캡 충와타 신조 튕기를 샴디 슈디 사드 딥수 간에 내미 세웨 수균 신조 레기 남추 고바타 갈레 치신 규주 링부 고웨 신왕 키남바르 베드 균도 친유
0: 신조 바라 바바라 딥부 용웨 탑람 양수 당와 유르 법규 자바세와 따라 레딘 신내 폐제기 튕라 법사니 망초 바바라 축주 용와라 구리시 주티시 랑종기 청진기 튕진 타 신조로 바바라 냠지 딩섭 형와 타종기 신조레기 청진 튕레기 코지 균투 튜크 상도 동어탄 칠레 신조 바사바 균남진기 권의 소중체디 청진 락제 사바탄 튕레기 남바사바티 망초로 바바라 땡부탄 조규로 용의 대교로 뉴딘시도 교와 제유 니리 청제레 공부점다 종 청진 신뢰 사르드 니르주 딘시 VR 뇽르타 링뉴 청시 제시르키 니신의 유고와타 총배 배바 첸딘진 기소자 규림 시부 테가라 통토번에 산에 테게 배바 뷰다키 게라 최제타 군기 이지 톱제 치로 뉴딘 친유시 태당 잡지 태동 차종 레디 규 산에 테게 신 쪽배 테가라 총소 뉴토비 세미 배바키 첸딘 튠제 균딘의 원조로 응어주의 지기 유시 제로 니동자민 뉴슈쟁아로 차도원의 태동팅 응업중간인 제발아 최종형법 고르치자탕 뉴슈접듄하 신유시 첸딘진키 내 딥주탕 첸딘신제탕 오제 딥주 제발에 표바 긴감소자탕 신조 튠제리는 십자 제배발아 랑종기 정진신뢰기 튠뢰 코지 노르신 후다제디 차도원의 응악도 림바탕 차도원의 원조로 오제 제발 차도원의 태종 제발제 사두 신조 튠제 튠제탕 총주로 제주 제배 탑람 조로 규리엽시 지롱 제부로 당외 강종 사도로 배윤시 청진 튕진 자료에 신타를 넘부 사바를 교구축 명하라 청진 락제 강종기 총셉도 균투 시종리 견딘 튕례를 튕진 자료와 미리카기 망조를 핀바 도신 유입시 검달 제마라 랑종기 신조래기 청진 멍시 지구 균투 튀구 창토단에 청진 변조르키 팅럽 신례를 튕진 자료의 군유 침부되디 사료 총셉 초용리 다르게 용하라 제담해비 돕슈
1: Sinjolinke Kuala Nansu Sinjuba Dini Rangjongi Tinzela Dini Sugun Sinjole Pigil Gudi Dangwe Gorki Chinzum Tiji
2: Chajar Lungzup Gizisu Zibe Kimsi Gartu Minglamto Chani Yinla Rilong Arsin Zibata Miyung Arsin Dewe Kibarni
0: Sanglanje, Shamla Nabatsu Mutuje, Judin Zoe Chirachibe, Nangzin Ki, Nangdun Ka Sumba, Nidhi Chongjir Bo Zong Ki, Jingam Sung Jongtang, Babara Niga Yongwe, Tarje Lambur Kube, Gorki, Tinzum, Gorji Tu, Nagzui Tungkong, Mangzuo Ki, Bobkong La Gyurwa, Si Kuebati, Sisi Nasho.
1: Sanglo Linge, Nidhi Chongji Bo Zong Ki, Nagzui Sikyu Simburo, Mitabla Dienbe, Rigi Ramu Shakchen, Yugjidu Damne, Sadu Nagri Lhengegi, Chulu Chushirki Gyongxin Yue. 보종키 낙세지 개경러 지칭치 응업중어굴 학점 심바타 티니 계급기 계급된자 송제지리라 망초기 미통 르신투비에 보콩시간시 보디니 녀친 탕레리규타 히말라예 시르규진 참수내바타 낙세 캡제 계제 숨주성을 학점시네

0: 동화 타 냠제 폐계로 구대 동화 녀르경 제보 덥칠 동화 뷰다기 편제 치르 동화 신조 망초로 보바 용화로 구티 제보 소기 존내 레트엔 타 송제 제대 우연히 특별 취부기 편제 균투 치르 동거 최묘키 투몽근 문진 기금아 직도 지내 냠좀 냠구로 쇼는 갸바타 신편 시주 카 튕규로 구대 단데 폐계 사도 켄데 신조레 뷰체 토웨 폐계로 구대 동화 타 미리 카게 망초기 대자 치르 동치 뚜쇼 리기 뷰구베 내신나샤
1: 초 지라 강에 유튜 초시 참견에 로교류 만취 미치 심 지키 강에레 넘버 기와 체크
0: 신조링게 님의 표공 항저의 튼제리 저기 총강타 구지 총강도 종샤 샘러 대고의 낭튼십자 변조라네 링게 총주는 것이
2: 예제라 베이징 총지의 표결을 권동부 지동 지튜고 님무종 표결을 초비 Beijing Fengshi Chongtun Caiyu Gongsi Tang Nyamgui Chene Nyamyu Pyo Gong Shanghai Chongji Le Tuenze Li Teki Chonggang Tang Guzi Chonggang Di Hangzhou Tokzi Kangjin Tu Chongwa La Gui Di Tang Li Dichu Sursum Kui Ki Dewa Tang Tuenze Li Teki Zeju Chomra La Ngui Su Dibshi Mingara Tuenze Ka Sum Tang Simba Tang Hangzhou Tang Shanghai So Chongji Le Ki Rinpa Tang Bui Tuenze Li Teki Qirzong Talwam Dila Ngang Xerzong Tumni Nyamyu Bili Ki Sa Du Xing Le Tuenze Xerju Chomra La Chokbi Gyunam Jin Ki Kuzhi Ngunjur Chong Yibshi 다른 개난키 총라르 뒤번이 베이징 당 표기 님의 캔딘 퇴례기 뷰제링 예타 신족바라 바바라 경화를 튕긴 저로에 우주기 차답게 진실이라 님의 표공 뷰다진 당 제순진 뷰체 진제기 초소 표제 조에 세계 개진식이시 검답 제마라 님의 총키 표절 섭외 사공기 퇴공기 레제 모퇴원된 당 공대 말라 투구창 도동화 지자 지수 치료 동화 님의 원소 야부 사공기 민창 세토 동화 남한기 팀종 탑람 개체를 동화제체리 사료 캔딘 신뢰 튼제 티웨마와 개용수 개발아 구디당리 총습 초용리 다르게 용화라 람대치 균비시 생략에 참도 총제를 건조성 최대한 주기 최랑 코든 키레라 투지 지기 최대한 로교로 체샤 샴도 티고르키 난도 쉽죠 이시안 진란에 리게소 모르니시
0: 니투 사고 바르기급 최대한 지급 주 참도 총계 고조종 최대한 주 내시도 총화시나 주티 규림시 보조람 체대 지로니 돈이 슈쟁알로타 니 돈이 슈즈루 로고르키 최랑 코든 투지소 고조종 키누 규장 매직도 최랑 코든 남찬 라렌 템부다네 진공키웨 출란장마 김산치도 망부를 개발체도 사고베 시도 중화시나 규명을 걸 통주를 숨타 진화동 등계 당신 출랑코든 치규 명을 추 진이슈 잡결 학점 신비 고주종키 누규장매 직두 출랑코든 남창티 변정 고주 샤초니 샤르 누규 사바 체육공시 니르겐 코르유 구윤투 니르경 치링 킬레기 명을 송체 토와타 코르규근 뉴슈 치외 강엘 명내 고주종 최든 주기 人구啊 킬레수 용내 최든 고레 치든 수지 체디 네탄 파제키 서지 체로키 시주 등교 내민 체바라 림지 김나 킬레라 최무 고치 니돈 등교 급주 겁들 학점 서지 큰급 지주타 최무 고치 숨주 소구타 등동 시게 죽지 치톰내 킬레기 명을 뉴슈 충도 다예 출랑 코든 남창라 간내 망부 예발딘 최든 레튠베 킬레기 니르경 케 등을 탄송지 체디 산내 사도도 제유 시주기 땡케 체시타 리슈 규림 카세 쇠바타 킬레라 뻥진 토담 첸딘 토동와타 지든 지갸 튜구 상도 동규 주지 제바마세 제듀 청시 침보 때네 킬레라 자제 탄제 외 십시 제베토 자제 자자 동외 용부 십지타 진쇼 토담 소기 낭튼레 민네 리지신 체시 체디 킬레라 자제 탄제 외 녀가 칸아 탁디 체로 견체 유브지 신조링게 시즈 총기 강마 종기 청년 미리기 투미 비진탄 상하이 루교내 다고탄 럽존 체샤 샴라 대고기낭 튼십자 변조라네 링게 총우드는 거지
2: 예자라 시즈 총기의 강마라 종기 사듀 신조마보 마르당기 강마라 시베 청년 미리 다고로 초보 비진탄 상하이 루 다고로 럽존 체바라 규진 대미윤이 미리 튼지야 튼 Zogdui le tuyun mo tuyu sabda dangni miri kaki zhuang tang biri nyamzhi chile gyun chie mei bara gui di tong gyu tijri. Sakwe bie shido xe bara xina tading ki dagoro lopchong chi ring, dagoro chobi gese lu gyu rinne songchong tang rinne yugor nyamzhi ki nyamnyong chumzhi le lopchong ting sab chedi. Ying shu nyamli le dine geji ki zisim piwa tang nama rinne tuyungong le dine miri tuyunzhi ya tuyun zogdui le tuyun biwa. Miri kaki nyamzhi le gui di tongwa chi ki 上海以文顿切当了他尼森的西都特别是苍烈他的北京他上海与龙尼基大国罗罗罗罗罗罗罗罗罗罗罗罗罗罗罗罗罗罗罗罗罗罗罗罗罗罗罗罗罗罗罗罗罗罗罗罗罗罗罗罗罗罗罗罗罗罗罗罗罗罗罗罗罗罗罗罗罗罗罗罗罗罗罗罗罗罗罗罗罗罗罗罗罗罗罗罗罗罗罗罗罗罗罗罗罗罗罗罗罗罗罗罗罗罗罗罗罗罗罗罗罗罗罗罗罗罗罗罗罗罗罗罗罗罗罗罗罗罗罗罗罗罗罗罗罗罗罗罗罗罗罗罗罗罗罗罗罗罗罗罗罗罗罗罗罗罗罗罗罗罗罗罗罗罗罗罗罗罗罗罗罗罗罗罗罗罗罗罗罗罗罗罗罗
0: chair tu su nem si ngun da ra tu gu mang zam che ba ta chak ja phop gup su chor ro na ta zang bu jam yang sar wo su su de mi jong
2: san le ye la sa chong ji de me ro kong ga ra zong kong ga ra chong de qi qu ni ta zong ni ji mi de tian ji bi li qi gu bi xia xiang le ti gor qi nan de xi zhe yi xian jie la ne lin jie cuo wo zhe ne shi
0: 你家拉萨冲击门西局他没住空嘎总特别有几个别做你切别去你他总你给米日吞之别日他新住这次军队给决定作为切过各送吧没住空嘎总空嘎冲跌都别行切过提给你写书西点土前呢米日卡瓦中他别日娘这些了规定当月三个别写到切巴西呢他点给切过提没住空嘎总他去修总拉萨托萨区丢龙的间去借书看呢米日卡个来切巴他尽管忙错每天他日子也躺浪不借几个都对的 跟随盲片他每日吞着一二吞足对来吞送这些的三观周围别日来的队员三年三度都盲随车端他每日吞着给些节车瓦起来中南年规节规制切巴坦切不接每周为东西做些许多内给国家可以有瓦起来西镇给培训来吞把生队切巴坦去谈总卡瓦的平均扩大追热他跟随些许军警去拉给这不接他定给切过那每日吞着一二吞足对他跟随些许年这批给给特朗萨巴出席切约空的节目了去谈总 卡塔，制作赞助给新竹最新军队给肯定部队母体定设的单呢。云南军区每日卡个忙错给宁波来的军队，每日团结起没到抗战杀到大多些把这个日下。日日给南京人家特别格数，抗战十八多三，年月多超过。 新竹林街宁志创业每到中期，我们人来学习落差是看不到动物人的切下，下面提过一两团细节，边角两年林街创个就那个谁。年前啦。
2: 周崇祖的家对，你的创建的每到从新列从十区级列团入下去，人工啊，总人别六百里去，人家兵帮去，外面的人学下去，军队把车辆从木塘这段前呢，周崇祖不就看透觉得外面的人学下吃的年龄去，结果别呢，推门门一边，老百姓军外面人呢学下出个错了，舆论前头就不是，结果别一头，外面的人学下去，军队把车辆从门，人家。 若这兵帮去陆军军工堂，忙随南屯、闸屯等这些协助加帮忙些，有些点不通，修个点吧，他不懂吧，他们家的钱不少去，对外熟人们热心，一万钱呢，出个错了，随军热切，人当堂，开局写到三百六，都不欠一笔。
0: 新竹林街，参地立队听的，孙局的官队官将来参加了这次学兵南屯卡仓嘛，人别前年准学生毕业，来前的总指挥官南坎，此日晚上来谈，谢谢前官南坎，不算这么多来人，林街学兵结果了。

0: 자단 덴베 생글링게 공감사 단단나멀링게기 표조롱친 년체리고 표괴롱친기 송가처럼 규제 센시나고 초비 레센디기는 표조롱친 년체리고 표괴롱친기 차체 레스 미마니라 구두슈규 짐주 테테리센기 랑고 다용시비 낭세디기마 Selenge, Jimtu Tetele Zengki, Chachin, Risa Mimanyela Daji Tere Shubie, Langgo Dagyong Shibie, Nangsinti Yinda, Chachin, Risa Mimanyinki, Shobo Shusui Gutang Gamangane, Chusui Chubay Pali Yinda, Lisen Tetong Shuyubata. Tene, Tinyin Gwangju Chusui Duntang Gamangane, Chusui Gebe Pali, Chinyinki Shobo Shusui Gutang Gamangane, Chusui Chubay Pali, Yang, 广州区区端行干门安内区区街边旁的人呢卡索索亚加东听松秀有了提顿林杰水广西拿出老三林杰下面一年最我说雷森铁通康局级的特定安说雷森哪里亚顶顶许别雷森基广州双雄吧
1: 天突然来了，真的是无疑。老，给他公干不上。公干不上去了。那是，俺给他个去过当了嘛？你把俺那个做雷森那里呀，他去推到了偏南吧，都去收银。老去了，都去。他那给他个去雷森那里呀，就是去看这只哪有了。哦，电影去了，给他个人看到他的哦，雷森那老里呀，吉他哦，这个马来，春农的，嗯，做过菜的推到。
2: 接下来是没外去了，
1: 我听见嘛，第一学过去了，但他。
2: 兄弟，留不得了吧？
1: 好了，但是。第一是地下人去了。老了。那春农你，给那个人他的工作能些些推到接下去功能啊，当街道直接使用了去了。是是是。当第一接能些了，第二段要个那子他的只有张氏新年学了去了。是了。啊，这个学呢只有旅行去些些。
2: 老了。
1: 他第二老了给那个人哦，工作能些，春农那老了呀，他的地区。
2: 例如呢，这个是没完了。
1: 哦，这是。这个是的，差一点点。可他查查说是给你。查查是
2: 吧？但查查的，听查是当然组织他你们不就好了？
1: 那得了。这是。多多的学民的科技，你如这个培训，张三七二八了。那得了。这是了。这个是，科技的不特别说起来是吧？哦，这是这个。这个是的，提醒大家，哦，电脑老了，给你们不去，可以拿的了。
2: 老了。
1: 春农早日学习前面那样可以拿老的给你的个那样就让我讲过去同样是没问题了。
2: 哦，那是。
1: 这个是的，对呢。那我们这是的，嗯，但春农节的时候，我们那做吃啥的？啊，讲的是那旅行去的，一进门就我的，一进门就那么多去吃的了。
2: 那是，
1: 但前面讲了的送过了吧？我那说到起，春农节的，开车不应该猛些套了是吧？那
2: 春农节不大。
1: 切记了吧？给了，但在春农节当早起，有些交了吧？了，点马钱不给呢？那些春农节节，他毕竟去，啊，南国的出国去了呀，江大的、江西的吧？给了，那这个就你把卡送听过这些，给了的，看过来才能送那送了。那这个，但现在切记都，但在大概切记的时候没了。
2: 哦，
1: 但在春农节，听早给他去，有些的马钱不给呢？
2: 让退税，
1: 可能看咱们住的站吧，没些涨税起过了的，那你看咱们，我那做他的这个车位那里也别下雨呢，给你这个证件那里也，但是你到底是开几车了吧？给了，
2: 那里，
1: 涨着车钱给你撸，让去可能看咱们也把这给你的马税给呢，给你一个龙女的，看他看被退缴了吧？那里，看被马车给了，绿被退缴，写过了吧？那里，
2: 那是。
1: 这张
2: 我的样已经就团团下过去了，晒去了。那是。哦，老。今天，今朗就第二下，嗯，他的卡卡加第二学完去了，卡卡加的学呢，他的加个学呢，啥照片？
1: 是是是了。
2: 我的样，看清不就的晒去了。
1: 老。
2: 他的这个推断解压的提醒给，今朗就他的哦，看了这那学呢，写给，他可有读者学了，今朗读者的第二去了，啊，送，毫米。 三毫米，哦，毫米是呢，这个了。它的一个浪就什么脱落呢？什么来着？这些
1: 哦，那是。
2: 这是什么？
1: 毫米什么是怎么把它变得这么小不起来是吧？
2: 这个了，但是什么？
1: ni zaktole tokzu shorigina.
0: Tendishlimne
1: cheringorigina.
0: Tade yang tangboji tokzere di kendershuna tang.
1: Tangbo tokzere juri.
0: Ju.
1: Homi ju.
0: Homi ju.
1: Lari.
0: Tade rimshin rimshin ji chugo peju chebe gurim chuliga. Tande korka di shubji peju chegorwa.
1: Lari.
0: Pigeji ga gudu zamba. An changle di pige rimshin rimshin. Darje.
1: Jamse tebe.
0: Jamse tebe chugorwa.
1: Lari.
0: Tata tome homi tangboji langgo sabe gubliga ji korka sabarwa gila.
1: Lari.
0: Jita chanimchen na homi ju yin du zamba. An sumla ma ji. Jamda tiju tu zamba jirin gui bishi.
1: Lari, sumne jik jaya di gilang zu tante diri shal, koi gyabshe di yan gilang diri, jaji, jaji, ni kagan di yun tante, kagan rande tante anzu, ta zai sui gyorwa mangcha shi, gyage shun na taozi siri.
0: Lesa, lesa.
1: Zada, shenida, jakshibda, nre, mangbuchi nyamdo diri shi sui gyori gila. Ta dina loli, jamse tiji sumzi, kami sumzi gan lido zane, inji jaya di, jaya gyabshe di, ᱱᱟᱡᱩ ᱛᱟᱱᱫᱟ ᱠᱟᱜᱟ ᱡᱟᱠᱛᱮ ᱡᱟᱠᱛᱮ ᱛᱟᱱᱫᱟ ᱛᱤᱥᱩᱨᱟᱞ ᱛᱟᱱᱫᱟ ᱜᱮᱜᱮ ᱥᱩᱱᱟ ᱥᱟᱡᱮ ᱵᱷᱟᱱ ᱛᱟᱱᱫᱟ ᱛᱤᱥᱩᱨᱟᱞ ᱛᱟᱱᱫᱟ ᱜᱮᱜᱮ ᱥᱩᱱᱟ ᱥᱟᱡᱮ ᱵᱷᱟᱱ ᱛᱟᱱᱫᱟ ᱛᱤᱥᱩᱨᱟᱞ ᱛᱟᱱᱫᱟ ᱜᱮᱜᱮ ᱥᱩᱱᱟ ᱥᱟᱡᱮ ᱵᱷᱟᱱ ᱛᱟᱱᱫᱟ ᱛᱤᱥᱩᱨᱟᱞ ᱛᱟᱱᱫᱟ ᱜᱮᱜᱮ ᱥᱩᱱᱟ ᱥᱟᱡᱮ ᱵᱷᱟᱱ ᱛᱟᱱᱫᱟ ᱛᱤᱥᱩᱨᱟᱞ ᱛᱟᱱᱫᱟ ᱜᱮᱜᱮ ᱥᱩᱱᱟ ᱥᱟᱡᱮ ᱵᱷᱟᱱ ᱛᱟᱱᱫᱟ ᱛᱤᱥᱩᱨᱟᱞ ᱛᱟᱱᱫᱟ ᱜᱮᱜᱮ ᱥᱩᱱᱟ ᱥᱟᱡᱮ ᱵᱷᱟᱱ ᱛᱟᱱᱫᱟ ᱛᱤᱥᱩᱨᱟᱞ ᱛᱟᱱᱫᱟ ᱜᱮᱜᱮ ᱥᱩᱱᱟ ᱥᱟᱡᱮ ᱵᱷᱟᱱ ᱛᱟᱱᱫᱟ ᱛᱤᱥᱩᱨᱟᱞ ᱛᱟᱱᱫᱟ ᱜᱮᱜᱮ ᱥᱩᱱᱟ ᱥᱟᱡᱮ ᱵᱷᱟᱱ ᱛᱟᱱᱫᱟ ᱛᱤᱥᱩᱨᱟᱞ ᱛᱟᱱᱫᱟ ᱜᱮᱜᱮ ᱥᱩᱱᱟ ᱥᱟᱡᱮ ᱵᱷᱟᱱ ᱛᱟᱱᱫᱟ ᱛᱤᱥᱩᱨᱟᱞ ᱛᱟᱱᱫᱟ ᱜᱮᱜᱮ ᱥᱩᱱᱟ ᱥᱟᱡᱮ ᱵᱷᱟᱱ ᱛᱟᱱᱫᱟ ᱛᱤᱥᱩᱨᱟᱞ ᱛᱟᱱᱫᱟ ᱜᱮᱜᱮ ᱥᱩᱱᱟ ᱥᱟᱡᱮ ᱵᱷᱟᱱ ᱛᱟᱱᱫᱟ ᱛᱤᱥᱩᱨᱟᱞ ᱛᱟᱱᱫᱟ ᱜᱮᱜᱮ ᱥᱩᱱᱟ ᱥᱟᱡᱮ ᱵᱷᱟᱱ ᱛᱟᱱᱫᱟ ᱛᱤᱥᱩᱨᱟᱞ ᱛᱟᱱᱫᱟ ᱜᱮᱜᱮ ᱥᱩᱱᱟ ᱥᱟᱡᱮ ᱵᱷᱟᱱ ᱛᱟᱱᱫᱟ ᱛᱤᱥᱩᱨᱟᱞ ᱛᱟᱱᱫᱟ ᱜᱮᱜᱮ ᱥᱩᱱᱟ ᱥᱟᱡᱮ ᱵᱷᱟᱱ ᱛᱟᱱᱫᱟ ᱛᱤᱥᱩᱨᱟᱞ ᱛᱟᱱᱫᱟ ᱜᱮᱜᱮ ᱥᱩᱱᱟ ᱥᱟᱡᱮ ᱵᱷᱟᱱ ᱛᱟᱱᱫᱟ ᱛᱤᱥᱩᱨᱟᱞ ᱛᱟᱱᱫᱟ ᱜᱮᱜᱮ ᱥᱩᱱᱟ ᱥᱟᱡᱮ ᱵᱷᱟᱱ ᱛᱟᱱᱫᱟ ᱛᱤᱥᱩᱨᱟᱞ ᱛᱟᱱᱫᱟ ᱜᱮᱜᱮ ᱥᱩᱱᱟ ᱥᱟᱡᱮ ᱵᱷᱟᱱ ᱛᱟᱱᱫᱟ ᱛᱤᱥᱩᱨᱟᱞ ᱛᱟᱱᱫᱟ ᱜᱮᱜᱮ ᱥᱩᱱᱟ ᱥᱟᱡᱮ ᱵᱷᱟᱱ ᱛᱟᱱᱫᱟ ᱛᱤᱥᱩᱨᱟᱞ ᱛᱟᱱᱫᱟ ᱜᱮᱜᱮ ᱥᱩᱱᱟ ᱥᱟᱡᱮ ᱵᱷᱟᱱ ᱛᱟᱱᱫᱟ ᱛᱤᱥᱩᱨᱟᱞ ᱛᱟᱱᱫᱟ ᱜᱮᱜᱮ ᱥᱩᱱᱟ ᱥᱟᱡᱮ ᱵᱷᱟᱱ ᱛᱟᱱᱫᱟ ᱛᱤᱥᱩᱨᱟᱞ ᱛᱟᱱᱫᱟ ᱜᱮᱜᱮ ᱥᱩᱱᱟ ᱥᱟᱡᱮ ᱵᱷᱟᱱ ᱛᱟᱱᱫᱟ ᱛᱤᱥᱩᱨᱟᱞ ᱛᱟᱱᱫᱟ ᱜᱮᱜᱮ ᱥᱩᱱᱟ ᱥᱟᱡᱮ ᱵᱷᱟᱱ ᱛᱟᱱᱫᱟ ᱛᱤᱥᱩᱨᱟᱞ ᱛᱟᱱᱫᱟ ᱜᱮᱜᱮ ᱥᱩᱱᱟ ᱥᱟᱡᱮ ᱵᱷᱟᱱ ᱛᱟᱱᱫᱟ ᱛᱤᱥᱩᱨᱟᱞ ᱛᱟᱱᱫᱟ ᱜᱮᱜᱮ ᱥᱩᱱᱟ ᱥᱟᱡᱮ ᱵᱷᱟᱱ ᱛᱟᱱᱫᱟ ᱛᱤᱥᱩᱨᱟᱞ ᱛᱟᱱᱫᱟ ᱜᱮᱜᱮ ᱥᱩᱱᱟ ᱥᱟᱡᱮ ᱵᱷᱟᱱ ᱛᱟᱱᱫᱟ ᱛᱤᱥᱩᱨᱟᱞ ᱛᱟᱱᱫᱟ ᱜᱮᱜᱮ ᱥᱩᱱᱟ ᱥᱟᱡᱮ ᱵᱷᱟᱱ ᱛᱟᱱᱫᱟ ᱛᱤᱥᱩᱨᱟᱞ ᱛᱟᱱᱫᱟ ᱜᱮᱜᱮ ᱥᱩᱱᱟ ᱥᱟᱡᱮ ᱵᱷᱟᱱ ᱛᱟᱱᱫᱟ ᱛᱤᱥᱩᱨᱟᱞ ᱛᱟᱱᱫᱟ ᱜᱮᱜᱮ ᱥᱩᱱᱟ ᱥᱟᱡᱮ ᱵᱷᱟᱱ ᱛᱟᱱᱫᱟ ᱛᱤᱥᱩᱨᱟᱞ ᱛᱟᱱᱫᱟ ᱜᱮᱜᱮ ᱥᱩᱱᱟ ᱥᱟᱡᱮ ᱵᱷᱟᱱ ᱛᱟᱱᱫᱟ ᱛᱤᱥᱩᱨᱟᱞ ᱛᱟᱱᱫᱟ ᱜᱮᱜᱮ ᱥᱩᱱᱟ ᱥᱟᱡᱮ ᱵᱷᱟᱱ ᱛᱟᱱᱫᱟ ᱛᱤᱥᱩᱨᱟᱞ ᱛᱟᱱᱫᱟ ᱜᱮᱜᱮ ᱥᱩᱱᱟ ᱥᱟᱡᱮ ᱵᱷᱟᱱ ᱛᱟᱱᱫᱟ ᱛᱤᱥᱩᱨᱟᱞ ᱛᱟᱱᱫᱟ ᱜᱮᱜᱮ ᱥᱩᱱᱟ ᱥᱟᱡᱮ ᱵᱷᱟᱱ ᱛᱟᱱᱫᱟ ᱛᱤᱥᱩᱨᱟᱞ ᱛᱟᱱᱫᱟ ᱜᱮᱜᱮ ᱥᱩᱱᱟ ᱥᱟᱡᱮ ᱵᱷᱟᱱ ᱛᱟᱱᱫᱟ ᱛᱤᱥᱩᱨᱟᱞ ᱛᱟᱱᱫᱟ ᱜᱮᱜᱮ ᱥᱩᱱᱟ ᱥᱟᱡᱮ ᱵᱷᱟᱱ ᱛᱟᱱᱫᱟ ᱛᱤᱥᱩᱨᱟᱞ ᱛᱟᱱᱫᱟ ᱜᱮᱜᱮ ᱥᱩᱱᱟ ᱥᱟᱡᱮ ᱵᱷᱟᱱ ᱛᱟᱱᱫᱟ ᱛᱤᱥᱩᱨᱟᱞ ᱛᱟᱱᱫᱟ ᱜᱮᱜᱮ ᱥᱩᱱᱟ ᱥᱟᱡᱮ ᱵᱷᱟᱱ ᱛᱟᱱᱫᱟ ᱛᱤᱥᱩᱨᱟᱞ ᱛᱟᱱᱫᱟ ᱜᱮᱜᱮ ᱥᱩᱱᱟ ᱥᱟᱡᱮ ᱵᱷᱟᱱ ᱛᱟᱱᱫᱟ ᱛᱤᱥᱩᱨᱟᱞ ᱛᱟᱱᱫᱟ ᱜᱮᱜᱮ ᱥᱩᱱᱟ ᱥᱟᱡᱮ ᱵᱷᱟᱱ ᱛᱟᱱᱫᱟ ᱛᱤᱥᱩᱨᱟᱞ ᱛᱟᱱᱫᱟ ᱜᱮᱜᱮ ᱥᱩᱱᱟ ᱥᱟᱡᱮ ᱵᱷᱟᱱ ᱛᱟᱱᱫᱟ ᱛᱤᱥᱩᱨᱟᱞ ᱛᱟᱱᱫᱟ ᱜᱮᱜᱮ ᱥᱩᱱᱟ ᱥᱟᱡᱮ ᱵᱷᱟᱱ ᱛᱟᱱᱫᱟ ᱛᱤᱥᱩᱨᱟᱞ ᱛᱟᱱᱫᱟ ᱜᱮᱜᱮ ᱥᱩᱱᱟ ᱥᱟᱡᱮ ᱵᱷᱟᱱ ᱛᱟᱱᱫᱟ ᱛᱤᱥᱩᱨᱟᱞ ᱛᱟᱱᱫᱟ ᱜᱮᱜᱮ ᱥᱩᱱᱟ ᱥᱟᱡᱮ ᱵᱷᱟᱱ ᱛᱟᱱᱫᱟ ᱛᱤᱥᱩᱨᱟᱞ ᱛᱟᱱᱫᱟ ᱜᱮᱜᱮ ᱥᱩᱱᱟ ᱥᱟᱡᱮ ᱵᱷᱟᱱ ᱛᱟᱱᱫᱟ ᱛᱤᱥᱩᱨᱟᱞ ᱛᱟᱱᱫᱟ ᱜᱮᱜᱮ ᱥᱩᱱᱟ ᱥᱟᱡᱮ ᱵᱷᱟᱱ ᱛᱟᱱᱫᱟ ᱛᱤᱥᱩᱨᱟᱞ ᱛᱟᱱᱫᱟ ᱜᱮᱜᱮ ᱥᱩᱱᱟ ᱥᱟᱡᱮ ᱵᱷᱟᱱ ᱛᱟᱱᱫᱟ ᱛᱤᱥᱩᱨᱟᱞ ᱛᱟᱱᱫᱟ ᱜᱮᱜᱮ ᱥᱩᱱᱟ ᱥᱟᱡᱮ ᱵᱷᱟᱱ ᱛᱟᱱᱫᱟ ᱛᱤᱥᱩᱨᱟᱞ ᱛᱟᱱᱫᱟ ᱜᱮᱜᱮ ᱥᱩᱱᱟ ᱥᱟᱡᱮ ᱵᱷᱟᱱ ᱛᱟᱱᱫᱟ ᱛᱤᱥᱩᱨᱟᱞ ᱛᱟᱱᱫᱟ ᱜᱮᱜᱮ ᱥᱩᱱᱟ ᱥᱟᱡᱮ ᱵᱷᱟᱱ ᱛᱟᱱᱫᱟ ᱛᱤᱥᱩᱨᱟᱞ ᱛᱟᱱᱫᱟ ᱜᱮᱜᱮ ᱥᱩᱱᱟ ᱥᱟᱡᱮ ᱵᱷᱟᱱ ᱛᱟᱱᱫᱟ ᱛᱤᱥᱩᱨᱟᱞ ᱛᱟᱱᱫᱟ ᱜᱮᱜᱮ ᱥᱩᱱᱟ ᱥᱟᱡᱮ ᱵᱷᱟᱱ ᱛᱟᱱᱫᱟ ᱛᱤᱥᱩᱨᱟᱞ ᱛᱟᱱᱫᱟ ᱜᱮᱜᱮ ᱥᱩᱱᱟ ᱥᱟᱡᱮ ᱵᱷᱟᱱ ᱛᱟᱱᱫᱟ ᱛᱤᱥᱩᱨᱟᱞ ᱛᱟᱱᱫᱟ ᱜᱮᱜᱮ ᱥᱩᱱᱟ ᱥᱟᱡᱮ ᱵᱷᱟᱱ ᱛᱟᱱᱫᱟ ᱛᱤᱥᱩᱨᱟᱞ ᱛᱟᱱᱫᱟ ᱜᱮᱜᱮ ᱥᱩᱱᱟ ᱥᱟᱡᱮ ᱵᱷᱟᱱ ᱛᱟᱱᱫᱟ ᱛᱤᱥᱩᱨᱟᱞ ᱛᱟᱱᱫᱟ ᱜᱮᱜᱮ ᱥᱩᱱᱟ ᱥᱟᱡᱮ ᱵᱷᱟᱱ ᱛᱟᱱᱫᱟ ᱛᱤᱥᱩᱨᱟᱞ ᱛᱟᱱᱫᱟ ᱜᱮᱜᱮ ᱥᱩᱱᱟ ᱥᱟᱡᱮ ᱵᱷᱟᱱ ᱛᱟᱱᱫᱟ ᱛᱤᱥᱩᱨᱟᱞ ᱛᱟᱱᱫᱟ ᱜᱮᱜᱮ ᱥᱩᱱᱟ ᱥᱟᱡᱮ ᱵᱷᱟᱱ ᱛᱟᱱᱫᱟ ᱛᱤᱥᱩᱨᱟᱞ ᱛᱟᱱᱫᱟ ᱜᱮᱜᱮ ᱥᱩᱱᱟ ᱥᱟᱡᱮ ᱵᱷᱟᱱ ᱛᱟᱱᱫᱟ ᱛᱤᱥᱩᱨᱟᱞ ᱛᱟᱱᱫᱟ ᱜᱮᱜᱮ ᱥᱩᱱᱟ ᱥᱟᱡᱮ ᱵᱷᱟᱱ ᱛᱟᱱᱫᱟ ᱛᱤᱥᱩᱨᱟᱞ ᱛᱟᱱᱫᱟ ᱜᱮᱜᱮ ᱥᱩᱱᱟ ᱥᱟᱡᱮ ᱵᱷᱟᱱ ᱛᱟᱱᱫᱟ ᱛᱤᱥᱩᱨᱟᱞ ᱛᱟᱱᱫᱟ ᱜᱮᱜᱮ ᱥᱩᱱᱟ ᱥᱟᱡᱮ ᱵᱷᱟᱱ ᱛᱟᱱᱫᱟ ᱛᱤᱥᱩᱨᱟᱞ ᱛᱟᱱᱫᱟ ᱜᱮᱜᱮ ᱥᱩᱱᱟ ᱥᱟᱡᱮ ᱵᱷᱟᱱ ᱛᱟᱱᱫᱟ ᱛᱤᱥᱩᱨᱟᱞ ᱛᱟᱱᱫᱟ ᱜᱮᱜᱮ ᱥᱩᱱᱟ ᱥᱟᱡᱮ ᱵᱷᱟᱱ ᱛᱟᱱᱫᱟ ᱛᱤᱥᱩᱨᱟᱞ ᱛᱟᱱᱫᱟ ᱜᱮᱜᱮ ᱥᱩᱱᱟ ᱥᱟᱡᱮ ᱵᱷᱟᱱ ᱛᱟᱱᱫᱟ ᱛᱤᱥᱩᱨᱟᱞ ᱛᱟᱱᱫᱟ ᱜᱮᱜᱮ ᱥᱩᱱᱟ ᱥᱟᱡᱮ ᱵᱷᱟᱱ ᱛᱟᱱᱫᱟ ᱛᱤᱥᱩᱨᱟᱞ ᱛᱟᱱᱫᱟ ᱜᱮᱜᱮ ᱥᱩᱱᱟ ᱥᱟᱡᱮ ᱵᱷᱟᱱ ᱛᱟᱱᱫᱟ ᱛᱤᱥᱩᱨᱟᱞ ᱛᱟᱱᱫᱟ ᱜᱮᱜᱮ ᱥᱩᱱᱟ ᱥᱟᱡᱮ ᱵᱷᱟᱱ ᱛᱟᱱᱫᱟ ᱛᱤᱥᱩᱨᱟᱞ ᱛᱟᱱᱫᱟ ᱜᱮᱜᱮ ᱥᱩᱱᱟ ᱥᱟᱡᱮ ᱵᱷᱟᱱ ᱛᱟᱱᱫᱟ ᱛᱤᱥᱩᱨᱟᱞ ᱛᱟᱱᱫᱟ ᱜᱮᱜᱮ ᱥᱩᱱᱟ ᱥᱟᱡᱮ ᱵᱷᱟᱱ ᱛᱟᱱᱫᱟ ᱛᱤᱥᱩᱨᱟᱞ ᱛᱟᱱᱫᱟ ᱜᱮᱜᱮ ᱥᱩᱱᱟ ᱥᱟᱡᱮ ᱵᱷᱟᱱ ᱛᱟᱱᱫᱟ ᱛᱤᱥᱩᱨᱟᱞ ᱛᱟᱱᱫᱟ ᱜᱮᱜᱮ ᱥᱩᱱᱟ ᱥᱟᱡᱮ ᱵᱷᱟᱱ ᱛᱟᱱᱫᱟ ᱛᱤᱥᱩᱨᱟᱞ ᱛᱟᱱᱫᱟ ᱜᱮᱜᱮ ᱥᱩᱱᱟ ᱥᱟᱡᱮ ᱵᱷᱟᱱ ᱛᱟᱱᱫᱟ ᱛᱤᱥᱩᱨᱟᱞ ᱛᱟᱱᱫᱟ ᱜᱮᱜᱮ ᱥᱩᱱᱟ ᱥᱟᱡᱮ ᱵᱷᱟᱱ ᱛᱟᱱᱫᱟ ᱛᱤᱥᱩᱨᱟᱞ ᱛᱟᱱᱫᱟ ᱜᱮᱜᱮ ᱥᱩᱱᱟ ᱥᱟᱡᱮ ᱵᱷᱟᱱ ᱛᱟᱱᱫᱟ ᱛᱤᱥᱩᱨᱟᱞ ᱛᱟᱱᱫᱟ ᱜᱮᱜᱮ ᱥᱩᱱᱟ ᱥᱟᱡᱮ ᱵᱷᱟᱱ ᱛᱟᱱᱫᱟ ᱛᱤᱥᱩᱨᱟᱞ ᱛᱟᱱᱫᱟ ᱜᱮᱜᱮ ᱥᱩᱱᱟ ᱥᱟᱡᱮ ᱵᱷᱟᱱ ᱛᱟᱱᱫᱟ ᱛᱤᱥᱩᱨᱟᱞ ᱛᱟᱱᱫᱟ ᱜᱮᱜᱮ ᱥᱩᱱᱟ ᱥᱟᱡᱮ ᱵᱷᱟᱱ ᱛᱟᱱᱫᱟ ᱛᱤᱥᱩᱨᱟᱞ ᱛᱟᱱᱫᱟ ᱜᱮᱜᱮ ᱥᱩᱱᱟ ᱥᱟᱡᱮ ᱵᱷᱟᱱ ᱛᱟᱱᱫᱟ ᱛᱤᱥᱩᱨᱟᱞ ᱛᱟᱱᱫᱟ ᱜᱮᱜᱮ ᱥᱩᱱᱟ ᱥᱟᱡᱮ ᱵᱷᱟᱱ ᱛᱟᱱᱫᱟ ᱛᱤᱥᱩᱨᱟᱞ ᱛᱟᱱᱫᱟ ᱜᱮᱜᱮ ᱥᱩᱱᱟ ᱥᱟᱡᱮ ᱵᱷᱟᱱ ᱛᱟᱱᱫᱟ ᱛᱤᱥᱩᱨᱟᱞ ᱛᱟᱱᱫᱟ ᱜᱮᱜᱮ ᱥᱩᱱᱟ ᱥᱟᱡᱮ ᱵᱷᱟᱱ ᱛᱟᱱᱫᱟ ᱛᱤᱥᱩᱨᱟᱞ ᱛᱟᱱᱫᱟ ᱜᱮᱜᱮ ᱥᱩᱱᱟ ᱥᱟᱡᱮ ᱵᱷᱟᱱ ᱛᱟᱱᱫᱟ ᱛᱤᱥᱩᱨᱟᱞ ᱛᱟᱱᱫᱟ ᱜᱮᱜᱮ ᱥᱩᱱᱟ ᱥᱟᱡᱮ ᱵᱷᱟᱱ ᱛᱟᱱᱫᱟ ᱛᱤᱥᱩᱨᱟᱞ ᱛᱟᱱᱫᱟ ᱜᱮᱜᱮ ᱥᱩᱱᱟ ᱥᱟᱡᱮ ᱵᱷᱟᱱ ᱛᱟᱱᱫᱟ ᱛᱤᱥᱩᱨᱟᱞ ᱛᱟᱱᱫᱟ ᱜᱮᱜᱮ ᱥᱩᱱᱟ ᱥᱟᱡᱮ ᱵᱷᱟᱱ ᱛᱟᱱᱫᱟ ᱛᱤᱥᱩᱨᱟᱞ ᱛᱟᱱᱫᱟ ᱜᱮᱜᱮ ᱥᱩᱱᱟ ᱥᱟᱡᱮ ᱵᱷᱟᱱ ᱛᱟᱱᱫᱟ ᱛᱤᱥᱩᱨᱟᱞ ᱛᱟᱱᱫᱟ ᱜᱮᱜᱮ ᱥᱩᱱᱟ ᱥᱟᱡᱮ ᱵᱷᱟᱱ ᱛᱟᱱᱫᱟ ᱛᱤᱥᱩᱨᱟᱞ ᱛᱟᱱᱫᱟ ᱜᱮᱜᱮ ᱥᱩᱱᱟ ᱥᱟᱡᱮ ᱵᱷᱟᱱ ᱛᱟᱱᱫᱟ ᱛᱤᱥᱩᱨᱟᱞ ᱛᱟᱱᱫᱟ ᱜᱮᱜᱮ ᱥᱩᱱᱟ ᱥᱟᱡᱮ ᱵᱷᱟᱱ ᱛᱟᱱᱫᱟ ᱛᱤᱥᱩᱨᱟᱞ ᱛᱟᱱᱫᱟ ᱜᱮᱜᱮ ᱥᱩᱱᱟ ᱥᱟᱡᱮ ᱵᱷᱟᱱ ᱛᱟᱱᱫᱟ ᱛᱤᱥᱩᱨᱟᱞ ᱛᱟᱱᱫᱟ ᱜᱮᱜᱮ ᱥᱩᱱᱟ ᱥᱟᱡᱮ ᱵᱷᱟᱱ ᱛᱟᱱᱫᱟ ᱛᱤᱥᱩᱨᱟᱞ ᱛᱟᱱᱫᱟ ᱜᱮᱜᱮ ᱥᱩᱱᱟ ᱥᱟᱡᱮ ᱵᱷᱟᱱ ᱛᱟᱱᱫᱟ ᱛᱤᱥᱩᱨᱟᱞ ᱛᱟᱱᱫᱟ ᱜᱮᱜᱮ ᱥᱩᱱᱟ ᱥᱟᱡᱮ ᱵᱷᱟᱱ ᱛᱟᱱᱫᱟ ᱛᱤᱥᱩᱨᱟᱞ ᱛᱟᱱᱫᱟ ᱜᱮᱜᱮ ᱥᱩᱱᱟ ᱥᱟᱡᱮ ᱵᱷᱟᱱ ᱛᱟᱱᱫᱟ ᱛᱤᱥᱩᱨᱟᱞ ᱛᱟᱱᱫᱟ ᱜᱮᱜᱮ ᱥᱩᱱᱟ ᱥᱟᱡᱮ ᱵᱷᱟᱱ ᱛᱟᱱᱫᱟ ᱛᱤᱥᱩᱨᱟᱞ ᱛᱟᱱᱫᱟ ᱜᱮᱜᱮ ᱥᱩᱱᱟ ᱥᱟᱡᱮ ᱵᱷᱟᱱ ᱛᱟᱱᱫᱟ ᱛᱤᱥᱩᱨᱟᱞ ᱛᱟᱱᱫᱟ ᱜᱮᱜᱮ ᱥᱩᱱᱟ ᱥᱟᱡᱮ ᱵᱷᱟᱱ ᱛᱟᱱᱫᱟ ᱛᱤᱥᱩᱨᱟᱞ ᱛᱟᱱᱫᱟ ᱜᱮᱜᱮ ᱥᱩᱱᱟ ᱥᱟᱡᱮ ᱵᱷᱟᱱ ᱛᱟᱱᱫᱟ ᱛᱤᱥᱩᱨᱟᱞ ᱛᱟᱱᱫᱟ ᱜᱮᱜᱮ ᱥᱩᱱᱟ ᱥᱟᱡᱮ ᱵᱷᱟᱱ ᱛᱟᱱᱫᱟ ᱛᱤᱥᱩᱨᱟᱞ ᱛᱟᱱᱫᱟ ᱜᱮᱜᱮ ᱥᱩᱱᱟ ᱥᱟᱡᱮ ᱵᱷᱟᱱ ᱛᱟᱱᱫᱟ ᱛᱤᱥᱩᱨᱟᱞ ᱛᱟᱱᱫᱟ ᱜᱮᱜᱮ ᱥᱩᱱᱟ ᱥᱟᱡᱮ ᱵᱷᱟᱱ ᱛᱟᱱᱫᱟ ᱛᱤᱥᱩᱨᱟᱞ ᱛᱟᱱᱫᱟ ᱜᱮᱜᱮ ᱥᱩᱱᱟ ᱥᱟᱡᱮ ᱵᱷᱟᱱ ᱛᱟᱱᱫᱟ ᱛᱤᱥᱩᱨᱟᱞ ᱛᱟᱱᱫᱟ ᱜᱮᱜᱮ ᱥᱩᱱᱟ ᱥᱟᱡᱮ ᱵᱷᱟᱱ ᱛᱟᱱᱫᱟ ᱛᱤᱥᱩᱨᱟᱞ ᱛᱟᱱᱫᱟ ᱜᱮᱜᱮ ᱥᱩᱱᱟ ᱥᱟᱡᱮ ᱵᱷᱟᱱ ᱛᱟᱱᱫᱟ ᱛᱤᱥᱩᱨᱟᱞ ᱛᱟᱱᱫᱟ ᱜᱮᱜᱮ ᱥᱩᱱᱟ 네 트로버로 다디 길라 질리 세메나야 고 딱딱이 디 데임도 그래서는 다 총기 나로다 총기 직다 다른 거 7월 다니는 양군이 가가 배주다 딕 장관 메뉴 로가르 발
2: 진짜
1: 총기 나로다 데임나 가가디 망보시 배주던 거자 양직 질리 가세 양티니즈네 디오리 조르니 다디 조야디 카니오리 기나 콘들레 지난 쉬는 시기
2: 규긴르티
1: 젤 직디 응나조 단다 자이 단다 타오츠 샤제핀사 디나 로리아 카니오리 개게 쉬는 런지다 잉스 차그지다 라지오리 기나
2: 레세 레세 냠바소로 다
1: 젤 냠바치 냠바디
2: 쳔바지 직 냠바
1: 라리
2: 레세
1: 냠바디는 냠조루리
2: 오 제제
1: 타쿠 다리아 딕스 텔레디게 망가 동그르라 교조루리
2: 레세레세
1: 다 타게 되는 거 나죠 단데 티숨네 티투 인데부루리아르샤 질리란 셈비나
2: 노노
1: 다 님베데나 길랑 주 단데 티숨 티시부루는 매제네 지단네 제고세도
2: 레세레세
1: 노
2: 레세레세 다잖아 콜카기 단데 장립디 통메 사베글리아 고하오미디 주투제드데 조르발라
1: 나리
2: 에 페준시베 규림 트레아 카치 퇴수 조르 샤과 카치 연 진리도 조르 샤과 말라
1: 나리
2: 다치 배주 치마 뉴디다 터두디데 투디어 말라
1: 나리
2: 다디 직세준 송마레 직 잠다 한테 티규메디 야면나 칠레기 냠뉴 퓨송 초베 락제미나 직 비게 직 딱제 제고야
1: 나리
2: 야면나 칠레기 다 비게 직 딱제가 요체 장키 제 비게 직 딱제 제어 바겨라
1: 나리
2: 탑시디 니리야 된고 말라
1: 나리
2: 레세 레세 다치다네 슈비나 창매 킨세리게라 코르카스즈바 랑고고 다치 카카야 지게네 슈비나 샤처소르바기라
1: 나리
2: 다디 랑고게 지 지마라네 슈미나 창매 킨세지 다디 케침바 슈치 차데오르바기라
1: 나리기라
2: 다카 슈데 랑고 피에치 꽤베 규름 트키 다치 랑고 나르 슈닝 김미네 덴자다 덴제다 슈비지다 저슈 쳔보르바기라
1: 나리기라
2: 덴데 손자 튜토리아 대직 토나마나부치 키시 콜카가 장립디 다치 잠다 슈브 티제 갸라가 숨베다 체신마슈 하미 숨례 통도 마직 말로 줘야 된대 키 내수 퇴비기나 그렇지 중재를 가로 된 거이나 거지 냐가를 가로 유나
1: 다디 진짜 얘기나 다 지단에 직다 그 계시 마지 어디 좋다 이제 신는 나서다 칼로 닝비 임비쇼 다지 카가디 대우메비야 마직 배 딱 안들로 마부샤지 길라
2: 어 말림지
1: 되잖아 어 마부차로 우리
2: 난 그 변나 직 서니 숨나라 카카 투유나 주바 강배 말림지
1: 나디
2: 안 초나리야 직 얀데레 직
1: 타링지
2: 타링 주위에서
1: 그냥 나주 단데 강배 님이야 저 말하기라
2: 제제제
1: 디야마 직 딕스 템베서 템센나다 마르심라 강배 지르잖아 남규야 딕스 체스 디유나 때네 고 kaka chakde di zho zang yang kwa maa leks maro ching ti shingi di chigiri kila nga zu kaka di ta chakde di zho wada nre chakla shasha na kaka chakli nga zu kyage shu na shasha pan di da nga zu tanda kaka chakli duni ni
2: darje
1: chada chada darje ta jik
2: tarung kuda
1: zil ge chabu yori la ti shingi derse le ya kaka kibdu zane ti shingi nga zu ta kaka di kaka nubetsi yo maraigila
2: tempo mebe suru
1: mebe chaturi chada chada rache kiki tanda nganzo zade zobi na
2: o zhe zhe zhe
1: kuni nyi ta chik koi tanda dhirwa chakdera ranchi
2: zhe zhe zhe
1: kolyo na lo le tonto mea chako go chui wala
2: tinga ranzo tanda mii ki tonto jiru duwa kya la
1: nari ta di kaga chaklip di gyabse di chari ki di zarwa ta zade zo na kadu chada chada rache
2: kuni nyi tsui chache si ne korka gandu yubu tingko rwa la
1: nari
2: 다데 작디 디다 코르가기
1: 단 작립디
2: 작립디
1: 니니
2: 뉴보 송드디 카 자베급을 신네
1: 찌르치
2: 카카비 뉴부디 튼도 걸바
1: 질
2: 레세레세
1: 다쿠니니 츠 찌르니디 가라스네 안디 눔조르킬란조
2: 오
1: 단데 길란조 강베 마직 지두제네 카가디 카가 지두제네 단다 타케게 주나 샤제 타반스라 강베 샤사란디 지두제네 디나로레야 단당조 칠로레야 단데 디슈르킬 ABS 사지.
2: 오.
1: ABS 나나 좋던데. 디리 카각 지용기 탄다. 그 디셔 말아줘 이렇게라야.
2: 레세레세.
1: 디 지밍지리.
2: 레세레세.
1: 디 나로려 탄다. 눔체.
2: 어.
1: 눔마체 기나서 탄다. 배샤샤는 눔주지다 뭐죠? 로 지야 마바브 제제 카가지나 착부체 대도음도 알.
2: 제제제.
1: 다시 로밤네. 양고 카가다 뒤에 누베 주지 컨트롤로. 강베 지토 누슈든데 숙첨부 직 차대도 디는 양 디리 길라는조 인지 말라 로바도 전 로나로 말라디나 로네야 푸슈 로케디오
2: 그 누슈치
1: 누슈치
2: 제제제
1: 정공 소리 개개시나 디 푸디체 눔디체
2: 오
1: 아니 작립체 디네가 나조 카가기 단다 작데르지
2: 디게시
1: 되게 시 좀제 신의지 가가 누구
2: 가가 투비 누구 튼 거로 말
1: 라리
2: 라리 레세 레세 도저히 싫어
1: 너

0: Senenge shamla pyeongjo longcheng nyeonche legung ki pyeogye longcheng ge yeone jeseo mima nyeole yada ji chajen jeri shubye langgo dalgyeong sibye nangjeon di zero shuyi tarengge deju gongjun gen tudian la yi shamla gubye mu tuje yeone gen tudian la ya da ji langgo dalgyeong ki jeri gyun si jeri na ro shuyi tedu gwanje na ro lo gela tanda kolonga na nyi ge ji jolin shua ge nangtun di langgo gi kolu 다지 당경고들이 와기라
1: 나리기라
0: 로 안샴니 갤라비 무투제 송주 르비게 송로나
1: 메세이라 다 길랑은주 넴규치 콜로다 렘부게보다 내는 뭐이나 렘부게베 맵시 그래도 제일 도와기라
0: 제제제라
1: 네 디시아 길랑은주 단다 부르도 기에비나 양치 어 그래도 제일 사기라
0: 레세레세
1: 다디 콜로란 되면서 푸쇼모슴사야 디데 삼키체 다얌도기라
0: 제제제
1: 다디지 뉴트다 내가 참치미나 아니 어디 년가 잡고 싶지를 시작이라.
0: 달랑고의 결라 콜로찬의 수입이나 남샤코의 균기 답균을 야직 토나마 남부체를 받겠라. 타든도 당대 결라 공의 수입에 직 균시 디게를 야직 토나마 남부체. 딱 가수그래 직 인신도 자도 더 인삼상 시제를 받겠라.
1: 나리
0: 나오고르 마담지 도스 배주나 타든도 다지 딩고가 나주 다지 지소 피게 침버지 뉴주 슈름디 로레레 로르마데 바다지 지리 창제스데 제슈네 민도 야메나 다지 고 망망도 거바라
1: 라레기나
0: 세상가 나주 초에나리아 진유 주슈름 토르 괴데 하샤 망고지 바겨라
1: 라레기나
0: 세상 랑고기 다지 콜루찬이 슈나 테버 괴베 급리아다시 비게 콜루치 된장 내주 체비나 다지 가슈레 테가 세소르 다지 균체스 김 메비기 내르 바르겨라
1: 라레
0: 다이넬레 뉴주슈름 간리아 괴베 급리아 지 랑고기 콜레 딱중도 야고 남은 토비기는 경연 첨부 체험 연구 첨부 요소 봐라.
1: 라레
0: 레세레세.
1: 다 콜로디기나 디르샤 연구 자쇼 지르샤.
0: 로로로.
1: 다 라과도 응나서 다 진데스도 야. 근데 쇼레. 근데 콜로 콜로 망차 지리아. 자지 콜로에 야면 부 차고 개비야. 야면이지 폴렉스 뇽자야. 근데 진지도 와.
0: 제제제라.
1: 아니 진제샤기나 단다 먼저 먼저 시중 수수 지젤 대제 단단주 모제디 다경 로디가냐 차장 미카졸로 나푸 직다 축카저
0: 겨고입니다.
1: 온
0: 제라.
1: 디딩게
0: 제 제가 좀 디슨 거라 포찰로 있음 말아 다시.
1: 라디.
0: 저발라.
1: 젤.
0: 당가나 조 체레랑 슈는 푸는 슈스 거발라.
1: 젤.
0: 다 페가르 슈비는 포찰로.
1: 젤 포찰로시다. 양 같이 양 푸 딘데 양 직디스마.
0: 마담베 소르시.
1: 오, 딘데네. 양 콜로리아 지 경 슈침블리도 기라. 다디 푸차 차위는 안 나죠. 단데 디르샤 컴 사마제 콜로기 그림디야 숙체 조르기라.
0: 어, 레슬레스.
1: 뭐요 저 말에 단데 살자야.
0: 살자야 디양기.
1: 어, 기디. 좀 저 양 예연디 렉스 디리.
0: 레슬레스.
1: 다시 양 푸마 차위는 난 저 디르샤 뭐요 지람 저 기 단데 기르 지람 저 예연디니 좀이야. 단데 뭐라는 치어 말할 때
0: 비치 상물 자세 수니드 봐 타니디니
1: 어디니니
0: 세든체
1: 세 양숙 체하리기라
0: 레슬레스
1: 레슬레스
0: 달랑고기 단데 게라 푼눈슈고 차니슈니 게라 권순수 랑고소스 락디 기나리아 세브코요르 숨고도 와
1: 나리
0: 대한데 지주기 직 세시르 주나 베나 푼눈슈기 창세디 베나 단데 나주 딩급다치 가수래
1: 朗国东苏港个大几个人内差不着是吧？个啦，那里朗国规矩级别，绝对唔出了，顶个年薪的那个学习大爷多啊啦，那里，其他的钱呢？大几个学了个啦，你说咋长出去的呗啦？哦，人，伊拉他个人，
0: 啊，你说卡住了些呢？呀，我用的我几住就学了呗的。人，大个学这的底下，伊拉个就，莫只讲个逻辑不哩，他的，托米就嘛嘞，就，女的嘛的，夹不落套个哩。哦，他的那罗呢？伊拉个就，他的莫只钱呢？ 不特别慢有的啦，哦，个摩托车的那个那是他的，他可能甚至是没钱不认得了。是是是是。
1: 第一那样不，这个在差不多有买的了。伊拉说呀，对他的所在啷个的，他能行，去团结哪里呀？去培训起啊，给他的变得确定，考了试呀，他一定得懂了。哦，第一是属于哪？下面那个男主，
0: 车外那培训，
1: 车外那老是有为什么的？哦，哦的，摩托车的，
0: 车的，
1: 冲的。是是是啦。但第二下去啷个那就。 真用真千用个人钱呢？啊，团里啊，他的你的厂啊，
0: 你的厂啊，
1: 叫不了你的厂团。 Tā kāshī yāng sumdā lāks kīm nyo yori, dūyīndē sumdā lāks kīm nyo yori. Tā tīgīzī dīrī kīlāng, tīg cācāv rī. Tā lākbā dōng zū dīr shā kīlāng zū tā, kōlō pūtī nā tīndī shū rī, tā gyākē shū nā tān chī sā shī.
0: Ō, lē sā lē sā.
1: Tā tī nā yāng kōng chēmbar shī rī kīlāng, gyab dī.
0: Ō, jī tān tā tā pūtī lōgū chī chī kār tū tsui tsui shī kēbē shto, dī pī chī tān chī yī nā.
1: Dī mā rī lā.
0: Lese, lese.
1: Tadi pu tagas, nganzu tanda, ta diri, pu tagas diri.
0: Nganzu bina jik gangho tabu, tangar sugurwa.
1: Zil.
0: Dinte kiwa jik pundena na kiwa pu tacharirwa.
1: Jik bujik gyanri.
0: Lese.
1: Ta pu di na, kyon gararis na diri gilangzu. Ta nyudush lamda de chim na pu tandeshugure gilangzu. Tanda gyoku ching treze lim na, ku pu de cabu chaje nganzu ya, pu charis zhuri.
0: Oh, lese, lese. Ya,
1: baja si. Bechashaw na kilangzu tanda jingyo dushin loma dhu nida cangay na ta bechashaw na gyokor chudu nisita na nida cagu nida cag yesli iri kina
0: lese lese
1: ya pari yungri
0: lese lese
1: ta anzo tanda gyakeshu tanchi si yandi dishor gongru ngyo chime puchuri
0: lese lese
1: ta di bechashaw danyan yungyuri ta di na yang cabu chaya amari kina kuputi kechu yang kong chenpa chepmi shu
0: kol pechu shu uchi nele
1: An yaa thori ching, maa maa ching, inda jay ching maa ri.
0: Tempo sti uru.
1: Ool. Ta di jidhan na pishu tanya nyung nyuri ki la.
0: Lesa, lesa.
1: Jidhan na mocha, ta po loo na kum chu chong chli iri, puju ool.
0: Ool.
1: An jidhan na.
0: Polo riri sung kor ba.
1: Ool.
0: Lesa.
1: Di nyung nyuri shal. Ta anzo nang se na loo dwa la tanda. Tindri mocha sosa yaan, tindri liya to.
0: Lesa, lesa.
1: Shal to. Ta jidhan na pishu tanya tanda da, nganzo tanda nam yu, kyaage shun da jibang puti. Mishu pechwe tanyi siyo
0: ngore. Kunde pusin chigor bal.
1: Lareel.
0: Nese tanda tangi tansi ago kochik kol lang chigor ba kya la.
1: No.
0: Di puti chik langko ge da chik kolo pyu na ne shuum ki na ko tencha che yu bre.
1: Lareel.
0: Lese lese.
1: Tanda gilang zu tanda mocha chik kanda shigore jindu da nze chwa shimdu el.
0: Re.
1: Kunzu ka mang chao di pechwe tangri.
0: Lese lese. Yang kya la tuyun sowe na li ya tanda mi ka chi ki di sung kutunga la. Nyutun shunglam kaanli yaa tachi langgo ki pyu tseshi jorbae la.
1: No.
0: Di matana ani yaa kolo doya nyan goris.
1: Nari.
0: Jimichi chung tos shorsi di gyumse yu na.
1: Tati matana chabi kolo kandar lor gilangani kutata kongshu yunanshi tarche doyo mishu yaa shenbae gilanda di kye tungma ri gila.
0: Lese lese.
1: Tati pu tsa chabi na nyanga tsa yori gila. Kolo ta pu nyombo shi tanda nga na zu tanda mocha deya deya che tanda pu ceshi shio ma re.
0: Re.
1: Taga gyao mi na ta chi nyo tu kama nyo zu la mi na la tanda kanda shio re. Gilang zu la ki tu bia shio ma re. Taga shio mi na.
0: No.
1: Ta chi kolo deyo mi na kyo ma deya kanji to le tik shi nyongo re.
0: Pu te su ma na sung koro.
1: Re.
0: Ma bu shio bache na yung kumar ba.
1: Re.
0: Pu ceshi. Gyan la ga sung ya ga ceshi ne shio na ta chi ko ca gi. Kheba ingiri la.
1: Lari, tsar kye kyuuri.
0: Kan tanda di sun suan kya la ki tanda nga ranzu chi kimchu ki kirgo ki jibchung yin na ru, yang jibchung che yin na ru ruwa kya la.
1: Lari.
0: Di ji zhu ne shu bi gina, duyun ki kolu pyu nun shu ki chengsi di ni ca nga ruwa la.
1: Lari.
0: Kye ku kolu ni ki, kwa nun shu ki chengsi di ni ca duyun ruwa.
1: Lari.
0: Ta di ka ne ji ni ki kheba ri ma to ca ruwa kya la.
1: Lari.
0: Beda shu ni ca... nga de ni sa dün ki che xie de zhen ba ni zhen me ta ne ye ma sim de zhen de yong an yong ma ba
1: la de
0: le se le se
1: de

0: 라체 우토기 급수 땅탕 시숑키 쇼미 속결휴 체리타 튜비에 권해 늘고 기세 체크
1: 리주기 늘치 닌간 학비에 급수 칸교 서법 토살 니유토 트그
2: 찰투수 남싱원다라 토구 망잠 제바탕 착자법 급수 초로나타 장부잠 양사로워 소소 되미종
1: 탄다니 비진키 추즈주부다다시
3: 니가라니
4: 니가라니
3: 배정 롱치 년칭 예궁 배개 롱치이
4: 曾中堂龙津对儿曹为拍击两年为曾中对子点了起我们苏里马尔心头米子英里对卡拉冲恰恰白马堂冲别宗日古贼对目的新开超过天界区念王级别岁数不曾中堂龙津对儿曾中堂龙津对儿
5: 자산대비 센트럴 팀계 공감상 팀디 되게 농진기의 생기난도 도카르십 중치리원계 기자마다 참바 견젠다네 슈타나식 변종미마 비준캉네 비준낭외 표기 내슈정도 기념케 불도 퇴배 증중증문이기 약해 신우담이기 뜸규 제바티 편논네 단대 표기 농진기 개주당 팀바라 좀지 원삼당자 양튼 슈주인비 세나유피슈 생기는게 표기 내슈정도기 냠케 불도 퇴배 증중증문이기 체시긴바 신우담이기 뜸규 제바티 좀바보 도카르십 중치리 원계니 제로 책동 축계 급주급된로를 장떡룬투 옆나와 상양바탕 융등춘이기 세수구충바다 공로추네 줍시파라 표기 익시 냥아당 제바르 장난시 공로종안네 멘출딩도 로진담시리 총도 냥아 리우숨다 지기고로 익리 나초 잔도 양제메 리무용조 대표로 닝메 출루 제라 로숨 장난시 도가르셰프 중치린 관계기 개불 하상기 겸니 소부 춘가르다 달레라마 꼬진 듄바 개산 야초 메완 폴라와 순남 도게 왕교미 남게 제기급 며칠 시급지 종변다 자지 지구 종기 종변 별산의 시슌기 총코로 지변 가륜 제기 갠시용화다 학벌도 공기 가륜 코나 롱숨주 수업시 낭용신 장남 가륜 도업주 제바 잠 춥지기 칠로띠 제로 책동 등게 주주 리손으로 공부조법시 도가르셰 중치린 완전히 두렵족계에 표기 변리 교회처나 년자 신도 치외 중리 개전식인바다 공기 명왕도 주다 신우 담이기 뜸규 산계기

토끼 담두 제바 지신 현대인라 교와 메바 등이 전부 남타르인 셈바 친남 신나 추양 깜바르 그 깜바 태양 댄신 실외 정신두 그루어 니칠 디량 정축 셈베 두 꾀타 소외 특제 태양 대와르체 티네 대수문니 개부 신우라 표바 신두 쇠라 제외 숨을 차고 땅나야 시바 신우 내대 최신 정축기 주바 경매발 주배 정의기 동해라 닝메가와 메발 가외 담 추기 남다 제와 메발 중얼에 짬바 대외 띠 메발 가와 직발 나와 변침보땅 댐바띠 렌직 메발라 닝불랑 그바소 추기 남다 진이직 시에띠 코르니 이 당월 지직 메발시 티네 윤신접 늑룬 디코나라 메발리 제부다 자와다 뉴쿨라 소베 슈누담이 멤버를 취하 송의 왕키 세 멘드바 지신 이두 공외 랑주 신당이 치치냐 겐규 인신 제바 까마 제바 디야 유베레 담아 밤에 제바다르 모치르 와르큐르 샵 톰부르 큐베 마스르 칠 되바니 나다 차트 초스르기 균이 푸주 추바다르 법 송은니 니리신 치둘 굴베 초신 시베 덤니 지양 마치소 냠네 이모마다 시베슈누니 랭이 치월레 락베 동에키 소르와 작비 동데 코르웨 정신 동에키 타마도신 정주 셈반남니 뒤제다도 짐바다 심지엔도 짐베 바르키 응음진다 땡진지엔남키 낭어로 냥엘레 데베 남다르툼바이나 대투라 버버 굴바 마인창 냠도 신 튜징 짱 메모월 셈 콘도 튜징 네버시 대체 개부 신의 삼바 등이니 낙제 딜러 창줍기 주바 용수 조발 제디 리수기 진바 넘미다 렌라 제와 마인바 쿠르숨 용수 타바 진심베 타고 쇠두 제와님메 초아 딩이라 다기 남렉바 마데나 다시웨 와도 양 남교월 첸디 낙세기 젠센 둠뷰 네발 세월 듀르웨 단다 네슈 메바디 네 창줍기 셈기 집세투 소와 인베 단이 코라 차네 낙세 딜뚝바 미중웨 총결투 땅월 차오 냠네 메바 초주 상계 세제 두지 진 유베 쥐라 다두 송출직 다기 코르와 딜레 레뉴인키 게베 르딘 랑신 토르체바 제지 주비 풍부 초직도 뿐나 흠부 레게 자기 규 상나 감소 뇌도 충규르바 진이 랑갸 퇴미 동로기 추도 수규르 제부 마톱갸 땡들 냥보 메베 랑소데 냥보 청주 쥐조 조버체 딜레 교다 동어 바자미야 마치 다니 지인 내월치 신사 신발 기시 균이니 다기 감도 쥐레 치초식 Naglun dini tukjin tamingun jensin chutum chiwe bebarishin Jidu tuki kalan jindar chuk Shacha sela ngambe sokcha gyn Shombe shidan chaku metar bar Dinje nesu tanda derjuba Dagi chengchub simcho rinpuchi Tuyi gebsu shibu kumata Kyocha gumi gebche nyamchungwa Chusi karu chube sokcha shin Nedir ngibar nyamba ngi ngina dāna chākpān jētir chīr tēnglā chūshīn jūbē dāwā māñiṅbār pāmār jēbē lūjīn jēlē tū lāpchīn jūbē pārhū chīmbār kī sētir lēnjī jōbē tūgī tā tīrīn kīlā chīmbār lēnyūn lē chūwē tāgbē shīngjū ñamgāwār ñamchū gēsā ñamnyū mūlamchā kūnyī kāngdū jōwē lāmtūyā lālū nūjīn māngbū sūngwātā tūyāng jūbjīn dēlī tāng dēmbār 시버 주베 근도 시규직지 남춘발 제디 랑키 유두 주발 규웨 티니 닝 럽두 마가네 다니 게세 담바 마루와 규르투 냠네 마차 니나두 주바 당자웨 총이 된신 미추 벌립 축신바라 라리앙 시브다 지위 뒤티 쇠바 게 라슈노 세식 장탄 현기 되니 표준 초바 데라도 쯔웨 쯔바 미다 심바 쯔부 쯔더부 진미냠바 땅네 딱자 유다 네다
yiki tenchawe jimba kandu tsu, keti dengi chenpo kyu, xi yin su newe wadu ya. Dakja ni, duesa di kona la tse duchi zogbar chiki yin. Xianyang gongshik, jewo mirikbe ka ditar zuewa ni, dakja ki ledu kange gu nyam nyeba la geba tang chewe, zewe tu chubar machurram xie suewe. Ter shunu rangi nyangdobta, chwe ki denbe topsewe chir, chengchub senbe juba medu chungwe, chewa jimbe tuni ndi yinu nyamne. Lui changpur sangde, changbe jayang samu suela gobe, songgi sangwa samgi mikyebe, mionlam gyachin yungsu zogba digi chedu jubashi. Dengi chenpu mechung jisuyu la, nyangdob chungwe jesu yirangwar, chewa zamyang nyuba mayinshi, chakbe tamdi ngebar cheme chub. Tijir lokta yinyi nambangne, daki dinsi jayang nyambar ki. Repjam chokju shenkam mumi na, choshi gewa seje chinchenda. Ladang changsung dinsi chube tu, daki laksam nambar takbe top. Lenji jemba shinkyur mumbe ne, melu beme lunki chub churjik. Didar daki beba chakun ni, sangba gejin kolu gyurgeda. Turi siti nyecha tupchir min, lenyu tupu keba sibe na, ndungye tsangzin chikbe longsamur. Tongma mene chenbe kanyam jo, yangsi mebar tarbe kubang la, ndela gobe tamja zogchirda. Chujir meto tenbe zunjuyge, koja zembur gowe chedu yin. Yishin norcho dela dagi lu, yonde kebar gyaji benyunje, shenbe dedu yenla tumbur che, bao siba shunur menkurbe, tela dani gashin yirangwa. Leishin gyodang dungye ma kyurjin, pangbe dosi chazam ge minba. Denba teni chube chewe chil, gangba nene ngarwe la topsho ji denbe tsi titar jangmata. Chula rechin nimba laryang yenme du jibashin. Denba chenbu tu te shib zishin yidu hongwa, ngarwe lakba sashin tangwa sungu meba netu neba gyume chukur dunbashin kyurba na. Parnane karbu chola ngumbar gawe lala soba tedaya. Ngo tsarne jajo tang kashe jachembo chungwar kyurbashi. Kongdu lhenge ne sen na watini dokar shibchung tsirin wange ki zambata. Chamba genzen la ne shuta nanshin. Pyuncho mima bichun kong ne bichun nangwe pyo ki nashun rinlu ki zimru rimu nye ki chesi yinba shunu dami ki tamgyu jeba. Pyuncho ne tante pyo ke lung ching ki gajru tang timbar zumji wensam tang zhane yangdu shuba te liu nyingye ba tishi. Sen lhenge tingdi li zen pyu simba yin. Li zen jachu tang jikchun nangke ni ganyan la tang. Shibshi chen gui ba ni gesan zhukha la shi. Lhenge shu den jang.

0: 부계산 다른 거 산다 천좀 그 긴다 대 샤즈인다 천좀이야 따경 야고 치마도
1: 레스발라 발라 심제 나무고 다 부식기로이나 범식기로이나
0: 기라니리야 북보모 가르치면 이네 나도 김장디 앞서라리 단단은 지존님보다 정말이 지존님보다 진입이나 나도 채버쳐야 북기입다가 북하다다 보모 마다인스제제 밤에 미군 되제 파츠 부규제 채버지 귤래요 말이 이네 다신 정말이 지조 사브리 어제자 당에 선주 예배 두드려 내셔 다시 알롱진나네 싱주 요상지 거레스제제 양스시에도와 부 니에르디우드 직투슈다
1: 레스발라 제주교 대유
0: 야주 나지 년거유
2: 人家各种级别中仓中制作铁松饼，新旧有三千年，拆进八字半七八年。人家第一，基础人力的停热间组织成就了快车的。人家第一，基础人力的基础人力的各级多。还是不客气了，老板。我们这马季，那是跟这些东西多。
1: 那是多少单？要马家，要第二要那是第三，要马家去死。
0: 现在拍起技术结果了。 보랑게 북을 잡댄다 간발리 대지잡디게 파 천좀살 개규다 디네 천좀랴 야구제 떼셔 아
1: 레츠 발라
0: 니야 종배 아무 쓰질라 개여 슈루스 개당가 친구 오리 먹을 수야다 조모져야 디게 니야 제샤고 다 보랑 여 규시
1: 레츠 발라

0: Nanga Baba, Duda, when you put in two thoughts, La Daya Lotti gets in a legasta sham into a Ulelia who will condemn into.
1: Chesanje, put in a leg hoops, Rachel, to shoot Tamato. Tango name it in Tasha.
0: Nang Baba, Halu Ulet Hana, the Ashita Yomari, Pulu Zetan, condemn you.
1: Put in two thoughts, they leg me about two to get in the marie. Pukarang Sia Nancy, Mubi Yaja. 총준아 총아 총준 두준은 근데도 부귤런데에 직접 라인다 세이 다른 식시리
0: 부친주도 아직 총김요 매바 굉장히 용구시다 집에 표보도 아직 나게 녹색 땅에 야구 열 승부도 와
1: 빨라 니에시죠
0: 땅아 부대야 심대 침부 쉬우시도 못 이게 라따치니 신변 난데

0: 야다 창 찬스 실루시다.
1: 데스발라 데슈아 녀랭가 친구.
2: 야만 봐봐. 겸니드 겹제 되다.
0: 오야지.
2: 딱갈에 카스. 조사 근제도.
0: 한주 조사 난다 민도. 탈루자가 야타 치르샤.
1: 데스발라 주장스 추다.
0: 호 야주. 주장 등은 찬스 시죠. 나란저 정준한 그 루규니가 샵시 야타주도 도비지라 루즈시라 등 민도스기 부진주도 지랑긴 루즈 좀 알아봐
1: 봐라 당아 루즈 저토 민도
0: 맞아니 랑 총간디 딱 칸타
2: 다 총간디 고리아 키스발라게 풀이야 갑주 쉽지 나스 다 통화가 란조 능상 좀 더 돼야 계속 야고 치는 말이야
0: Riri, tu siyan liyagdi chue chik sim arsha.
2: Bala, tis, diyebi da bala.
3: Ozi, kiasan lo yun be?
0: Yo bala, bala shunan.
2: Da tubu tis, ranz nye liya, tubu tuna. Pu, on purange gaiti gechi nishita.
1: Lesamla, bala suru jom yukiri.
3: Da bhyusunga di gola ya. 네 심지어 로지 딱다 제비 다디 타주지 마제비나 나도 참아야 심내레스리샤 제자 드리 인지 나도 능미디게 주도지 저거제바
0: 제제발라
3: 야 녀리야 진주 도지랑게 송가가 내지 직시다
1: 레스볼라 다 송가 조제 다부도 로지 하즈주기 이내 캡사 춘주레민도 로사린이야 총야부 오스도 이내 로 칸리아 고시게드 다와지리아 킵사 곰 십길 하슬레 싱금두 도스제 지게드 곰칭의 본륜드 제터드 점바 나 로숨줄 하슬리기
3: 다시네 하고 그두게 나메 담베야 초 마자 지게 제브레 당군의 지도스 테러 전에 야가 아랑게
0: 발라 딩알레 겐유 당도니 하루후 차다샤
1: 발라 다딩아야 냠요메 잔체샤 냠원의 제나 당군의 아란주 롱구디나리아 미카주 유부다 미즈 잘라 뉴약 뉴부스네자 넘규 코제 가주 뉴구 유부티조 삼루 균다민도
0: 제 잔체 아란주 롱바야 신뢰 튼젠 유유브리 조뢰 튼젠 유유브리 따트바 뇨구주니 차다 수변다 이즈니레미슈 요마리 던도 뉴유비니 비라시덤 리니르시 인주
1: 지샤발라 당아 미지 배도 총간 답 이내래 용범이 치로를 아버종이 시지지들 생금도
2: 다 폴련도 나 되게 컨텐츠 되어래
3: 제자제 다 레녀딘 고주니 차오랑 그라인다 다 지마 컨텐츠 지가 아 랑가지 쉬어다 탑시 신다라 주베 다니에 키란조야 다과리 강르지기 때는 제주 대주가 민도가
1: 보라 봐라, 아무라. 다리키 나서 수치를 쉬야매. 네가 참아 나르랑게 좋모소. 머신아라 미유 야구윤에 라랭외로 도나치야 다모소. 다딩원에 쉰베뇨총순도 차수. 이내키 나서 봉아야 이치 나서. 네 판구체보다가 람산 치슈균이 지금에.
3: 아, 다양 카데비드 시야쇼 아. 다라요 니 지마 근처로 지지요 아.
1: 보라. 你也许吧,先打 你也前呢,今次马子把头个列斯马下 谈到罗萨当差子时 萨追列不得个,我重罪熊怒卡起的你们都 起落了阿宝中年一 听这前边呢,今年永不起用过这了 等到起落了列个娘娘姐徒步之生皮
2: 不然谈得不到,拉不得过的这么些点子 起了呀,阿宝熊列斯的全部都给
1: 阿们拉起人都这么难打 你也人年马军 列个马军不赢呢 아니 내가 가린이 서울에 기나중아 이지신한다 내 세를 생 롱고 신비 라기타 세세 독주 다는 우주제 유유비
3: 아 다야 예드 아 급도게 메그마스베 체가 따도지지 벌셔제 마요
0: 발라 엘리 탑시 신다 민도 부치라 아보동규리 날 불이니 뭐 그래 하고 우리 칠진은 냠뇽지 니루리
3: 어미 다제는 총각 계좌 잡디 두스제제 잡임을
0: 발라 티케낭 마레 총관 과 야고 키 마레 춘종기 신뢰 쇼리아 쩍지자 존니 지루 아니 두신의 쿤교리
4: 신의 남초 탄의 창면 세메티니 롱첸 듀카라 징주의 도지타 콩기 보라 시베티 듀치시 첩슝 좀켄 부산 점듀 좀지 수남 도지 첩치 수남 도지 저주 强바 위지 자기 지수 수남 도지 强바 위지 부산 점듀 타르게 양피 지급 더십 류창장 더십 계산인디엔 첩켄미나 징주 도지 첩켄 로산 남게 보 도지 첩켄 타르게 양피 마춘좀 첩켄 조무스신 파계산 첩켄 부산 점듀 썸기 첩켄 왕주 장진리 첩켄 수남 도지 종부 첩켄 니무스신 저시치린 첩켄 바산치린 썸주 첩켄 다와
5: 팅디 리첸 슈차
6: 가치의 우토기 급수 땅탕 시슝키 슈미 속절휴 체리타 튜비에 권해 늘고 기세 체크
7: 这些粗俗的基础错位都归给吹呢俺去人一那家是几点了辛苦七八俺的空心讲人气让了是一用我是他没龙头想为宋年提没一半人气人一给七难归了连接是空穷用俺
8: 俺去总当端当将你写讲对我没装当讲没用谈的开朗给透了我爷堂古来气味那我懂呢连接苦思密的兄弟让给人了给别气了没了中心算他
7: 怎么能吹点子做起别为心就念书习惯怎么能起每日用起长播出强用每个一个人每次了心看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天里长波塔恩给咱们洗开了银的健康没吃一坨你没吐之路要行别没忙不捏当银
8: 俺催生不然什么月别苦不疼冬夜超过铁的日系水生昂出入没当呢强烈云集行烫住过这三岁我讲更忙不行了多了身体没本的多了他水生给没当我开了银的苦腿没变多吃忙不行让给人了给别两百银
7: 听说给森康日本罗宾佛罗地森康地堂来参与得的西夏语的森康地堂建起土南一样来了尊心你可以闽南作为工作日全大体你立把竹土呢几点天刚刚去乔瓦西先土灭及宋月
8: 我跟你讲来个女书记错为出租的汤建执行再为森美普助堂帕马并且刚你落个的那么堂人气怕大人都去呢家住给金巴德比人意期待的强三胖日本老板阿迪里抵达了宋月天人意给各度电梯起步且以苦流所给跟铁大门银板的人意引没有借钱人了唱别从来起的抗棍点不越接送热天每一每次的街当几个人的门吧看了引俺出于人意先给通囊了这边无处起居的下年人气人意的年纪他强被年纪谁他对我们身边多数写本呢早晚呢久久没不听着看念音的叫人他热切给弄念人气人意久久提音了这点提的身旁也旁不配备旁不闲心纪念讲面
7: 天哪各不知一切堂各不知叫人各不知虽然说提到咱们总体帮助虽堂让给让了您几趟下次月呢俺去新年俺去您土独别神秘普处趟他们并且赶紧落个所下次趟前去共土让给让了恩给人怎么人能趟可以给普处错了那位恩给提醒土让给让了一年更有马日可怜引到西松若
8: 多呢对提林年松错我

0: 계사 가상의가 보는 친아디 다 로숨도 조집이다 돈도 추조면 누구야 경서 샘제면에 나야 샘제 누가
1: 빨라 검친아디 부친주 도지 나스네 의간래야 보는 최사자 돈도 양 의비사비 야도가
0: 와다 미디 있는 요샤 다야 보는 그제 야도 경서 강과라 제매배네
1: 말해봐라 다리 비우면 걸어 티십지 야도
0: 아 레나 티십주에 베스도메다
1: 봐라 두대만하다 다시 비우신게 알레 주가 주샤 알레 주가대 갱궁에 소스제 주가대 나란주의 권한기 주중이 레드나도 갱달링기 제장 뮤빈티게 알레 주가기 주제 유럽 제아솔 단샤 퓨지시게두 론이나 뮤빈티게 창마 제투그레스비
0: 돈을래나 고무치 십주 런니날 퓨리스에
1: 퓨 보는 카직 제사샤
0: 집에 땅군에를 봐 지난주 나 견고래야 상황치 그 여말을 봐
1: 봐라 퓨 니엘 보랄 상황치로 마도 김은은신 보랄이 양 무빈야 교야 무두능 말했어
0: 야야 잡진 커이는 다 이는 예 차오디 오네 첸부 차도가 하하하하하하하
1: 봐라, 다시 퓨 쪽에 신비 알려주가디 나란주 전난기 신비 켈레 안 당구디레스기 종의당 전시순이 통진다 개주시다 난시기
0: 디샤 디샤 내 차원 전부 중 지조님백을 이미나 나란주 님유미다 참여 기재미요 주네 또 저거 잡지에서 여말라 굴로 드럽지에 권야 여말이 다른 능시제 나주 신비 부조려 고자자 지지 구법 고하용래 당원의 지도 서비스 니에드 그진 첨부 시다르도 와
2: 징게 도와줘라 노피베 그제 충소 저 제스틀라 나랑 저 랑교 중진데 싱들 톱중와 제스틀리 제스틀리 쟤네 야구 충분히 딩원의 나도 요구 싱베 알레 루가게 롱아 따다 깔레 기베 제부시 나랑 저 모두 배준 체비는 간에 탄도 모두지 시주기 잡교 전부 두고
3: 나라도 시비 안에 주가디 휴력의 피해줘 단 야부 팀비 다리
2: 워시 반대상 시슌기 캄프사브 야야 레트퍼게 미단 주제 차상부 총송에
3: 차상부 총수 난다미 제스니에 비게 리윤을 야 다가 침비긴 최근게 겐키부어레
2: 레트 신탁이 니 주긴 제도
3: 어다 구르샹기 중앙수아디 지리 숨주 소지니 어 탄다 지리 주고 수에 차샤 어 뒤제 텔라 난다 민돌 어다 피기 견데 제시 중도가 키돌 어다 도레 견 피돌라가 키요디 종 신쇼 총레 레데 로산 예데비인 칸베 레데데 타샤니 차도 유산 디시라 심제 난고야 메라
2: 조제스라 야우시우 총샤
4: 喂喂 다송도고주인다. 녀리녀행게리아 담산치주인. 나란주이킬레라. 장교주인베 원튼 샹종킬레 제년톱스. 딩아란주킬레 겐구민의 창매 배준 휴미체베 제부시리라. 공생강공기 레미숨경업중어 숨게 후다바다체베 제부시리. 녀 공시 직접진리직원에 공시 공허상마 도치치주인라. 这是地理주인다. 年了年, 阿勒如果家计等于确实的个技术因 确实谈过的, 俺就有个新别阿勒如果的, 我也说有个新别阿勒公司要求求他, 透过门外,我们替你一个动作, 你不的, 人不谈过阿勒组织个套当天然来技术求, 送不的, 新不连没卡机了, 阿勒老在那做个重大这样的, 卡机等到每间能杀落中了当呀, 是不的, 蒙古国提加塔松竹当街社区水果所列着推荐卡机牛竹皮亚大哥能行公司原本的落着的国母吃酒端街刚刚预备金藏的铺主落着钱毛当亚的装着的朋友给撒过卡机了新竹南苏切亚铁了当亚的确实所要建议

0: 발라 발라 삼기 좋아 나스탄 기스기 폐지 폐지 기소 면조 발라 다 괜찮아 오래
1: 당한다 마치시 나도 괜찮던 기스도
0: 어 나도 다치 양자 양 나도 다치 양자 치 기스기
1: 오 전 폐지 기소리 야 좋지 장월 몰단제 승기 파 조금 맹갈 게가 주다 나다 암라 님도 부구 코체 되게 키지 람사 죽을래요
0: 레스 발라 다 오는 거 아니야 죽인다

0: 나. 롱첸 뒤가디 뒤체나. 징주도지 롱저치모르마츠바 나르로베지라. 그 보라기 간고체바 마년바 총총겹갸 제부야고 마토드. 총기나 아부규바주규 레가사브시 고조베 참디파다비. 티지라 네주 근제충유메티 티린 무휴네 세시유슈.
1: 저진주 갈래 컴문도와
2: 카마주
1: 야 문아디 파시다 주칸도
2: 와야지
1: 랑가스야 레그디 갈래 참여다 입자다 라베길 대고보다 아잔자 던도 쇼앙알라다 공친의 치우지 갈래 딘제 유네 수수레 수수 마큐비는 미통주 치그르다
2: 나 진주간에 신변나 창롱 중교성자 슈레 태조도 오지 이네 lamsu ti zhe ta yan du san ya da nen xi san bu jia ya la zhe de zu wo ne nian wen ne xian la zha li bu ran zhe guo
1: jiao la liao ti zu wo ne jiang de du ye a
2: wo zhe mi jiang de yu guo chu
1: qian zhi ga jiao ge ran ni le zhe gen gu jing li zhang la za le jiao ran ne zhi de ji xu a zhe ji qian ne lam zhu qiu yu
2: ya zhe zeng ji jing li zhang la ge xiong lam suo ya ge la zhe de zi le bu ro qian ne chong zhe nan ge lam suo la zhe ang tang gu de qi du ru
3: 这金枝染了的宝石学习语三季你宝石马达你也不三米金枝长了皮给什么做大叔给不出来这里我们来来去吃不吃来出去要不出去金枝长了你也给他们听到学习语杨郎对啊给光顾学习马达
1: 妹妹金拉我公布训练妹妹妹妹妹妹妹妹妹妹妹妹妹妹妹妹妹妹妹妹妹妹妹妹妹妹妹妹妹妹妹妹妹妹妹妹妹妹妹妹妹妹妹妹妹妹妹妹妹妹妹妹妹妹妹妹妹妹妹妹妹妹妹妹妹妹妹妹妹妹妹妹妹妹妹妹妹妹妹妹妹妹妹妹妹妹妹妹妹妹妹妹妹妹妹妹妹妹妹妹妹妹妹妹妹妹妹妹妹妹妹妹妹妹妹妹妹妹妹妹妹妹妹妹妹妹妹妹妹妹妹妹妹妹妹妹妹妹妹妹妹妹妹妹妹妹妹妹妹妹妹妹妹妹妹妹妹妹妹妹妹妹妹妹妹妹妹妹妹妹妹妹妹妹妹妹妹妹妹妹妹妹妹 nga nang ta yoma ri tando inge e to skip sing ri
3: o din ri mi ri ta chen no chu ge dong shi da
1: yes jiao jing zhe duo ji jiao
2: o
1: jiao ran de shi da jing la ge jiao ran de shi da sung ge
2: nga e
1: o
2: yo yo jing la gong gam sa
3: uran thurim lo da cha zan jing bu ri si de
2: la yin jing la
3: 아니 란데 레가용제 뒤주 그제 치수
2: 어 더치 치수 섬기 더치 봐
1: 지지 진라 코란 레 호흡시라 여지
3: 다 전엔 됐다 코란 선이 내제 안님도 님 가셔시 내가 쇼다
2: 레스 진라 터제나 진라
1: 터제나
3: 터제나 소마리 섬기게 원조 디데 치두 좀 봐 지난 얘기 저와디
2: 진라 왜니 페이 지구니
3: 디샤 디샤 오늘 세진 안과 차르지래도 와.
1: 진라, 진짜 수만난다.
2: 터제나 진라.
1: 진장라, 터제나. 땅은 이제 주인.
3: 뭐야?

0: 계산
1: 로 봐라
0: 다든 슈그지 조도가 보징지 도지 로용 좀 누게 다코 랑시 차브라 지드니 콘주 십지석이 야 다코 나와 가시에 모두자 제녀라 지구도가
1: 봐라 다코 미 괜찮아 차브리 딘디 두제 나 말이 마자네 사고 디네제 칠쇼레 조건소 로용기 나란조 부에 사고 제마데 로용이 없다
0: 오 다 제네답이 야
2: 로든 넘버 2 다 단도 총도 거주위 디랭기 총도 난된조디나 달료래가 초동 지규다 원두 미게르 차가 주규 디네 장마야 라지게기 난조 공호 장매 배준 회미 제비규 난조 상동 숭남기 레드디 뷰제 레괴 리그도 주모 마제 레즈그 내주이네 간직 투영어 말이 다 디이는 하장의 야구리 디 안주의 뽑아 지우베 레그지리 더 뒤인자 지그 뒤주 난라 창매 강행을 맞아보다 내주디 조난을 지제 지링업주 업주의 유베 상종 숭능기 레즈디 리그도 총부디 내저와리는 창매 모두제 뒤상은 안주 신구기 대두 레게 레데
3: Amla, Bola, na lo yong binda.
4: Uzi, kuma lech.
0: Oh, ta ini sine lo lechung a.
3: Sama debu yinbe le.
0: Debu yinbu,
4: debu yin. Debu yinbu. Ya, dokje de ma bada.
3: Les Amla.
0: Oh, ta, sine lo yong binbri. Boga samba ya, buran kalaya kaje, don nagura jita, shakambura jicha je deyo re samchu. Ranu ngone, tangsi doyoro da, top chiru shi rachin duga.
3: Bola shuda, bola.
4: Ya pu, chang an dunda. Da nye su lindu che kyo a. Bola li ya, jindru mundru ra shuru che. Ame kala suwa chinku.
3: Les amla.
0: Da buran, abo chinje kale shibji kama junga. Buran nal me zang, boge rang kuru ten junga. Lega zo kharra chigiru do a.
3: Bola, nga tari chilo la abo zhoya di, zhurin chua duga. Yongbo yongbo chugo rimintu.
0: Jisha bokta jisha. Yago chungsha.
3: Nga lamsui leja leje dao jiga jingli ya shugle chebi. Kale chamadu gwa bola.
0: Yuta yu, kaa me bokta.
3: Yine lero changma, shimbo poshio mo shun songza. Leshe ta denshi tizu, nganzu nyedub sibe duzi rangarisha.
0: Ta tingsan leshe shenye ra chiyo imbrimi.
3: Duga bola, nganzu lechu shitani che takju ri. Nganzu ngune shebi na, nyezu to longju chi imbo mado, 그도스다 인베 나오 균민도 다지 침베 지리아 총베 섬기게 나진네 요리스제 레제 군지 진리 장라리아 원조 체주 원의 녀 섬기리아 진리 소유다
0: 보면도 경고 예예라
3: 리샤볼라 디네 진리 장라게 나 코랑 그 차로를 냐제 슝람 소쇼 거기 라제나조 배상 균메 발름나주
0: 미 야고치 그도 게르나라
3: 홀 나레

0: 부급 탐진다. 긴경지 후다 바다제 잠이.
1: 지샤 보트 지샤.
0: 내내 뒤주 다섬 주드 숑람 수준을 낭제다. 간에 카치. 네 벽에 겹제 림소야 카세 딩세제 시에토자. 레주인의 치료 시라친스. 내가 뷰제 도부시라도 와.
1: 나디 조라리 리네 유산 제브다.
0: 힘부자 제장. 진리장나게 나래 갑시라는 기. 림소 나야 이지다. 르게 양치가지. 딘제스제 진리장나 고라 치로리아 된다제가 되뒤. 레저간자 나야 지제제 세기.
1: 담이 딘제인은 라리아 진리의 미 야고스 그도 제브리. 다지도 잠바 가산에 호주 세야도서 오늘 라르도. 나는 딘제스다 아인 삼추.
0: 제장 보라. 드리 치로리아 아버 친제. 진의 용보 야고충라. 니네 낭예만의 세야기. 나래 미유 주비아리아 최심다. 댕즈디니 치루시라 친송아.
1: 지샤 지샤 보드 지샤. 다이네 랑가야 하고 지야 지리야. 다 단대디 랑 공부 당부 잠지르다.
0: 레스볼라.
1: 도저 랑 추고겐 전부 공부 당제 전부 개마리. 디조이나 딩상가 당의 멍슈 시지디 상고 시다 인자 대대제 전부다.
0: 슈장 볼라. 년외네 제나 等到 롭종 치고야 망부 시다르샤. 냠뇨에 시다 등금도.
1: 제제 냠뇨사드 게침부 시다르 보디. 당가즈 견고르 냠뇨 요레.
0: 볼라. 제니키랑게 나야 기란 춘추유가 되기 내주시소난다.
1: 다 욕쇼부. 도저시에자 가르쳐오래. 도저시에게 되나 샘부교로래 여말이.
0: 볼라 기란이 직소난다. 나주 로충은 도저 니막 루규 샘부고기. 나봐도 수수 볼라 루규 대회 샘부고기.
1: 제마 보게 라는 십주시에죠. 다리 라는 흘러져 예수시 깁시. 어제베 나니가 은이님도 나란즈 겹기 리준 디젤이야 다저 수가 좋도.
0: 용아 보라. 이네 보라 이란 게 질 자투브두겔.
1: 나 견걸 퉁주시에게 아. 리준 디엘아다 냠메즌 대야 가준 자매 장게 놓아야 요 말을 부.
0: 용아 보라. 당아 나니님도 태조리 나니가. 보라, 당하나니니 스토스 깊는 게
1: 영아 부
0: 다저수세 더봉을 줘줘도 보라기랑 꿀레마그네 당하니 체를 사슴아
1: 영아, 영아, 다 영아 깨는 자야리야 뉴그루 고르다 다 대리가 미보지 불안다님도 리존디 증거야 자, 다저수가 연두부디 예시도게 말해 나 민우 죽줄하자지 저부제제 린자야가 냠뇨디 쪼디 뉴그르지야사들다
0: 야 다양보라가 알롭젠스티나스와 내가 가르치네 슝부메베 뉴그르 꼬레스 즈베보라
1: 다 불안가 고아든데지 레미이네 디그르다
0: 보라 데비에다 공예스나나
1: 당아라니 데이저데 데게
0: 젤 데슈다
1: 더다 부징주
0: 로
1: 대신데 야간데 야쇼다
0: 레스 쇼프스 고지게 지존딘데스 자발레 깔레 잠옥하야도 와. 하라시. 보라 시다. 난저 요걸 농시용 그 서신데서 지무 빠져 자라.
1: 동안 잡으시라도 와 뜨다 보람 피해지기 뜨다.
0: 흉주도 저 야가 교구치. 윤주 탄을 교구 능시르시야. 미잔디 조시다니. 쇼쇼띠엘 잔뼈선 저시 민두게. 라 보라.
1: 어허 따랑가 빼도 스닝 재무시라 시에도 와. 뭐네 리네 예배 미라르시야. 난저 요구 농쇼디 사자 야구 시자요리 서버 토즈리마도 사문조 송자 퉁궁 태리야 롱부 시엔다리야 문고야 요마리 이내 지조 닝베 들리야 미자다 뿌리 도즈마도 난저 메세그 도구 문에 교부 시자르다 부
0: 볼라 기랑게 나야 니마가 로큐시 쏘난다
1: 다다리라 릴리야 다조조가 요마 루규 년가 연바 아.
0: 보라. 니가인다. 디밍리야 괜히 지사. 머신에 보라란 게 그생 아야 송주 남비인 뭐.
1: 보고 디이네. 더다. 나랑서 롱부대야. 징주마다 광려야. 요거 시크스 거래.
0: 아래.
1: 세면도 밍리야. 서베제스 거래. 이내 세면고 시겐 방 미슬리야. 심나고 시다 여장. 메시지 과야 민도 다제. 시부 총파자 수거래.
0: 총파자라. 그 메시리아 두고 근처 등거래.
1: 죄송디게. 메시리아 두고 땅야래야. 창그태야 여말이. 로디 등가. 랑 바바 개사. 로숨리 리큐리. 내 유소 같이 키제. 제당 총들이야. 진비. 랑그 몰라 샤니티 카스 진테 잘부 시타요리 제자 시민쿠 머루 코장 제제 나 나라 마 대바다 뜨니 전부 원유다 카나조 야제 랑그 몰라 시가 공부 마세 제시게 로그임이에 제시야 제자 랑그 몰라 콩 내주 디게 김베 니샤 내진가 니무 칼세만 로다 세무 니왜 니무고 봐 모츠다 동네 첨부 중지 랑그 몰라 콩게 나다 소스 부추리야 돈디 머니베 심두 리즈지 키제 탑세 우토게 랩다 겹제 랭시 겹샤 랭에 도주 창무소니 시비우 코리 코튼루 장시 이내 지조님베 겸리 나다다 전여도두 미소 쇼비네 장부 흉산의 요마리
0: 미코 최소라리 보라 기랑게 최송고 디디 세마 샵지
1: 네 삼루티 코뇨 삼루티 탱몽구 시자 코죠 이네 랑그 바바야 아마 메베카 야 바방아 메바 차바 이나 랑그 바바 대주를 내제 야미나 도시 디그다 야미나 방경 겨줄래 여마리 제자니 지키제 나네 둔조 탱만만 부제네 내가 디 큐네 제만을 봐 레스
0: 오늘 예모라 닝지 알았어 Bola, nye kirang liya nye maak dung ee tizu chen sun laas, gongpo ma zung.
1: Ke yo ma re. Zo kirang zu ting sang chua di digi yinba haa guan na zhig re. Gyubu jik daa maa zhebi yina, nga ma tam jia jang jang yin chee re. Che zang, jizu ningbe dung ee chua di maa xinbi yina, ting sang ka jizu ring luk digi chua di ningbu xing maa re. Ya, taa tozu xie ki maa du, nga nyi nyin zho.
0: Let's pull up.
1: Shit. Shit. Mm-hmm.
0: Yeah, pull up. Dallas.
1: Yeah, boo.
0: La.
1: That's what it's so.
0: Let's see.
1: I don't need a sandwich, Dan.
0: Let's see. 레스산지스
1: 다 보면 이게 소소지 되는 말에
0: 젤

0: 我们的车呢，浪子特对呢，新的的车真多年前啊，伊嘛只，嗯，证明到现在啊，伊嘛那只，过去当呀，伊嘛那只，俺给仓库王子去过班了，王子车棚去接我，太那伊嘛，得，罗来过那罗松跑了，嗯，王子批给的得罗跑了呀，俺听那罗呢，继续提，俺古当租不呢，俺王子那么久写到的，写在了。 俺们那厂的房子特对呢，新的的房子的要不直接参观用不多管。俺们第一趟的下来呢，俺们看到屯塘里先头的景，房子起来的好像牛不起起，俺们第一看了房子，提到起来，俺们看着也不一样，俺们也不得，俺们这边人呢，俺们农村村老，俺们就农田的不农民呢，俺们农业基地不挨俺们的呀，这边自闭症啥的呀。 农业基地，但俺谈的呀，级别自闭症啥的呀，农业基地是他们开车给谈的，俺就一目给那子事，直接退休去做。俺就讲，比如说我这边那老钱呢，农业基地到底自己，嗯，那到村边后面，俺农业基地是直接那边下雨呢。是。嗯，今年，嗯，今年今年穷死个，今年俺们刚过春节没土地呢，俺级别大呢，但俺就抽动症直接，这是俺今年穷死个，俺今年，这就给个人天哪了，也不么穷的了。
1: 给谁个那子？你这穷样，人家多，嗯，经常骑别王在门那的，开车，他开车的呀，你们那，阿来给不给给，主动去给去给的，嗯，小了别就等给等给给，你这个开车就多，那骑别王在吃了的啦。那是，嗯，你这是你是买那个那个，还讲差出去过呢？唐头嘛，我那就骑别王在那些的，他当当的是王在呀，我那就问这可这吃过没得了？谁不知道说那说？但俺那就怕买军土骑别王在吃给了，另一。
0: 肯定是没得了，但是南头边呢，俺养起说，可能呀，俺们这两个松养给那只忙不进我家田里来，偏到年前去用的的，什么给的这都是买呢，怕么是给我呢，吃下面的土菌，七百万在菜给给零的了，但是肯定是吃过云南了。嗯，他就是像俺做旺在菜给的，七百万在拿了年前的都是么，他老不了我那送不到，就是么，做哪个？
1: 拍卖的呀，从那进不去钱好多呢。嗯，
0: 谈的工作，嗯，开始讲那这是那他，嗯，谈的农业基地的那只，七百，谈的工作来呢，他这个那这的那只，你得看看，年年年的啥用过的，印度拍卖的呀，从那进不去钱好多呢。嗯，你俺做今年，嗯，确定赞助给他，俺做，感觉格局不会，那边菜给的老松垮了。
1: 立住前途吧，
0: 我的呢，不会干的出去，那落了，嗯，俺做谈的农业基地的那这的，不过几了朋友，俺们农民们呢，老来往的老松柏路那边呢，往这撇开了，他让俺们接呀，他这就他那能够多，俺们怎么能确定这做一那这，俺们俺做，嗯，俺们这个做几百天之内做，俺们的呢，怎么能够讲给困难做俺们这个，俺们几家几辈子往地那落了那边呢，几辈子同呢。
1: 但俺做嗯，看来冷天这不是说，俺们也采给个冷天的，对不对？但老来往的老松柏路的，不过呀，但俺做旁边，嗯，对呀，但嗯，能够绕过去呀，但嗯，屯塘安塘呢，就是他旁边屯塘去过呀，对的，屯塘安的看来是呢，几，俺做他起不的算了，屯塘那呀，嗯。
0: 你不得你们呢？俺们七百，但俺做恁个，嗯，出去打的个了，屯塘那呀，俺送不得个的这是呢，俺们不，嗯，俺做俺俩月不去接，他不得呀，这是伢伢肉的这些，俺的呢，现在吃下面呢，俺做他不得呀，嗯，恁个呢，六江的这地地子吃下个苦个这呀，俺的呢，他不得呀，恁个，嗯，送不得他，俺的个了屯塘去的。
1: 那不安团的，就是我看来几家几辈子，俺的俺做肯定活做活的是呢。不过俺们后边呢，爹爹们呢，在农村不多，他的俺做可是说，几公都不够，来把菜给给，只要几公都不顶着几日多呢。俺们爹那老了，嗯，看着老了，他不会说说你在上么端呀？俺们爹个他俺不爹个，看来几个几只人的应得吧。 俺这个他几个那里，就是他嗯，给马学不起啊，嗯，顶着干了，同他那样的些，那顶那老爷们呢，几百地摊地啊，那吃什么地摊地，跟这个这些呢，但不过跨不那姐姐，俺们嗯，就推到了。 아주 남겨보고 고두지 마. 딱 제가 태어나. 비싹 제 제야 지야 제. 근데 내 보고 괜찮니? 먼저 먹고 그 딱딱딱 딱겨야. 보고 양 먹고 그 밤 가시려야. 이 가르소래 먹고 그 깊도 싫는 거. 제 먹고 그때 먼저 보고 내 겨제 먹주 죽주도 배 먹고 제도 원도 남기 망부치. 나즈 망부치 먹고 제도 원은. 근데 내 보대야 나즈 포비나. 이케랑 남산 남산 민주나야. 네 같이 이제 참배소는데 있는 정세칼이나 배나서 경제대 돈. 어 땅은 좀 보고 됐다니 임분에 기란지 류심이 저때 다 임부지 고도관. 근데 먼저 니부대 차시하면은 보고 돼야다. 먼저 추주기 뒤 다 한 번씩 코드 나 보고 살기 그러면 임분은 보고 돼야 안에 엄마 근데 먼저 넘기기 가서 그래. 야 안에 엄마 다 총 더 추고 안에 엄마 좀 지르만 근데 클릭클리다 먼저 가세 이제 신배든 이제 진구라 근데 추근 나면은 저 진구로 봐. 근데 제제 보고다가 저 차롱기 다 귤인데 하는 저 독선나야 딘제지리션 아니 숨부터 임비나 딱 먼저 부군냐네디 근절로 그랬으면 부디 가지 체면에 대야 다 그래 안에 유엽지 넘기 부디 가리다 마테비나자 부디 니포미나자 부디 이제 잼잼 임나자 안제가 부디 안에 유엽지 근데 두근도 임나 집에 이제 디순다도 발 직토난난 거야 아르샤 안지 다건조 카레 부부디 루카노 디송가노 토나나야 다는 경우조다 단대 뒤줄에 있는 군산다 이제 인비 부부추 칼로 줘야다 이제 제 재미나다 내야 연가 집이지로 반 디만 제야 부부 넘기 심칸간에 이제 디송에 직 토나나 거야 넘기 나다도 발이면 장자다도 발 토나나 거야 부부대야 이제 다는 그 덴부용안에다 부부대야 이제 참교나야 덴제지리시야 안티네 나부터 차시하면 다 부대야 치 통문에도 록좀 제야 구급치 되고야 디 개치 모르도 건다 부 만족 마키 참네 제 부 이제 가래미 돈다야 되네 개제도 세야 부다고 뒤인 게는 임빈다 또 말은 건 우리 집에 지좀 된데 다야 이제 도도야 개치 모질 지도 건 안다 디나로네 당은 저 기운다 부디 다 로 부 콤네 제 로숭도로 보디다 레베 차기 투주 약슈 디 카레스노 당은조 투근기 레베 차기 기갸지 게추 강가 아니 로디 고투스마다 홀랑가드 마스네 딘도완 디나노네 다 디 카레 팅기 공슈베 디숭 데타 아니 카레 추주 아니 안에 요바 아니 디네 부다 제미지로 다 디게 강가 디게 나 개침부지 디게 다 수는 거래서 파만다 부냐네게 키나 견지 상부지 디가는 이면은 아주 계급 수준이나자 아주 다도 반면도 민나 임비나자 디게게도 교체야 이제 쓰리시안 디나로네 이제 다 부부지도 소경는도 선바 자자오 반산 이제 누구는 부부냐야 아니면 도와라 부고야 이제 부모 관심부터 제냐야 이제 가르소래 디 당부 말시안 다 당부도 가르래서 부디 이제 넘기는 부분만 자고 되서 제 돈데 이제 집도 좀 판매 남자다가 대야 이제 남자 부디 안에 유바 디르시 안 부디 계제 가르침네 대야 냉기네 유바 안 부디 제모 가르침네 그냥 디자리 유비세나 안 부디 루심니죠 대상을 찾기 위해 딘제비 고부 챔부시도
2: 안데세 엠즈라 아니 콜리아 엠즈라가 있는 거는 저 판매 균토 집에 왕제 살기 길링이야 다시 근데 저거 메텔이었다 하장 십진 차외 권에 세비라 소나소 대자마세 있는 집에 왕제 메타 다 집에 나주 디바라리아다 개바 근데 저 유베 테리아야 모두네 엠즈라게 세제나로나 주긴
1: 레세 다도 쓰르샹 다도 부부 그때 충내레 뭐냐 부부 로체 준비지지 안데서 나절레 만자 부 먼저 춘추고 되면은 딱 그 레베 중심나자 강가 디게나 균퇴야다 디나로 차샤는 부부다 먼저 그래 제도 좀 봐 영문만 담 체제 이제서 레베나로 영문만 담 나자 디네
0: 차트야 안디네 카레다 원줄레바 야무수 이제 안디네 원주 카레리 균나 자진데기 나자진데 토모다 부 예제 치르치르 주도 좀 담모랑기 넘규기 다 차와치야 딘데 토넨 부디 나자데야 토모다 디나로 카레레선 부 직대 좀 매브라치다 아니야 부구 당기기 담네 소르네 딘네 부구 로춘 간라 이제 카르고 긴유야 이제 다 딘데 디츠신 남망도 가 디나로네 차 샴나다운주 집에 부디 가르소레 남규기다 롭중다 이제 간 강에 체두스마 아니야 단내디다 아니야 롭중 간 강에 체야다 아니야 이제 부불레네 이제 레팅 손 이제 토야다 근데 마음도건 투주 나츠기 양 부규 탄데 가르소레 렌 조왕제네데 아니야 개바 침부시도
2: 나스 아데 암질라가 도스온제 이는 하나 저 집에 왕제네 다 집에 나츠리네레 다 하나 저 저와 가능 간섭 유디데 제세 도토기 다양한한주 파매 균투 집에 왕제 님의 근제지단도 좀 많이나 다 파매 질문에 제시하면 이선난 거야 단급 대인 소소 도구를 제약이 딘제기 투급 질리나 무튜 암질하게 디테리아 만조야마 단념 주시나로나 쇼인
0: 레슬레스 등에 들이대야 조 수야디 워디인 투균 이문은 파매 부고야 님의 근제질 토난난 거야 다들 이건 좀 염지게 저기 점주 진전주기 이제 산에 추기 부고디게 야 두룩 제제 아니 갸주 죽주네 갸주 굽주버로는 능고베 은세시든 제스원디 나로네 베노 차샤베노 부부 땅은조 두수 야 두스테 투야 대부부 갸주 죽츠치다 부 더숨다 님께즈네 야 제세야 갸주 굽주부 땅와게 다 님니스네 야 제스테 투야 다 디버루 디게 강가 군데 인교 안티네 부 야라야 네다난디 다고 시다 님께네 다고 죽지다 미시고 다든지 쓰지 그래 언제 심초지나 샤다 수야 크도란 제도 스테드야데 다고 된다 님초 안티네 아주 걱정이 겹제잖아 다고 게다 님가 쓰지 뭔데다 갸제 그래 굽주부 간다 된지 수는 두도 안티나로 양부 갸제시 먼저 언제 넘기 걱정 먹겠냐 이제 요래다 이네 디엔 군대나 님바 판매 돈아 제거야 조지 가래선 능규 먼저 근데 당원래원에 당원순도 보고 이미 고토시아 티츠시아 테토 근데네 밀레 두스 미쿠르 두스 제젠제 두스토토 겜게야유 강보다라 그 유튜브에 그래 치코뉴 제제 유튜브 따데나로 년대 가로레선 부디 고티 이제 세양은 줄 라게 두스 라게 야게 두부 배 고마 개블 이제 사도니 디네 임은 튀균도 셈다 이제 진네 락바지다 강부지 주고 구교 겹제 되니 네 더숨을 레비네레 밀라 야호지제 담은 투지 디네 야면은 부디 차고 차고 제 야면은 야는 걸리 제제 되더니 데 앞에 로레원에 더숨 그 부대야다 데야 돈나지 난 거야 제 디네 더 신네 더 추고 부고야 먼저 이제 부고 그래 알로게비야 늘락베 무부주야 라포스스 이제 듄잼즈 싱라 게임게 토라 디네 마크투데 고야 이제 스카스레 크투데 토란다 디버루기 년데 근데 저랬으나 아니 진네 추버루레 교부다 소소 야디 아래 이제 알로게 무투체 먼저 좀 라베 좀 디니베 날 이제 베 도스 꿈제 대대야 뭐 라쿠치 두스 그래 다음 주 같이 두는 라쿠치 같이 하면 진짜 두스에 좀 꿈제 대대야 안티네 다음 주 내내 부부 그도 두스 디지질레는 두스마 쪽쪽지제 대면 토야 이제 시리션 안티네 다음 ཁྱི དང ར སླ ར སྲ ར སྲ ར སྲ ར སྲ ར སྲ ར སྲ ར སྲ ར སྲ ར སྲ ར སྲ ར སྲ ར སྲ ར སྲ ར སྲ ར སྲ ར སྲ ར སྲ ར སྲ ར སྲ ར སྲ ར སྲ ར སྲ ར སྲ ར སྲ ར སྲ ར སྲ ར སྲ ར སྲ ར སྲ ར སྲ ར སྲ ར སྲ ར སྲ ར སྲ ར སྲ ར སྲ ར སྲ ར སྲ ར སྲ ར སྲ ར སྲ ར སྲ ར སྲ ར སྲ ར སྲ ར སྲ ར སྲ ར སྲ ར སྲ ར སྲ ར སྲ ར སྲ ར སྲ ར སྲ ར སྲ ར སྲ ར སྲ ར སྲ ར སྲ ར སྲ ར སྲ 노칭네 니보루 부이다 먼저 넘겨 콤바게베 이문에 도바 잼제 이문에 레게지 치다 주츠지 명슐레 싱그르완 다 이네레 동어적게리네네네 먼저 이제다 치그제 르몬토야 안 밤에 튀겨 이제기 더고 유미나 아니 그냥 소소 향중 컨테이너 모부디 송칸 요리 이제 톡보 유외시고 바도 다 그냥 보고 다 보심베 다 차르게다 되게 틱스 현즈도 섬서즈메나 톡보 유외시고 아니 대야 모부디 송칸다 도발 직딱 제시 나는 야고 요리
2: 마스 코니야다 암즈라가 도스 세셰 남 규제 있는 건 아주 집에 왕제 다 나즈 되기는 균두네 밤에 도스 님신 남비나 보고 나주 민저웨 Turim Nanolia, the Pamasu in a Bugu Lug Dungdub Inanja, Yamena, Samu Dancho Inanja, Yamena, Miki Wangula Sogin of Shandia, Tata Inanja, Yamena, Tala Lasso Zimbekusu, Talaway has a once lasso Pichitan Chok and Gitene in the Tananzu, Mambuchi Shido, Tubutinji, Yata, Timin, Chisu in the Tananzu, Haras Namaji Tango, Yun Chemem Nene and Chisu, Join the Yuba Lasso Gita, Pamasu Sim Nanolia, Talk by Yuba Zangeta, Kuali Amzilla, the Saves Jasonazo, Shangro Kali. 이미래 텔레테든기 맹하이 두즈바이나 그랑게 지유기 딱제나야 다 암질라래 근지나야디 개침부지 차주고리 주발라
0: 그래요
2: 레셀 샴리 암질라가 무튜네 집에 룸내 지딥다 지게 나노리 아르통 구두증 세야기 나스디 포야기 규긴디 쪼 근지를 도유메 탄티미나 나스디 포베 규름 나노리 안네 타 근지 통급에 텔이야 암질라가 무튜 세지스 나노나 쇼인
0: 레세 디스르샹은 좀 벽소리 괜나노 챕샹나나 집에 내 컨트스윤네레 마켄담 부긴스 제제 아니 이제 시고란다
2: 제제
0: 진투 소리 제베는 룸네티티디 캬치 캬추스 시다 소소 귤로 귤에 귤다 저어디 지윤교 언제 지중긴 근데 니부대 차샹나 아니 부 코베 귤은 놀로로 야메는 나 제체리나 자야는 캬모마는 비니다 아니 그래 아무것도 부 코베 디나로로 인베니 아니 닝게 이제 사가서는 년체 엔딩나 저기 다 뒤다 저거 연구 실시한 한번 무지개는 좀 놓고 깨보다 이제 숨고도 와요 그래 놓고 깨보야 뭔가 제가 냐다 문제 이제 쓰다 니만이 이제 진짜 제대로 숨고로 한 다시 팅두기 디나로로 제비나 아니 딩게 괜찮지 요마르스 이제 이제 숨고도 원 뚝스르시한
2: Nos, Tortuja Shubin and Anzu Chibe, Nazu Mangdachi in a Matam Puniga toy to the miner, Tang Nazu Pumi, Luchomachu name to Amishunmatsu in Nele, Rangi, Tabu, Gondu, Tinja Yimba Chashabina, Rangi, Takarasun, Lusong, Titania, and Yapartu, Tugunaya, Tantue, Rangi, Jumuji Chabe, Telia, Susu Seju Kangzi, Telia, Banga, Telatonana, Wadi, Kajam Chatu, Vishnuala. Tisa Maseta, Chibe, Lunaji, Tan, Chibe, Wangze, Net, Timin, Nazu Jundu, Tatoya, Yube, Chibe. 别打了这个那罗的学位呢儿童抽动症是啊那是顶这几年了当然就过去有些是吧了你们是那个叔叔呢亲戚在当然就从我那罗里呢了帕姆苏里呢了让你给出个的讲这也不是的陪着穷我去的永远的都是人们能够是吧了顶这咱们是可是那的真正那罗里啊老君也不去游泳过被居民那罗里啊做的呢王子情侣姐姐的不归日本塞不赢那这样面的可是老子几天起来给女不拉索顶这个天里啊他可是老君给讲这地当天开着啊 유즈마이나 부르데야라 롭종의 장제이나 긍지텔이야 좀제이야 혹시 통의 이야기 된제이다 나다 암질라 니자게 된제스카레스 디텔이야 니시 땜부슈 된제이 누즈마 다 튜타 남부군도네 갸지 센조타 티웨 파마츠이나 주구 왕제 디탈이야 토나는 유 정구제지도 쇼인이 좋아라 This is 소 참들레 드 티링킨 간주 초에 람로키 리제난 구지 슈베난 드 차잔 슈스미 팅티 리젠키 십시 생근난 캠 학스리라타 응아원던지라이 켄켄네 투도 토만주 리젠세 마니오네 그진 체체 슈이 남링게 슈덴자고
0: 켄켄 슈덴자고

0: 지소기 군주니 지소기 총회추 치멍실급의 자주기 세시식이입니다. 디니 지소기 튜몽이 총화티 군대탕 구림대바 군체제 용예탕 정화 친부유비 지소기 지배 군주니 지소 총회추 니바통 송급의 자주기 세시식인비 예热 구십대바탕 闲了扰然起吧 지세了당지起吧 苦有了松共起吧
1: 这个水这个冷了松子学也听你苍面文言言真气你怎么你先到前边念的音真气你怎么你先到前边跟空气你有六人不起接不你王不爱养爹俺这没那个月娃汤姐王不没给重点为谁当着别王不言那的人接重气你看着你
2: 原种龙青年轻裂孔，遇见龙青人。原种龙青年轻裂孔，遇见龙青人，他的减三米多裂钱，我做个人。
3: 原种龙青年轻裂孔，遇见龙青人，他的减三米多裂钱，我做个人。

0: 고약이 된다다 부유체 고약이 된다 세야 디리야 이와 딘제 치고 되민도 조인의지 제심탕 시슈세야디 범의 이와 머인발 조인의지 로스코나야 토데 딘제지 지동안 나마세비 준강이 진다데 야 분이다 범치 부디니니 타데 루충 조심바 범디니 로니리샤 아니 코라리야 다 준강자 마세 양총간 춘주지 총교야 동안 아니 도바지 마조시시시도 삼바 아니 부 겜베디지 준강나 로리야 미야 지그네린쇼야 캄보도즈 미디야 양교상료제 총간나 로리야 총동즈 조조치야 동즈 창미이는 부 포진비이네 양발라타 암라기 지 지조치위 나버디 통 토베 마체 지 수수시 삼시 체토버 당난 신비지 뿜부야 지 캬로 체토버 아니 부디이네 지 룹충기 로림 추버 템부딘제기 나스디리야 박베 부지게 레그딘제지 체토 유디삼바 양안한 수 포탄 범자마세 조이는 김상덥소 잔이야 잔의 유베 나와딘제지 슈팀슈는
1: 타장시 다니니 콜리니 타장시 디부 포시 무란차샤비는 다직 탈로이는 투진 퇴연제 네 로친이야 공검가 교부시 이니레 무랑기 아직 투진 조베 규진 티나로리야 아니 안수 티 탄데 안수 총기나 통베 부디스다 민자와 카레스나 다직 니스 투수 나로리야 안보라리야 디 차로 체제 디르야 신내 치로 이니시 다도발라 추도 체야 이니시 칸다 나리 즉지 차장 부디 체투도와 다 칼라 칼라스야 디 퓨제 ni murang ki diguan ya xingle da na le di zhe zhe chang lo su su de tu ji bu la ge bong bo ye xiu yun de ji qie tu ge duan qie zhan kuang ya dian zhe la ge niam ju qie bie da ji pei pei kim zhan ji yi ne zha dan ge nan zu ji bu pu di zu ge dem ju ti ge ji nian yun de kong zhe wo ni da ji pe chao bie cha ju ge tuo ni en ka le si xu de shi ba ka le yin yin gen zhi sa de zhe ka le da ji xi jiang bu da ani contest de xi jiang sa de shi ba xi jiang bu ani qie zhan an zu ji kim dalhen ge le tin zhe le ba shi ma xi qian na an zu tui gun du ne bu pu sa de ji sem zu kuo bu da da duo qie tu bu tin zhe ji ma shi an de xi ge shi ba
0: shi
1: ne le an zu po mu yi wei tu ne di den ge qie tu bu ji ma shi ya di le an zu ji kim zhan lu su na cha xia bi na an zu ji ma 当不是吧切了说的吧他们的心给同马的运动给求着为当我贴住我们就被困难贴住我们就被迫不杀的所有人去对我们的利亚金洗个钱不切我的米利亚什么是亏不切我的大多切心不切我的哪里呀大多切我的不菩萨的乐队吧老爸养不切我的母萨托不切我的准他约不切我的可能也不切我的他来给不切我的听着就我们一把我们就在这个老师当初贴了给你来泼米也我们一把我们就
0: 定年补助提肯定是的呀长隆院特别呢他可能心给记得老师是给特别呢养特别是吧补助提呢的即切当天别补助提呢呀长隆院特别是心给是普通泼门尼干罗给俺做下初级听着这特别是吧当然最的前一年的就这边推出的呀来做修的呀就动机学边的提定的前期能推定那罗里呀唐不也能俺能去错的也能没到不起去推出一年的同多西扎有的是松下点名度其实呢
1: 俺做了不是养血的呢，吉普助咱们些，俺做一年的是做给地堂堂、金丹、了呀、金金七星不，吉路也请不起头不，多动作嘛又下呀，他能行别吉地给出生个女不的，所以那呀的看见不得下了。他上是当做金大吉，我呢恰恰比呢，印度月饼，金大吉那种学过人，但印度我们总比金大提呢，强些有了，自我点不起来，俺那做场面贴贴了呀，学过难度。
0: 现在他们的那么做提领去给咱们到的在哪里啊这就随便能听就咱比如说提领的前提是先过两天给准了他不算那么多那些
1: 那咱做啥
0: 我见面呢解决我心
1: 能给修点结果

0: 동네 캔딘 튜레르 튜진 저로타 미리카기 망조레 핀바도신 줍지 검다 제마라 랑종기 싱조레기 청진멍시 디구균 튜튜고 창토다네 청진 변조르키 팅럽 싱레르 튜진 저로의 군유 침부되티 사디오 총셉 초용네 다르게 용하라 제타 메비 돕슈 능규임시
1: 신조링게 콜랑은 안츠 신조베디니 랑종기 친제르디네 수균 싱조레 피게르 구디 당외 고르키 친좀티제
2: 자잘 롱접기 지수 제베 김시 깨르토 민람토 찬이 인라 리롱 알신 제베타 미유 알신 대외 켜바니
0: 생라제 샴라 나바체 모티제 주된 조의 지라 집에 낭진키 낭된카 송바 니리 총기르 보송키 긴감 송종타 바바라 니가 용외 타르제는 부르케베 고르키 팀좀 고제토 나조 텐콩 망초키
1: 법콩라 히말라야 시르규 젠참수네바타 낙체케제 게제숨주송을 학점시네 사디오 코르요 감잔티 낙체 튕공 핀숨 처소신예 뒤윤정보로 뒤메게 감송병게 멍시토 낙체 튕공 근급지주타 망초러 버팔로 구지 치달 치규티 산에 피게 동외 각제 심주 제시르규르예
0: 링원 추탕 송종 야부체디 낙체 키 세규르디네 추규르키 저와사바티바 럼루르 틴치 피게 동화라 신의 딩체 웅토 보종키 냠디 나그무 치치클학점키 다왕 띵기 토고 체네 나그세 왕자숨 로이 규르주 토담 튕규 제비 망초 너리송킨 토규르바마세 나그주 튕레키 테게 페바톱킨 토양 교네 바바르 출규 형의 심쇼 피유지 참어 총대 동루 총주 유미 트링키 김토 페미 토르비 나그무 숨히 땡아 공키 리게 샤모드니 초와 치덥지기 유지 나그사 규슈 당네 냠레 강토 슈괴지 콩키 켈레니 라무샤진 딥당 차장 장신 신주베탄 신민 갸과소 체네 리탄 나제기 나르요 넘버 도르균 동에 레가 치 미고 바라 랑김키 고자라 라무샤진 타바라 나닌 코나라 용법 고르치 카시 중 시 치링키 대다르 셉시 콩키 라무샤진 종베 용법키 페즈 강사라 고라진 시 갸바마세 초고로 로빈 데티 가미 진차르 향 땅토비 소와 나르웨 기투 송협시
1: 순산 딤소 체네 라무샤진 위례 기특 체바 순산 댐수 체바니 라무샥친 키 튜레 피게 댐보 용웨 머시이 보종 키 랑교 조 신조 친리 칸타 나레 친십 칸타 냠토 리게 라무샥친 키 순산 튜공 용시르타 댐수 역치 제체디 라무샥친 키 순산 튜공 시규 즈주네 순산 나가 니게 주민이 두냐 체토 사튜 나주 코리우 탄 참베 순산 댐수 체네 튜레 기멍시 중전에 댄도 다예 Mingar, Zong Yong Su Mithabla Dine Debe, Nakchu Ramushakchen Debkun, Mu Nidong Gubje Simbata. Tsendin Jin Ki Dinshira Tunle Pige Chungwa Tanja, Dume Nakche Yang Sungyong Tube, Gekamgi Kurgyu Sangbu, Chigdab Cheye.
0: Xinle Tang Nyamji Chidang Sardu Chedi, Ramushakchen Le Dine, Mangzola Babara Hyungwa Tang, Tunle Dobchele Dangwa, Tunle Pige Dang Tara, Mangchu Babara Chungyu. Bo Zong Ki Kele Tang Dinshi, Xingtu. Nyamdipje songdu tiwe peje dongdang sardu tang kyabde tangne pegi ramu shakjin tuenle kore ki dengu tang tuenle jinki nyamdi dikshi leri tuenzo je zogdi jikyur nga tang tayong jiki rogyo lamsu tuenju chebdi dipzog tang sojong zubchi gyuja kodun lenu matye rinkong genin je jikyur sowe gone ramu shakjin tsurdu chebe shingtu le sunsang tang lakze chonglam je gwenbe gange beti tajudu yubshi
3: 让我相信团队提总体相同重点短期新增创作数据所住的项目忙做推荐压迫了什么了把把的电波用完了规律特别不是接下来你都讲明你是这样的路路贴个了其中能修行行退了用不过的提出给了什么中的推荐这里参与把把的过了提了什么新业务我们这有没把上去其实拉把的中年错一个月别用不用了电波没不是让我相信提出你们来看图修别去 콩키 낙제 무 니기 사자 긴장랑비 치레 라바르 꼬미 꼬바라 고산에 용법 딤프 총기업시
1: 튜레 숨냠제기 뷰가 레수단디 서시 천다 인베 람무샥친 사도네 첨자 뎀바 보종키 튜레 당부타 니바 숨바제 냠제 딩습 용와르 구디다네 람무샥친 튜레기 순뇌진타 균투치로 단신 天来唐伯孟西电都当地米特勒电内代表拿出人们相亲被端电信一准备记录你都你是在俺老肉总用给人们相亲给几天在人堂国吃松东西呢天来给些权总用给俺唐伯里巴堂天来你被连人都吃东瓦堂餐厅间起来能洗菜所干准的人们相亲里木堂起码堂人们相亲阿拉律师厕所天在那个就用个设备钱呢不为人们相亲给个给三个村大一笔大队员 天来松起来，南们连锁大内，人们相亲大哥迪布林塔、普鲁塔、中路苏瑞克律师电视组办马赛，迪布林南塔，也看村里开的律师周三南昌老林大内，创始给雨果塔，查做年规矩，从南家起入当月，南们赛铁土被补菜塔，恰成为天来扩展来，保卫人们相亲了实际青年忙不脱不的。 记录你多年学在俺老肉，中国四系村大街中路民居施工街，解决北大日车街南区不谈，结果给停入地主烈日餐厅间去被端亏给抢钱淘宝，这月天来街，天间就入为新旧车系，改用给天来钱不局，结果他给给北里北村南区域，军开枪为拿出民居台本来，今朝吃到忙不了，不怕穷为怕了，不为人们相见天来呢。
4: 配给健康松江塔，变作配给了京东区别孙杨特别村主席人。三六一，公路南北在新出不停呢，你这重启的包装起健康松江塔，把那个用位，他给了不具备过去听众过去图，拿出天空网错起不空了就话是亏不贴，三不贴是。天天就等作为车站这边能进，寻找大家小个音。
5: 土豆沙皮，短距离控制，地内查。
4: 最多点别贫穷给喷油，比那些。三九路滚对滚穷，三九路去胖子。
5: 三九路滚对滚穷，三九路去美容。
4: 他的天气三十不定，贫穷农村年轻力工，户外农村去。三九路桥对立菜，三九路滚对滚穷，写不得谁。
5: 新竹林街，谈得起内三心不定内，谈得你们庄内，贫穷农村人称裂空，覆盖农村去新竹滚对滚穷西北去这里新地人，俺来今年中学看一厢情愿，下面那不村母团结新竹滚对西北农村新鲜那热闹。滚对新竹，他也讲出来，贫穷农户林里，看了不？新竹滚对滚穷来进去，新竹滚对农村。
3: 三六一，电子团队部积极出席习近平给党了脱党党党主席讲起，七夕节的团结全局他将结果，先别总以开展些国家，下面提高了气囊团，是不是？以前人家拿那天结束，我只能是。
1: 今天国别前几年批准前辈电车团队团体决定办妥，中共中央科技局书记团、业科局主席、中央委员会主席兼人民币习近平的总体开展，党了脱党党党局长开七夕期间的团结结果，他将结果写不过月。 天呢，这个书记习近平给记录你到江苏来到我出版呢，记录你到你学资助来到我东北派的去，只有那么些开展去那段时间，怎么样？当去当了脱党前呢，西南当了脱党也不起头，当南北疆呢，西南当立法的共同，跟着三部没把他，跟着团结没去吧，跟着大队没动我借钱呢，当南北疆没头。 当南北疆没头，当南北疆话了，俺把头当了脱党党，当军军去都是舍不得动我他，当了脱党党，当军军去跟着团结结果。人卡当真做他，提醒党员他连起不用给，当了脱党党，当军军前边跟着苦心他，连跟主席们切入点点当关心。当了脱党党，当军军去七夕去跟着团结结果贴，切作为七夕去跟着新了这的，跟着新不他，跟着苦了哇。
3: 跟着主播接给他呢，但杨杰念头同情前辈，那么也不杀点他，推荐东国别国了，你先拿去。
1: 新竹林街，四川阿瓦尔那边怎么脱去？除了脱去唐伯呢，劳动局做下，下面提过一囊团，现在边角那呢，连接做我就能个是。
3: 你对三国边界个女主操办呢，许多情况来行呢？四川阿瓦尔那边怎么脱去？除了脱去唐伯的，加上加盟我去。 双江口出售罗岗区推定塘北车站松城门罗东个作业不是？四川阿公苏那边双江口出售罗岗里，这个区女居列着作业进行不谈，除了其他在了米松江中央学警，听呢？听给吃了，咱们托给除了托学安塘北的人不是？罗岗区及罗东区个内罗东站前往去日节行不谈，全出国的江北双山前往去俄区区别。 出国的六段区前西，这就是七八趟。区最近去上海密集帮出席嘛，同居了女婿照顾，行不听呢？加上加盟我区区队局头，去了我国趟六段区天空国际站去，女把几家店被村镇人心去，年间连着吸引不是？ Dilöjin

0: 탄다니 비징키 추즈집시 닥다지
1: 지게르 쇼베 피리핀도 남바탕 점린 사초카기 벨게 롱친 생게랭게 공감사 탄다랭게 추 생고초베 레젠디니 변종 롱친 년친리 콩기 최초 벨게 리첸 중국 변종계 낭스 리첸 내초 유고 리첸시 안남초

0: Penjong Lungchi Nianchi Liku, Pege Lungchi Nian, Tan Lungchi Lopchi Lesin Shuyi.
1: Kongi Lizanangla, Nye, Zawar Nguyen, Ladungi, Tungi Juju, Nashiba Le, Chidag Nansi, Dene, Chiga. 다가는 신기 팅이 제기 골라야 있나 모두 두두지 슈베인 리데 디난라야 네 무투제 라든 골기 트럭 난데 카지 산제졸라 모두 슈두유 태양 당부디 가르스나 라든 시베 급딜레야 있나 제바 카지기 난라야 송당 딘데지요레 디카르스나 니베 낭체 팅이 당 듄베 낭체 치급 세게 제시 균루지 중샤 디 낭첸 낭첸 송에 디 투미 삼보제 공바 인당 민다 간주 삼우탕 이피 무디 낭나 디그리 와라 네 대야 니베 낭첸 당 둠베 낭첸세 송당 디레야 나르랑게 문진 타 덕바지 산제조로 모두 슈그인 낭첸 낭첸 송에 디 고바주와 디 데야 키샤미딘데 송예게 고바딜레야 네 삼루치 땅두잖아 폐지 고바디 임다 라든게 튕기 주주 나셰버와라 나셰버 텐낭네 레수 차와탕 고지 다가는 신기 떼내디게 창물로 가렸으나 남이제 다디나네 남이 뭐임바디 가르 충무로 했으나 지급탕 디니니 충어리 제장 낭천시바 디 민딘데지 자제 조원미유탕 조원괴바양 치급탕 디니니 레수차와탕 디네 니기게 낭콩이야 샤에게 거바 티랑들마도 셰메 거바강 메베스나지 두스 낭천세디 능구용안주 코알린두자는 코악디 근데지기 랭구고하러스나 강도 두세 Kung Tietang, Duya Nika Loi, Kansa Jidien, Dabuyeba Shigi, Dangan Nangchen Nangchen, Lopchok Rezu. Duse Kung Tietang, Duya Gin.

0: 当天你的看色几点呢？大不了远呢，你能能才能才些呗？特意的家家都瞧个这是个。铁蛋呢？你把汤听你个搞了呀？瞧我这的穷么这是个？那么你别搞了，瞧我这两个的，听你个不嘞？瞧我这两个要的，瞧我的瞧完我那些不呢？听你你大不要的呗是呢？大不要的的，两手瞧我汤，听你个搞了是呢？团我那些不呢？团特的这是个，两面找我这是个。
1: 东北的卡的是呢，去康路西康东那边屯点把的，七个四点的呢，叫我康西七八堂，这不康西托呗，屯点把这个西北的，车站可能三路单位呢，等你，这一边吃的呢，买不着送的，车站买不赢账，等你，等这是这些，等这是，全部赢了，过吧，铁站买不了去，土土送。
0: 家长农村农村些的，对白给他，没对白给开门张，对土米工把伊那面那俺就三亩当初的农村是，六个月当，六个月了呀，那米些个，可不开门都是，嗯，需要给听到你把的看的是呢，嗯，那么你把两手吃完西把的看的是呢，七八百吃完有些了，吃完七八几，点把几了，
1: 我这双十八的，他一呢，能够错完了呀？俺就该这点点写着话了，别呢，从那起没写着话了，看了牛肉没当色了，说吧，榴莲汤都没明度色了，说吧，小白腿手真够烂没青色了，说吧，大概能行个，原点见都没够了，写不得不。
0: 别俺下药的，别俺不直接看着的是那，红都写白，两趟七趟点呢，大概能行个七个，听你说说白了呀，那你干这的叫我下达的，别那冲了七十多的呢，哦，有了吃我七百，听你点么子完了，那他的看的，冲了七百十多的呢，有了七百，吃我的七百吧，干不着完了。
1: 搞不得，大概能行个卡拉牛肉青色呢，那么是不过节的，卡拉牛肉青梅，榴莲汤都没多些吧的，那么东北点来的，他的榴莲汤都没明度，小白腿是真够了切，是不的？哦，这个不行呢，他的小白腿是真够了没青色，云点尖都够了些多着呢，哦，听你的云点尖土没够了。 别提到说是苍马老了，嗯，搞得是假不的，假别急了。那么你不赢，我这赢，听你赢，这个不赢，点点赢是送了这个药嘛的。哦，搞得是呢，搞得价位，俺给团体搞呗，听你搞起来，天堂天一团点不了呀，那没救了的，天堂天一团点不了，那没救不得。我呢，搞得价位空给。 被贴到了，开被吹多，这些肯定是结果的是呢。第二呀，贴汤贴一结束听不赢是，开不做这些生活的。别那通了清晰吧的，那么你不赢呢？通了清没结巴的看的是呢，那么你别结束听吧。看了牛肉清晰吧的，那么。 七八国际人呢，看了牛肉没清晰不的，那么七八国际的，结束吞吧，得不了呀？那我们这趟这些能个的，加上俺这个书记做开的是呢，刚才那边搞了，等你俺有个吞点不的，俺有个吞的，干不俺，过不切不的，过不切不人咋？我们吞的点不就不了是那嘛的，俺的。
0: 铁汤铁结束吞不赢些，开把那么个这些汤，我们几个人的团团的，反正就我们这汤一心能对着呢，一话三不结果的是呗，人家准备吃多，我就输不赢。
2: 新疆那么做，公干么上？当代看那么做，新型吧，天呢？ 平江龙井年轻力工，配给龙井给龙井六七六千些。 来见电影能平庸落得前面给人清华七年多几拉年平庸大追日别过了七年南西月别先拿有秀
0: 苏巴爹 라든시베급들이야이나 망고천재난라야 세미딘데지와레 둘러서봐 라탕트 딩이타네 상마인시베 지강다능의 장마디 망고천재 차비디난라 숭베 세미지리 깨제디 조댄제양 카드에서나 나라니 라든기 체행안에 장 겹치와 인바디 공동어드 송승바리 은디 Tinyigi negabla, teni mangu tsunze gongba nangxin xaba yina, xeba yina, mixe re sungba de. Mixe kari re, nalanyi mashi kyabchewa re de, nalanyi di tinyigi tuyenten bar, mijubba di, ngunzi ta, deshe nangba de. Tinde songza, deba kajigi nangla, mangu tsunze sungba, te di nangla sungwe, kodun di, tuyenla maneba yinba, Yangmena chuo jengi gejeji yinba la ngunzi cheje gagwe jebedinde mangbu tungju yore la kajige yina da ribong jeroge chudu songje di yang takba yinba soge dawa denba yang yore kangtana mangbu tungje sungbe cikang yibu di zowe denje de kadesi na natang lanyi di mashi chena kyopchewa rede mikse nalanyi di tingyi ki kodion denbe gabla yae na yugu maare sege tunda dire dile ya ngare ngunzi tang dawaji kesi ngoro raji shubo yi na ladungi che dungbu tumung ki lesu chawa so denba yinshi 자외 코든디 레마다지기 찍라 죽으레 찍라 죽은 말에서 투미 다르기 슝도 뭐라 송요 말에라 슈르양 고야요 말에 투미 가르스나 레당 치당 데네당 티니 지급 라다 인스 송제 찍라 죽으레 찍슈라 죽은 말에서 속에 튼다 디리디나 투미 자와라야이나 무엇을 송요마르라 투미 다들 슝 대다하게 슝을 고야유베 튼다지에 말에 딘데 송두자네 저 코가로 땅와라이나 안에 대나이나 고바요마르의 성기 디나 찍지 니 나라니 티니기 튼댐발라 주베 베이네 요아레 제장 배윤나 야샤레 자세분능신 쇼직 통제 조직 마통모딘데 제나 용더 매장 나래되나 지금도스 배차샤베나 나도 매베게가 공부직도 교르시바데 공도 디니시에베 나도 배라샤버발라 배디나라이네 다시 두디 슈게 라동체디 슈게 디니기 코던덴발야 주버디 다 추워 매바지 제 이네 급 커셰살라 변나 양안주 계제 시로나라 매베게가 공부직을 교르세알 속에 계제디 시그르발라 공부직 라교르 다시 주두시베 디니기 체디 첩라 레이디 자제 어 공부직을 교르시버도 부 시그데 다체나 베디니니라 야 차시누 슈베이나 어 공기 베디나라 슈베 티니 덴베 다시주두디 레일파 교어 잠지 레마도지게 체 교어 잠지 레마도지게 털어야이네 개발타 개발 육발라 소바 계직 매자 다시주두디 티니이나 근데 디가게 라디에 티니제 체자 나라니 티니기 튼댄 바로 미죽버스야 디 투미 다르그 슝궁은에 삼로당네 양타과 지르 마통와 타 퉁어게 빼낭네 시에비네 나라니 티니기 튼댄 바로 주베 빼여버 인자 근데 셴디리디 배지 따다 대고와 말에 안주 자월로 응어대능신 레당 치당 데네당 티니 치르급라다 인시 응어수 댐버능신 디니기 튼댐바로 주고 여바디 캐랭국을 해서길라 디나 내슈에게 난도지기 다치수 나서 중재당 양만나 빼낭라야 나라 중재디니 남인이시소 인급에 내배에 개요마리 금대 가르스나

0: 단단히 삐진키 치즈 줍든 닥다지
1: 까망에 생그루
2: 생그랜지 샴라 도시지게네 까망에 생주슈이 가성아로 예집지 신진 사시타 중국의 대급지 주시 시진핑기 커로 님어 포장도 지면한 거 시진핑기 니베르나 아주 튀목은 내지고 중국다 이즈보아르기 초용 특수종된 자와 나루에 서드심바타 초니비 공비 차지타 미마기 대자 사동 예진 전염 창된 송종제 지비 자샤추 섬시타 특수 직등 임비 뉴진시의 예지단 서구지 뒤법추 예금니비 편준의 대표로타 님내 띵서도 당대 중국다 이즈보아르기 레왕 직등 소부 주인교로 군대 동구지 지제 송부시 가서 예급이 주시 시진핑이 노비의 제부사와 하캉 제도 제부라 땜지 더친 증내 콩 체르쾌바라 주시들이 쉬나마시 시진핑이 예급이 와라 신체 조내 로든지 태니 송주 노비의 고모상기 군대의 수생 단위 예급이 와르기 저와 서도 신유라 제공하기 념래 장 자실치네 예급이 미마라 핀부토피 네네 중국다 노비 와르기 저와 서도 동주로 통칭부시기유라 하캉 제도 제부단 념도 매벌 훈련지 중국다 노비 와르기 자존 중국기 레젠스다부 좀도 유제 좀부시 서거베 가서 예급 뉴주주네 신도 제바라 시나 nga zhong e jing zhang jie ji bu zai tuo bi luo zhe sa bu zhui ne luo zhe dian jia tang sa dian ji qiu zai tuo de dong tang luo gu cha jie ji bei li di ji ni bu kan lin dun ba ren niu luo zhe chung zhe ji de bu dun tang ne ma nian gu le gun de dong jie ji luo zhe zhong xi sa bu dian di zhun jun bu shi ne zhe ra fu jian ji sa zhe mang bu ro jun du cha zhe ren pa bi fu jian xing jie nem xi li gong di ka sa nga zhui qiu zai qiu zai tuo cha zhe ji ren bu tang bei gun de dong tang cu la ki ren bu xi bei gun de dong yu ji 哈斯其实去做阿别帕了福建行前期累计把每天松脂系统逐渐给谁来顿别玩案呢甘肃年纪忙做其实股东阿别电价亏得不一不是三个月前在年年做别集中期级别你是初期日日牛在三九人这么大从对头呢新多些不是呢现在个别在年年纪你共去做中年帕了内在吹明年去自己给他们去了吧他没阿别是不是现在这玩起来了将会也就是不是现在你不是 三个月三九人这么大从对头呢新多些不是呢他帕了如就不来顿吹

0: 现在那么错，谈谈你平种农村年轻劳工，培养农村人才，解决土地来钱需求，就是天天给来钱农民写土，年纪军队出征干嘛？日久只好西边留西北大阿巴尼，农村调过来先种点钱来需求用。我啦，年纪军队出征干嘛？日久只好西北天，农村调过来都跑出西边留西北地写了呢。
1: 我要大军水，
2: 给啦。罗新做差不过，但你们还做过嘞？
1: 你们送过的，呀，罗工就把
2: 东
1: 西听说啊。
3: 我呀，
2: 那个来看什么？
3: 老不送。
2: 重庆那里去东家说啊？
1: 有啊。
4: 朱连长啦，仍旧将当地落着罗尼十种的做改变。过去马德福经常重庆列车书记的围剿参与了，结果呢，辛亥谷围剿了两天了，新路俺们围剿彻底。福建他宁夏客家镇王组织他辛亥谷千鬼南北鬼了真正创作作业辛亥谷移民铁外毛娃南北切鱼切是鱼边锅德福了些
1: 德福
2: 老弟朱正当了谁的罗新的给记住你的过年做啥送啊
5: 德福来呀我请下
2: 听这么说的你又下着钱兵的说话给人鬼过年马用兵呢听着马上不见我让做老新的，可得做操作员了。
5: 听对子没啥子，经常创造老车土嘛些。我方呢生产些待遇，其实这么多遍了，我岂不一呢？经常创造南北玉米跑人些不了吧？什么来代替了老车土是？你什么能到这点白的跑送啊？
2: 主任啦，他那叫人给前面那是，给他送过去了。
5: 我让有将单个拉扎十九老人照顾的。
2: 我呢？
5: 这组呢，我等不得三三选的没钱，可给不得年我那些人开心不赢。没想到老朱能写不得，三年来还写不得，认为说我们心态很多马大不是大度，老朱写胡个笔对，你记得信誉。
2: 呀，我穷不得，
5: 很多年来了，当不上写誉。
2: 宋大，
5: 罗新的是团队，我们俩搞不是大度，俺是爹来做老忙过几年，三十的六十天才是去三年过嘛是，他这年啥球，谁谁写球的，走，
2: 给我。
5: 好的，
2: 嗯，好，阿姐，
5: 哇，
2: 什么都看不到
5: 啊，嗯，宁夏个六十的，三十个八十年三亚要买的，心不心破的，提着年轻大条，让咱们去买的，忙耍，
2: 嗯，主任啦，你看上看几个亿，这些的嘞，当个老张老总去搞这个，苦个不定这，我那管不起这儿的，
5: 嗯，嗯，长工些呢，俺三咱们出苦的，当个老张。老总，这个星期，我来学习的个课程频率多。一年，俺去啥时间，他都搞错事了。我是穷的个，我都是钱能老天不看那么多。一年六九来几不，让课程学上，压力也着压了，俺一级有。让他都老去住的，起码让我着了，俺来住就门个的。
2: 起码看这车个有没，你也好看么说？一年他都年生拿了什么的，俺做西海过个密码仓么？都搞来娘没住压的，年生的气血的也。
5: 让开听这事了对。他妈的，那边兄弟喊了云队，我喊哦，明晚我听着，如果你让俺们当健康表姐，这媳妇多年也还得是持久。搞不对，你让这些事情没去吧？没讲，人是钱，没对话的也蛮多事了。提人阿拉都别搞不团结，你让什么那些笑？搞不对，你还花三两土么钱？看他屋这个肮脏，已经难解，那边个连烟的肮脏摘不着，他都没在院长，连烟烟气都不得生不有。
2: 主任啦，
5: 嗯，
2: 阿拉同志，我还什么能给给钱给你的？
5: 敌人，
2: 我爹那边你们同不能送，你们这六六姐姐也没穷。刚刚记住你都千百马车，两个金马车过来接团给，车就看你们多，我老爹不看你们穷。年三八，你还开得起过来？刚来开最近的，你搞不起他们都上去。一年年六栋钱买，看医生的去两个，丢了千百马车。看着穷人那么多，现在年个啦，年前边两个天做，点点农药嘛的是个月。
5: 对了，小花屯还得买新个月，然后人都贵，俺常人听不当我用钱创造出头，现在创造李大友个，又叫下去三姐，俺第一次钱送啊。
2: 你你还真给，搁不提头，俺做创造那边又叫个耍什么去团结三姐？
5: 钱咋去？我要耍下大这边，又叫去当第一人，养下养嘛是。听这钱能微微紧张做几十年都行，错还交了几百万菜，恐怕也不见家底里。
2: 他个嘞，
5: 호주 나로 교수 세제 대배 마도 사시대 용제 자샤사들다 정말이 최상 기급니 내주대 균도당 학치도 뭐치 여부수 중랑준 호주 연도 사야 주는 시내 내두기 자와 다시 도리
2: 탄다 삼던디 통망 아대 용배급러 미망부지게 나 고고다 니리 사제디 안주시에 능시 야고 민도스기 탄다니 나랑주래가 중재제지시 퇴마다 안주 총주미 총회추제 야루야 조부통디 시내 하국이 시중계 뭐시 체시군에 폐계던디 고발이 제재 당고로 봐 폐계 당발이 규름 고비와 하국이
5: 자하다 자게 삼시두기 개흠네 의효래 개태로 체시 침부수도
2: 체시 가르래도
5: 요치타는 신부여 마시
2: 아니
5: 니에샤와 고화마 대체 세세시다
2: 아까 서기 서기
5: 신부도 와
2: 조절라 교수다
5: 개흠네 아주 시하국이 의효래 개태로 신누냠래 의효나야시야 부지에 다닌샤 같이 하자 와주야리 마카사 파로지 손도 다가지 손도 가라 신촌이부 시하국이 차고 내부부이러 신시 총수 시켜지 시하국 민가래만 와가 주대 보주야리 총수 민삼다 차샤 민인 총수 시이
2: 민인 총수 글쓰 거래
5: 부지에 두민다 닌샤가 두민 동지 민인 총수 스다
2: 니하고스 니하고스
5: 손도 가 통도 오 후지게 로숨 뒤말 로다 시하고 우유교라 마스 워치식 동합지 다지 전에 우유교 대 배주다야 세부순수 민인 정수 주주디 마스 우유교 남자나 전에기 전에 소장 내부 구상마 리부도야리사 총수 개부타 채지 럽자다 자카 무유카 민카소 님보 주주지 시하고 우미 말레만워 마주디 보주야리스
2: 계시 신우 냠레기 시주디 총비나 난주 유전인가 마홍배 피게 한사야를 쳐그르바 아니 마홍배 문교 정말배
5: 나상이 마홍배 디치도 시작다신다 인다
2: 인다
5: 더부 나상이 인보 호디게 레치에브지 장원이 죄부도 부야 호지르시야 마세에 레치에브시야기 자기 상무 좀시야 나주 내비 정수 먹으지러 정수 레치에브 여마시 우리 우지 수야체너 의교 중내가 레치에브 가차기 우치 주야시야 니에라 니그
2: 金坛重罪书处文学写品我做书上刚才吃不完了解码很多让给刚才满屋开始写我记忆让给我落盘不住了用啊主持人了我妈都付给女书有在端间连给的主图不写你其他人我求求等你
3: 왜? 가사랑게 레딩 타만딩 쓰도 양식 냄비 가리 무거운 부두게 죽어나 구가 두게 잘라 야운데 르다
6: 꿈매 죽어나 그 잘라 미게 이렇게 돼 왜 꿈매
3: 죽음매 다 새는이만 능신 시그리 나니가 속어나라 제류당 진이 오고 있어 니자 담보시라 지도와 섭섭시라 디콰르딘다 뒤지 사내지 딱딱 둘라
7: 대기분이가좀슬럼마다송가시다시기마더바오이라리앙리리토네자라구가친시가와타水万洋鬼娘도침시叫他吧哦已经爬住了下面能住的兰州没人姓家里怎么爬住你们搞啊走用啊
4: 他们得喝多走拿走拿走拿走拿走拿走拿走拿走拿走拿走拿走拿走拿走拿走拿走拿走拿走拿走拿走拿走拿走拿走拿走拿走拿走拿走拿走拿走拿走拿走拿走拿走拿走拿走拿走拿走拿走拿走拿走拿走拿走拿走拿走拿走拿走拿走拿走拿走拿走拿走拿走拿走拿走拿走拿走拿走拿走拿走拿走拿走拿走拿走拿走拿走拿走拿走拿走拿走拿走拿走拿走拿走拿走拿走拿走拿走拿走拿走拿走拿走拿走拿走拿走拿走拿走拿走拿走拿走拿走拿走拿走拿走拿走拿走拿走拿走拿走拿走拿走拿走拿走拿走拿走拿走拿走拿走拿走拿走拿走拿走拿走拿走拿走拿走拿走拿走拿走拿走拿走拿走拿走拿走拿走拿走拿走
6: 마시소. 가발로레 무슨 거야?
7: 로레 뭐죠?
6: 네 사람 친구. 가 마시소. 하고 뭐죠? 아니, 네 사람 친구.
7: 요. 남자 야외 긴고라. 강호 가지비나. 만나 로산초.
6: 심매 없이.
7: 가리. 진짜요?
6: 그래. 아지지마 샤마샤가 가시오래
7: 아지
6: 얘기 겨레이도 너 가시오래서 가시
7: 아지 아우 나도 자랑과 다스 캉마지입니다
6: 캉마지비 밀라스 이르베 아 파유
8: 저 한수에 저 한수에 저 한수에 아지 보고 멋있다 멋있다 아지 총선하러 가서 갈 대가시비 보고 얘기하면 너
7: 내 와봐서 내 총선부터 진리총장이었지 총선하
8: 대신 아지 결하시 두에
7: 야
8: 先生，先生，先生，先生，先生，先生，先生，先生，先生，先生，先生，先生，先生，先生，先生，先生，先生，先生，先生，先生，先生，先生，先生，先生，先生，先生，先生，先生，先生，先生，先生，先生，先生，先生，先生，先生，先生，先生，先生，先生，先生，先生，先生，先生，先生，先生，先生，先生，先生，先生，先生，先生，先生，先生，先生，先生，先生，先生，先生，先生，先生，先生，先生，先生，先生，先生，先生，先生，先生，先生，先生，先生，先生，先生，先生，先生，先生，先生，先生，先生，先生，先生，先生，先生，先生，先生，先生，先生，先生，先生，先生，先生，先生，先生，先生，先生，先生，先生，先生，先生，先生，先生，先生，先生，先生，先生，先生，先生，先生，先生，先生，先生，先生，先生，先生，先生，先生，先生，先生，先生，先生，先生，先生，先生，先生，先生，先
4: 你先放弃，你先放弃，俺爹妈去了，俺爹妈去了，你都别亏你姐姐，你就是当心下咱们这里，开心嘛的。啊，姐姐的，亏你年底五米的，俺都怕姐姐，你就给些吃，三十五元，开始亏你年岁没了，年年纪就输给说，小弟去了去。你先放弃，年到边，得保他水旺，俺公看到过年，年岁多些钱行，可最难你钱不上没了，姑妈听日你连么鬼子，老子今年落单。
9: 德宝他水旺，纯粹拿力不大，干白了嘴边，今日不那么急，老不是有人急不进。纯粹把别讲，你都差不大不是。你先说那样，各位你最看样，估计没变，可阿妹三妹的话，那是也难落也不是。赵德富，
2: 让个这个用吧。赵德富，水旺混子跟这吃不着啊？德宝是你最牛不的，连这刚个两个学生。
9: 也有了呢，水旺的搞完车间，我们可是经验不多，如果呢，咱俩不高兴些。
10: 差不多了，这都。
9: 听我妈母亲不多，那你啥天他们打电表面子，拿了了确定深度够够，那就请他见面了，老师就是留个人。
10: 哦，钱呢？钱呢？搞完你就给。
2: 你没说，每次到张王那给，张王你都把楼擦下，他的工资上面才落去过的。这些呢，张王个不做好的，你都看不着。张老九，你得估计，工资给他辛苦。
11: 俺准备。 爹姑爹姨，
5: 韩水，韩水，啊，哎，哎。

0: 바베 도그리치 모토브체 로고 키스 트란 도그리치 쇼아 데네베 제베 망조 디게 겐키 양랭게 상루 요리
1: 예 하고스 봐봐 수고 자가치 농사 먹지 더봐 봐봐 교아 쓰는
0: 봐봐 교아
2: 모두 동민다
3: 쉬다
0: 통원 총소로 연구리
3: 하코치 네 밤에 라자레 로레 유자
0: 아니 로만 고시 구체 신의 삼교 죽두 니에뉴게 제 퍼유 로워 키스
3: 가와된데 로 연구리 퍼스 구다
0: 고누 여야 미도 나 신장 치제 가와 니 입치기
3: 가와 원의 신장 치 여르베 너는 베 사브리 야면은
0: 아니 구동 다레 군주네 퍼브지 나 님도 칼라세 니에스지 나 님도 니에유 가와라 삼주 가르주메 니에스에프시라 신규유
3: 장 신장 주뉴 매바 근저 체가
0: 예 삽트 뉴제 대비 신장 용라 지리 주시만 티갸도 주주리 주다 차시 고도 정 주주리 깨다 상 계기 된 주도 영도 전도 죽주막데 쓰여 말이
3: 겨전에 컵세다 차지
0: 디데 이네 세주리 언니 섬주 가오마 도 매바 계시 가오마니는 예 니 수보 대 토르베
3: 자 카주스 대지유
0: 하코모소 카드니네 디디 로용이
3: 나 근저 쇼레
0: 얘랑 이구쳐 같이 해서 매매야
3: 장가 신규배 매시엔 아디마 용지고지 정로부기 어슈라게 나가로 어주 체주 전해지샤 통통아 레어세로 체우시기 마이신차 주의
0: 용마리
3: 가리나
0: 가래시라 요리
3: 가래시미도
0: 마시기 얘랑 이구쳐
3: 고민도
0: 매매야 용아랑 对不起. 얘랑 치우.
3: 뭐네? 쟤나? 그대 쪽아.
0: 걔네 세 쪽으로 봐. 세 쪽은 아주 저게 민예 총수 수규 재호 소울스기. 뒤뒤 내가 고고제 야시로 매장 안 열어서 도미도.
3: 쟤나? 세 쪽으로 텐데.
0: 용아.
3: 용아.
4: 天内 미리와라 민인 총수 사르도 주비에 재호 차자 우응앙 비신 福建내 가자 로교로 요비에 우月捐타 陈青山이 총도를 립유비타 우月捐기 민인라 兄弟起居 列계관라 规制前신 陈青山기 仍이라 초보 킬레바 망부 유비에 총조난기 나슌 포모나 福建기 공신나 외조르체디 용법 사바르 담비인은 민인 총조 피계라 편부친부 유비에 고르시에비에
5: 망措措各所催密托不是喂国库都呗我金山一国库都呗团大地人人行动娘们来起来的喂福建的宁夏地队起个要了吧喂克朗所长没心里说不读个要了吧年纪呢没主张起笔呢 키랑송다 답대부 가져야 말해. 쇼얼은 많이 준주 체토리. 머신에 사시디 미라 사야다 대사 여토부 민도. 예. 제. 의교래가 잡죠 체비는. 어. 시수네 개념 킬을 잡죠 체제로. 아. 예 우주라는 수수. 어. 하고스 대다다 야오민도. 두스인다. 수원이 가봐 잡죠. 저아.
6: 와야 잠러 후제 신치기 의교 우지 주진 우예 주에게 소신은 그리
3: 대수 벨랭게 녀셰 초유 로데르 도시부유 대제 유이 제자랭게 체나마나 털려제 쉬우시 다른 아이오 제 키나조 미니

0: 咱三点半，先给他们操控看不上。天天跟俺做作业难不着，给来钱呐。培养工作，面子看，级别低卡起，不许明白，给不上了点继续，给他看不上。看不上。嗯，唐多俺们这来给来给他，我这都是那种那输赢了。
1: Thank you，不看不上，俺就面子看给亲爱的卡给明白不上赢。给
0: 了俺做，这就看那了个陪伴你，告诉输赢了。
1: 真的。
0: 这些，哎，天天给拉给俺做，来这里也做，难得看来吃点奶油呢。
1: 嗯，他爷他恁舅那套房子提价，这边这王子那里忙不许同样多啊。
0: 这边对什么人，他里的啊，吃这家的，这边王子那里过了吃这家家园。类似类似，嗯，刚刚俺做草莓芹菜单，这边呢，俺做芹菜鸡，看来是那肉啊，汤汤那些，嗯，看来是米粒鸡汤汤那些，给客户呢吃下面呢，毛五百肉啊汤，不对，汤那些看来是毛五百，他顿不得不吃的。
1: 些许人买出个药嘛，这是罢了。顶这一段子吧，那嗯，俺那做加起金大三嘛些，但制作全用的七百地毯里呀，土锅全部是咱能够要是罢了。
0: 真的。
1: 嗯了，顶这一段子吧，那给哪个他给呢？他天天给来在那老里呀做七百王子那毯，就要预备顶这个，能团他顶这吃的那有送给顶这一段子吧，那汤汤嘛，咱们那做一年七百王子菜的，嗯，堂堂那些七百王子当只为那些的，跟这些里呀苦苦一百天里呀，嗯，俺们这两个三只是那个那输赢了。
0: 那我们做农具，七百王子是那王子写的，但我们做米拉说不有的，熟吃了有会登记的，那边再叫做全部给别绿青囊给龙给为咋个名的呀？是我的嘛？
1: 那是
0: 王子你，那我们做绿根给吃完七百吃了给过那大吧？哎呀，我们这边我们做龙子是我的，龙子的我过那大吧？ 在南都龙桥那，龙子是我的呀。咱家人家族过那呀，咱家是我的，地产子到这边，看到家的明白。你，我们做咱家是姐姐，我的是我的。嗯。你，你那里看着跟着全部那，你，对呀，王在那是姐姐，这是我的。嗯。你那听着说的，前面那，但我们做七百王在门那的，你。
1: 那么
0: 个肉追个凶了嘛，俺来吃些没米绿看个起，春节个天呢，顶着节日这东西。那
1: 是
0: 顶着，年轻人全部吃，旅游了，吃的王子来住吧。俺顶着，第一吃真多年前，俺那这，人民大学前，俺们那这，贵州东阳，俺们那这，俺给厂王子开过饭了。俺王子，这不给这位太那，俺们那，老来过那老松潘了，嗯。 王在皮街的德罗牌的呀，俺第一年老年七十多，俺贵当租不呢，俺我做农具写多给，写在了，俺我们厂里房子特多呢，新来的房子的也不直接参观用不多管，俺第一套那些为呢，俺做看待屯田里先头的进，王在起来的还叫牛不吃，俺第一干了俺做。
1: 提到姐姐，俺们看着也不容易，俺你不得，俺那七百人了，俺那村老，俺我就楼梯这不孬的，俺龙年几叠不带俺谈的的呀，级别自闭症子的呀，龙年几叠不带俺开车给谈的，俺就一目跟那只事，姐姐太够清楚了，俺就俺表叔这边那老钱了，龙年几叠不带的自己，俺那村边我那俺龙年几叠不是姐姐那边下雨了，那是。
0: 今年，今年顶着穷死个，今年俺们干过春节没土地了，俺七百单呢，但俺就抽动政治姐姐，这是俺顶着穷死个多，俺今年这局给个人天哪了，也不么穷的了，俺给谁个那子，俺这穷样人个多，俺前场七百王在门那的开局，他开局的呀，你们呢？
1: 阿拉给不给给组装七个七个的，嗯，小的配置登记登记的，俺这个开出去多，那七百王在吃了的。那是，嗯，的确是，就是买那给那个还讲差出去过呢。唐头嘛，俺那就七百王在那些的，提唐唐那些王在呀，俺那就工资看着吃过没得了，再不是他送那说。但俺那就怕买军图七百王在才给了，另一看着钱没得了，都是难投币呢。俺养起说，看了呀，俺们这那个送呀，给那这忙不进我过去，太累了嘞，拼到年前就用。
0: 이리
1: 생기든지 이런 데서 많이는 파마시기 원에 차시하면 투견 집에 왕자 살게 길 냉일이야 뜻이 근데
0: 지고
1: 유날
0: 嗯，他就是想，俺就往在村儿给的，呃，基本上家拿了年纪的，就是么，他老不了我那送不走，就是么，就拿个他们的呀，从那亲不去接我多呢。那，嗯，他那个就，嗯，开开我那这是那的，嗯，他的农民基地的那这，呃，七百，他那个就来呢，他这个那这的那这，你这个感觉。 年年年的，是答应过的，应对方面的呀，从南迁不去，吃不多呢。那，你俺做怎么呢？嗯，确定珍珠给他，俺做，感觉感觉不会，呃，那边村儿给的老松宽了，立住接触，你的呢，呃，不会给他出去，那落了，你俺做，他的农民基地给那这的，不会记录朋友，那你，俺们就因为那，俺来我那老松柏路的因为呢。 王在培根了，他让俺们家的，俺这就他那能够多。俺们怎么吹笛子做一那张？俺做嗯，俺们这个做七八天子连做，俺的呢怎么能够讲给困难做？俺们这个俺的几家几辈子，俺的那农民们呢，几辈子同来的，俺做嗯，可能农地这不是说俺们家村儿给农地的都不的，到老来我那老松柏路的。 不过呀，他俺做旁边，呃，对呀，他嗯，能够绕过去呀，呃，他嗯，屯塘安塘呢，这是他旁边屯塘去过呀，对的，屯塘俺的开的是呢，几，俺做他起不的低松了，屯塘那呀，嗯，你不的一般呢，俺起别，他俺做能够这嗯，出去他的给了，呃，屯塘那呀，嗯，送不得开的这是呢，俺不，嗯，俺做俺俩又不去接，他不的呀。 这是伢肉的这些，俺的呢，现在吃下面呢，俺做到不的呀，嗯，那么就呢，六种的这地地子，吃下苦个这呀，嗯，的呢，到不的呀，那么就嗯，熟悉的他，我这个老同人吃的，那么俺同呢，就是我可能几家几辈子，俺的，俺做肯定合作过的是呢，不过俺们后边呢，爹爹们呢，就老松不多。 他的俺做可是说的，提供的不会来个采购的，像提供的不真正之类的话呢，俺的电脑了，嗯，反正了在，他不会说是你在什么端呀，俺的这个他俺不这个，他来寄了几只人家人家吧，俺这个他寄寄人来嘞，就是他嗯，给马小姐，俺嗯，真正讲的同他那样的些，俺电脑里面呢，几百电脑的俺的恰下面电脑的跟这个这些呢。 但不过，好不难解决，俺们俺做推到推到了，嗯，俺做农民部过渡什么，大家吃个太好了吧？第三节吃啊吃啊吃，俺的呢不过给他呢，俺做农过客，大大大大个呀，俺不会养农过客不，他们这些个呀，俺可是说的农过客就给不下那么多，是俺农过客的，俺做不会呢，反正俺就出去都别农过吃土了，农民忙不起，那是忙不起农过吃土了。 俺的呢，呃，不对呀，那只跑步呢，你看人家那么啥那么啥，明军那样，你看现在前边说的这一个穿西裤的呢，别那只是讲解的一段。
1: 是是。
0: 呃，但俺做不对，当年也不能看人家，女生你觉得他也不就孤单。俺的呢，俺做你不得吃下面呢，不对呀，但俺做出去的单不就可能，但不过啥的个人也不能不对呀，俺们我们。 俺们我们到穷到我出国了，俺们我们早起着嘛，俺的呢，可怜可怜的，俺做，嗯，看些这身边的这经过了，俺的呢，出去那边那做经过了吧，俺的姐姐不会的，俺做茶楼给，呃，到桂林的，俺做托生那呀，听着这里像，俺的，送不得银杯呢，但俺做不过年年的，看着老不得是呢，不过的看着前面那点呀，到，嗯，看着俺的月不济。 嗯，不的，看的到马代维那扎，不的尼泊尔那扎，不的，这咱们这样移民那扎，这个不的，俺俩约不起，俺的呢，推荐的移民那七百，这第三大多了，就他那那个呀这些，俺这当然就看的不的，旅客们第三个了，他那那呀，但他们就俺做的，他们推荐的那空山的，这不不去，看了这样的，这些前面那的，哎呀，嗯，两个记不起了吧？是是，第一嘛这样。 不会，那么就深刻感嘞，这第三嘞，就他那那个呀，那么就难打对吧？你们长着打对吧？他那那个呀，那不对呀，这咱们就点不用啊，那不对呀，这抢就那呀，点这几个些，那今天俺不得吃香，那不对呀。 치 통문에 도와 롭좀 제야 구급치 되고야 디 개침으로 도한다 뭐 먼저 마이키 참네 제 부부 이제 가래미 돈다야 되네 개제 두셔야 네 부다고 뒤인 게를 임빈다 도발은 그 집에 지좀 된데 나야 이제 도도야 개침 부질로 지도 간
1: 난다
0: 디나로네 당은 저 기운다 부디 다 로 부 콤네 제 로숨버로 부디다 원래 살기 뒤주 약슈 디 카레스 당은조 튀긴기 리베사기 기까지 개추간가 아니 로디고 뒤스마다 홀랑가드 마스네 딘도완 디나노네 다디 카레 튕기 공슈베 디송 데타 아니 요 카레 추주 아니 안에 요바 아니 디네 부부다 쩨므제로 다 디게 간가 디게나 개침부지 디게 다 수는 거래서 파만다 부냐네게 키랑 견제 장부지 디가는 이문은 아주 계급이 시주인하자 아주 다도바면 좀 있는 인비나자 디게게로 교체야 이제 쓰리시안 디나로네 이제 다 부부지도 소경은 뒤서 막 자자오 반산 이제 누구는 부부냐야 아니면 말로 부부야 이제 부모 관심부 제제냐야 이제 가르소래 디 당부 말시안 다 당부도 가르래서 부디 이제 넘기는 부분만 자고 되서 뭐 제 돈데 이제 지도 좀 판매 남자다가 대야 이제 남자 부디 안에 유바 디르샤 부디 계제 가르침네 대야 랭기네 유바 안 부디 제모 가르침네 그런 디자르 유브체나 안 부디 루스미죠 대당을 찾기 위해 딘제비 고부 챔부지도
1: 안데세 암즐라 아니 콜리아 암즐라가 있는 거는 저 판매 균토 집에 왕제 살기 길링이야 다시 근데 최고 메텔이었다 하장 십진 차외 권에 세비라 소나서 대자마세 있는 집에 왕제 메타 또 집에 나주에 디바라리아다 개바 근데 저 유베 테리아야 무두네 암즐라게 세제나로나 주긴
0: 리세 또 쓰르샹 단도 부부 그때 충내네 야 부부 로체 짐부체 안데서 나절에 만자 부 먼저 춘추고도 있는 거다고 레베 중심나다 간가 디게나 균퇴야다 디나로 차샤는 부부다 먼저 그래 제도 좀 봐 영문만담 체제 이제서 레베나로 영문만담 나자 디네 차퇴야 안디네 그래다 먼저 레바야무수 이제 인디네 먼저 그래리 균나자 진짜기 나자 진짜 토마다 부부 예지 치르치르 주도 좀 담모랑기 넘규기 다 차와치야 딘데 토네 부디 나자리야 토마다 디나로 가르레선 부부 직대 좀 매버라치다 야 부부 단기기 단내 소리네 딘네 부부 롭중 간 이제 가르고 긴여야 이제 다 딘데 딕스신 남망도 가 디나로네 차 샤므다운주 집에 쓰지긴 나서 아니야 단단한 주 그래 개개한 나서 이제 니네 보고 깨지셔야 하고 오늘 이제 나서 토마 달로 혼내로 초보로 보고 임비는 딱 완전 지다한 토네 아니야 이제 나서 토마 딘달로 조지 가로레스 이제 집에 단내다 가시다 먼저 계시긴 나서 소른데다 이제 여기 뒤뜻심 토마 달로 초내로 주시버로 인도 좀 부디 가로소레 남규기다 롭중다 이제 강에 체도 좀 아니야 단내디다 아니야 롭중간 강에 체야다 아니야 이제 부글레네 이제 내팅 좀 이제 토야다 근데 망도 건 투주 나 추기 양 부규 단데 가소레레 저 왕자네데 아니야 개바 침부시도
1: 나스 아데 암질라가 도순제 있는 거나 저 집에 왕자네다 집에 나 줄리네레다 하나 저 저와 가는 간섬 유딘데 제세도 토기 다양한 주 판매 균토 집에 왕자 님의 컨텐츠 단도 좀 많이 나 판매 중에 차샤비는 이선난 거야 단 급대 있는 소소 도구 제약이 딘데기 투급 진리나 무티 암질라가 디테리아 먼저야 아마 단념 주시 나로나 쇼인
0: 레슬레세 등에 들이대야 조 쉬야디 워딩인 투균 이문 판매 부고야 님의 컨텐츠 질 토난난 거야 다들 이건 좀 냠지게 저기 좀 그렇게 좀 저기 이제 산에 추기 부고 되게야 또 도둑 제제 아니 gyatso chukchu ne gyatso kubchu paru lo leon gobe an tsaisi dinte sito wan di na lo ne pe na cha xa bina bugu ta nganzo tusu ya tusu te tu ya di bugu gyatso chu tsuchi da bugu tango sumda nima ge zi ne ya ndes che ya gyatso kubchu bugu tango ge da nima nis ne ya ndes te tu ya ta di paru gu dike ganga gyunde ingyo An tine bu ya la ya le da ran di da wo xi da ni me ge ne je an da wo chuk chi da ni me xi wo da tin de xi je ka de an de xin chu zna xia da su ya ke du lan je du ste de da da wo dun da ni me chu an tin ne ngo ju go chu ge je che da da wo ge da ni me nga si che won de da kya je ka de gu ju bu gan de tin de su len du do an tin na lo yang bu kya che xi an ju an de nen ge go chu me ge ne je yo ne da ne di ya gun de na yin ba 판매 돈아 제거야 조지 가래선 능규 먼저 근데 당원래원에 당원순도 보고 이미 고토시아 티츠시아 테투 언데네 미래 두스 미국의 두스지 젠제 두스토토 겜게야유 강보다라 그 유튜브에 가래 직권ium 제제 유튜브 따데는 로 년대 가래선 부디 고티 이제 세양은 줄 앞에 두스라고 얘기해 두부 배 고마 개블 이제 사도니 디네 이면 튀균도 쌤다 이제 지네 락버지다 강버지 주고 구교 겹제되니 네 더숨을 내비내래 밀어 야호지제 담은 두지 디네 야면 부디 차고 차고 제 야면은 야로 걸리 제제 되더니 대 앞에 롤레원에 더숨 그 부대야다 대야 돈나지 나온 거야 제 디네 더 신에 더 추고 부고야 먼저 이제 부고 그래 알로 개비야 늘락베 뭐부지야 라포 수수에 이제 듄 잼즈 싱라 게임게 토라 디네 마크도 데 고야 이제 스카스레 크도 데 토란다 디 버루기 년데 근데 저레스 아니 디네 추버루레 교부다 수수 야디 아래 이제 알로 게무 토체 먼저 좀 라베 좀 디니베 나로 이제 베 도스 꿈제 대대야 뭐 라쿠치 두스 그래 다음 주 같이 돈에 라쿠치 같이 하면 집제 두스에 좀 꿈제 대대야 안티네 다음 주 내내 보고 그도 두스 뒤지질에는 두스나 쪽쪽지제 대면 돼야 이제 지르시안 안티네 다음 dünne da wo jungni ge bu de zo ya yin bin da dam ge yin nang zo ya an je sel de tu wo re du su go zhu ge tu wo re jia la jun ju den de sim tu wo re an ba la am la ge din dik zhe le tu wo ra an din ne su su ming ko tu wo ra ne yin ne le da nian de de ya ka le ren sel an da wo jungni le bin ne an tu ba ngwe bu tu ba tu sel din tu sa ma ha ma wo ya an de an su su ming le ming le bin ne le da na wo jie ming ge an de an din ne nam ge yin 먼저 부부 밀렌도 지신과 렌도 지침을 심을
1: 나스
0: 노팅네 니버로 부이다 먼저 넘겨 콤바게야 이문에 도바잼제야 이문에 깨지 지다 주츠 명출의 싱글원 아니 다 이내래 더 쫓겨리네네네 먼저 이제다 치그제 르몬토야 밤에 튀근 이제기 더고 유명이나 아니 그냥 소소 시장중 근처에 있는 모부디 송강 요리 이제 독보 유외시고 봐도 다 그냥 보고 다 보고 신배 다 차르게다 되게 딕스 현재도 섬서 맨나 독보 유외시고 대야 모부디 송강다 도발 직딱 제시 나는 여보요린
1: 나스 콘야다 암질라가 도스 세셰 남 규제 있는 건 아주 집에 왕제 다 나즈 되기는 균두네 밤에 도스 님신 남이 나 보고 나주 민저 왜 Turim nanoliya da pamatsu yina bugu luyu ki dengdab yina dha ya mayna samlu dancho yina dha ya mayna miki wangbu laso ki mubi shenliya dadang yina dha ya mayna chela laso zimbe kapsu ta lakwe kharisa wangzi laso pichu chitang cho kengji tena yina dha ananzu mangbuji shido tubu dindachi yina dha timi yina chisu yina dha ananzu kharisa na mishi tangdo gyon che mayimne na yang chisu gyon dita yueba laso ki da pamatsu su sim nanoliya tokpa yueba zangge da kwanli amzila ka sebsi raso naso ni shangchong kha lagi 네 텔레테든기 맹하이도 좀에는 그런게 지유기 딱제 나야 다 암질라래 근지나야디 개침부지 차주고 리지발라
0: 맞아요
1: 레셀 샴리 암질라가 무튼네 집에 룸내 지딥다 지게 나머리 아르통 구두증 세야기 나스디 포야기 규긴디 쪼 근지를 도유메 다 팀이나 나스디 포베 규름 나머리야 네타 근지 통급에 텔이야 암질라가 무튼 세지스 나노나 쇼긴
0: 레셀 다시 쓰르샤는 좀 벽소리게 나노 챕샤면 나 집에 내 컨트스 유네레 마켄담 부긴스 제제 아니 이제 시고란다
1: 제제
0: 진투 소리 제베는 룸네 지디디 갸치 갸추스 시다 소소 gyulo yuwe gyuda zhogo dikzi yungyo ande chichungin ande ne nipde cha xiang na ane buhu kobe gyulo na lolo yame na nga zhe chewe nga zha yame na gyamu mamembe nga zha ane kare amu guta buhu kobe di na lolo yungbe na ane nyinge nje sakara zhulo nyenche nje na zhe yungbe ta dita zhogo yungyo shi xiang hama mangu jige nga zho nungo gyabu ta ande sungu dhuwa ya kare nungo gyabu ya buwa mga jage nyata mungi nje sida nyima na yungbe na zhe chewe re sungu dhuwa Tati tingdugi di na lo la chebe ina Ani di inge gen je yoma resi cheche ente sungudwaan An duksa rishan
1: Nos, tortu je shubi na nga nanzu chibe nanzu mangda chi ina Matang punyi ga chwa yudu zambay na Ta nga nanzu pime lu chong ma shunay mdu yama shunu ma tsui ina le Rangi, ta bu gondu yubu tingde yinba cha shaba ina Rangi ki ta kare sumdu sungu di thang liya nge par tu Tugur na ya thang tiwe kyan rangi jumbu ji cha be che liya Su su se ju kang ji te liya bang lang te la tona nang guay di Ke jam si cha chuk irido nga le Teza ma se ta chibe lung le ji dip thang chibe nga wang ze ne Timi ina nga nanzu yun du ta thong ya yubi chibe 但是这个人是一个人的人他是一个人的人他是一个人的人他是一个人的人他是一个人的人他是一个人的人他是一个人的人他是一个人的人他是一个人的人他是一个人的人他是一个人的人他是一个人的人他是一个人的人他是一个人的人他是一个人的人他是一个人的人他是一个人的人他是一个人的人他是一个人的人他是一个人的人他是一个人的人他是一个人的人他是一个人的人他是一个人的人他是一个人的人他是一个人的人他是一个人的人他是一个人的人他是一个人的人他是一个人的人他是一个人的人他是一个人的人他是一个人的人他是一个人的人他是一个人的人他是一个人的人他是一个人的人他是一个人的人他是一个人的人他是一个人的人他是一个人的人他是一个人的人他是一个人的人他是一个人的人他是一个人的人他是一个人的人他是一个人的人他是一个人的人他是一个人的人他是一个人的人他是一个人的人他是一个人的人他是一个人的人他是一个人的人他是 ki yun yi ri la tona nan pe gyurim nan lo li ni le ta buku di lop chon yagun min du su guan zhe yi na tili tui tun ki zo di yi na tui gyun ki nga nan zhu chu gui wang zhe di tang yi na zha buku sim kam yi na zha ten zhu di tang tili ya tona nan zhe buku ya ta kar zin lo zhe jik jim chi ya ki nubi yu ta

0: 기소기 군주니 기소기 총에 취 치멍실 급에 차주기 세시식이마타 티니 기소기 튜몽이 총아티 군대탕 구림대바 군체제 용예탄 정화 친부 유비 기소기 지배 군주니 기소 총에 취 니바토 송급에 차주기 세시식인비 예저 구십대마타 闲了 让人起吧 기세了 당지起吧 구유了 송경起吧
1: 这个水这个冷了松子学也听你苍面文给你真气你怎么你先到这边跟空气你就留人不起给不米王不爷你看你你这种龙亲年轻也共给龙亲也
2: 远近龙亲年轻脸孔，远近龙亲脸，谈的街上面多的钱，我做个人。
3: 远近龙亲年轻脸孔，远近龙亲脸，谈的街上面多的钱，我做个人。

0: Cho chi la gang e yu tu. Cho si cham ge ni ro gyo ri yu. Ngan chu mi chi sim chi ki gang e le number ge wa che gu.
1: Samalengke thandalengke ne senjo nan simbeli chenthini phyuke lungching ki sunga chilam gyune thedon chi simbe kam sumchu ge sami doli chenshi khona nyam chu shya thina tang chu choye chhuri ya yin chi min chi su so li ya wang we cha la yue de jo li ya ji de ta ta ne si chok si na ro shya di ta sham ge ju ju na lo li ya ngan cho ta chi choye na cha sha bi na chi sa shin den be ta kan de lo bre su kyung ki ni si so ma re ti na la ge chi kan che yo res na ta po phom si ya di pa la ga da am la ngone cha sha bi ji chos of sogi ji singbe du dong di nang xin ba ji su su ge zu du gan ba ji su ro yu ba ba xi ro yu ba da do qin ye yu ba ti yin de chang po mo li che zang po meng wen ne cha xia bi ne po mo di xi chen bu da xi cha bu da ani mi li ya da do qi ge bu da he ni guo bu da ti yin ne po mo li ya zhe bie chen ta ji de dong a ma se yin ne pa ma mang bu ji ge su su po mo ting zhe ji yu ba ani ji lo ge zu du sim su qi xue ji li ya yu guo shi ba ting zhe xie ta qi ge jin bu 就做点对干吧你看说金大区三六南路里 마세이는 다 김장지기 다지 소용서머리 디시뷰 나로리야 은지 나와나사메바 핀주니야 다지 개발인지 다주도와 간수비는 뽀포머사디라 저와 근제디우드스는 자 디카레 시그디 참지 아 자 흔히 고업시 아 니 장게 미신다치도 르동 채우르다 세야 뽀포인 바차샤는 지장 허르호르 제바 개요 말이 개요 말이 아 나리에 디상기 따도 치모토네 개요 말이 뽀포사디 치 제르시 제브리 아니 밤부조리아 디상기 나와도 아무토네 개요 말이 출로리아 무사톤 지고리 시야기 로스티 진베지 차주 문도야
2: 실응이 기스티제 만부 군요게다 보스네도 범산시 도가 오네 게스네레 메갈기야 따가 진예 이네 시도 바치로리아 직자라 뇨가 조야 이네 시 간글로 범에 야지도 가 세송야 가메티 제가 저 소에 나로리아 지 구주여버 뇽뇽마지
1: 시발
2: 다 이네 연지라 따다 나르 네온 슈제도 지기 투즈디 나로리아 아니 추젠리아 주도 좀 봐. 당래 톰베기 된다 충충니게 심구 침부시
1: 提起那里，到金山那路里啊，不如预备给金山以内是金山六十以内是第二个什么些啥不起啊？给顾客去抢送了。那是嘞。那你就在的那路里啊，当俺的这些康贝，贴的搭档，俺的阿姆拉达公路找不起呗，阿姆拉吉来送俺了。嗯嗯。俺的困难呢，新给那路里啊，出单别个不呀？俺的这大小姐，拉不吃做，送能给。俺的困难，他年包呀，这偏年的困难给不便宜这些。不济呢，他路这列车请坐这送能。
2: 不记得呢，他到了不错不大，你老是去买去，老是西班牙主要是送那个东西。阿姆拉荷兰的恰恰比呢，俺就在推荐，这些被西餐被给泡沫民族，因为荷兰的也约不得，不少大大你给。 아니 집착이 다경다 참부시라 난소 아니 이 직 퇴근기 초에 나로리아 임비인의 양직 중간디 나로기 탑잔 나로리아 암락이 예배기 시세 스스라 양직 안수 딱겐고기 이야기 직 토부딘제 여러발 딘제 이내리 부의 퓨게레 딱딱한 제토도 나 마세베 양직 고레디 나로리아 암라리아 교세기 템라로지 딘제지
1: 投诉下来，俺那个人我那水平呢，新贵进不起来，太俗，不过普及些，我那钱还是可以的，俺那水平这刚的业绩，不过普及我那水平呢，顶这个女不谈，先不顶这下土没变，那我就要了。是是，你不的可怜可怜他呢，阿妈也有些个，他们的这边那不的，你那来讲，俺那水平这个，推荐旁边去过呀，给团大大陪去过呀，给团大三亚的呀，一万顶这去过对面都，做一呢这在心疼，思想思想的。
2: 后面一万没银板，做一呢就六十块那也土得不定这几日断了。那么这边中康的金大爹也不念他，跑不起，不定你他的六穷着心不，跑不定你的六年这些。那可能人家他中康在马在养，从安全局接，从这边断了。那么这边就马就细细细对上吧。那不根本的就中康那老人家没呀，就那点小呀看不懂是没点呀，养就像了解中康那老人家，从动作做热气呀，动作场面一呢不破进不赢那的养巴拉他阿姆拉给就提出气味那不的。 通特别慢车，即使是第三批车头部，他能识别即并不也即加入车头部。俺那不过第一年嘞，即六千几多人出不，听不听这个南水地里也百倍不济个。那个听这即车头部有的上班，让俺南水普通跑么上班些，所以呢，经常都说让了呀，让了又别那我听这经，就听不清了。
1: 他上去，但年年过了一年，他上去，第一步破事，我让他下边呢，他去他路人呢途径，团结，你六千里呀，我光不去约不起，一年嘞，我让给啊，去途径周边居民听那落了呀，你俺就听，谈的俺就从今那通别不第一次当面罩啊，可得是呢，他去年岁退休那落了呀，俺不拉了呀，就恰着切切，提了呀，心里其实一年是大多了，许多些呀，一年是看他哪里自己恰当不的切土多，那看了看了虽然的偏见，俺。你木然给提供了呀，新来的哪里的，这次参谋老师就跌脱节，不那个奔波，也学原地去切土个段。前阵矿里呀，点着那个酿酒切片，但是偏偏看不上去一内着。当个人做起不破的做个等具体个去年用的，况且我呢，但是跑不切片，吃酒个多呢，那卡嘞。四处的是吧？卡里有人坚持啥的嘞？卡里他是西江不大，你肯定是得西江啥的，是吧？西个江不？你前阵俺做在金大林街里停车是老百姓。那么之前呢，俺做体育运动呢，不跑啥的，甚至快要不大，大多前途不停车去马上。
2: 嗯嗯，
1: 那是西个是吧？
2: 是是。
1: 原来俺做泡沫意外托呢，的电梯前途不去马上。第二俺做的金藏老孙呢，吃虾饼呢，俺做的马。当不是吧？切了小点吧。他那心给通往的云脚给敲着为，当我贴住，俺就被困难贴接。你俺就不泡沫啥的说用起对，俺地里呀进西个江不切活的，米里呀甚至快不切活的，大多切心不切活的，哪里呀大多切活的是的，不过菩萨的路对俺吧，老把羊不切活的，我有啥土不切活的，卷他也不切活的，隔了一个土不切活的，听这句我没一把，俺就在这个老师当初贴了一年嘞，泡沫一万没一把，俺就。先定呢，不主题，肯定是要参谋杨特平呢，他可能心急，急到老师是杨特平呢，杨特平是吧？
2: 是
1: 不提呢嘞，急菜当天边，不主题呀，参谋杨特平的心急。
2: 是普通泡沫泥干老的，那从下初一天这些摘土不就是吧？
1: 是是。
2: 当然，村里村一年的就这边推出的呀，来做，晓得呀，就冬季水边的天天的村去南屯的那老呀，唐伯爷呢，俺们最初的也能没到不起，推出一年的通到西站幺的是松下店面多，其实呢。俺做六十一学的呢，吉普主张嘛是，俺做一年的是做给的堂堂，紧张了呀，紧张起心不，吉路也撑不起头不，多动作嘛又下呀，他能心别吉第一出生个女不的，是要那样的，看见不得下呢。
1: 他上是，但俺做金大吉，我呢吃下边呢，人都预备，金大吉拿着去个人，但人都我们准备金大提呢，强生有了，这我点不起的，俺那做场面贴贴了呀，就叫难度。
2: 在南塘，今天咱们做铁岭去，给咱们到底在哪里呀？这里随便能听几张，别出声。
1: 铁岭的餐厅是不是全国难看？改装南塘，不知道能不能来些？
2: 我们做三个见面难，解决无尽。
1: 能给，收点结果，
2: 收点结果。

0: 남게 차니 싸워 부신 파라 싸워 당사딩 파낭 제수 주위 남한 속자 장미 튀몽키 김시식이
1: 당미 속자니 지딩 칸디 메토 미종비 코미키 진시타 난초 조아미 시기 정부이
0: 맞지 당미 속자 응위미 잡다 뇨종미 집이 팀 체르고신 당미 속자기 셔리 사미 중아 뇨종양 제미초
1: 난초 정중 칸기 좀 줄어 진주 치고라 최소 공도 구비 수상 탈비 동굴
2: 아니 두고 온 게 지자봐 뱀띠기
3: 아니 두고 온 게 지자봐 틀어 산주이
2: 두제기 수군 내라 띠기 김창 카톨동
3: 두제기 파마뿐실라 눈에 뗐네 마오라 제와네 바쥬
4: 제도 내내 표정 나지 파유이
2: 독삼삼골 두제기 내 두마쥬
5: 진미 랑초라 두제기 구수마쥬
6: 나지 냥두 두제 까네
7: 내려줘,别走,走走走走走走走走走走走走走走走走走走走走走走走走走走走走走走走走走走走走走走走走走走走走走走走走走走走走走走走走走走走走走走走走走走走走走走走走走走走走走走走走走走走走走走走走走走走走走走走走走走走走走走走走走走走走走走走走走走走走走走走走走走走走走走走走走走走走走走走走走走走走走走走走走走走走走走走走走走走走走走走走走走走走走走走走走走走走走走走走走走走走走走走走走走走走走走走走走走走走走走走走走走走走走走走走走走走走走走走走走走走走走走走走走走走走走走走走走走走走走走走走走走走走走走走走走走走走走走走走走走走走走走走走走走走走走走走走走走走走走走走走走走走走走走走走走走走走走走走走走走走走走走走走走走走走走走走走走走走走走走走走走走走走走走走走走走走走走走走走走走走走走走走走走走走走走走走走走走走走走走走走走走走走走走走走走走 아야
8: 빨라 빨라 언제 주시디 근처에 쓰고래
7: 지다 보모 빨라 대보로 더 그만두고 해 랑파스 때 주다 온거 주주주 아무나 하게 지시 꾸치꾸치
8: 빨라 경아 딱과 야는 그만두
0: 부주라 따용 체균이 파문 이게 웬겐이
9: 보모 다양아 권에게 면디 키시다
10: 바라 면디 튀지 유제 로치스 주기 디랭에 면 사업시 녀가 친구
9: 기란도 쇼는 대조 준중 치야 제신 그민도 니에 딱바 세그유 개치가 말이
10: 오지 바라 튀지 유베 면 치비는 편유 마튼 바마세 면 치 치야레 튀쇼 친제 미수시 대타르 뇌케 수지다
11: 메기 편유 튀가 세볼 시블레 튀지 유베 수메 취미소
12: 단단히 삐진키 추수주 꾸닥다시
13: 까망의 생규로
14: 생각나보소 샘라 도시특계네 까망의 생규 쇼이 드링아주 예급지 주시 시진핑 상하이 냠내 전주지 우소라 쇼주바탕 제주지스렌타 예집라 제대한 섭르나 주지네 삐진도 칠원넘시 드링네 조금이마 人过莫助堂 zemlinki fascistron ogu mazula ye ge tomne lo ji shi qie zhi kuo wei chen sui ni mo yin xin chen sui ni mo ma zhe le kong ma bu yong ji bong de kha qi na ba na zuo ju ringuo mo zhu ge jie dan ma yin bi luo de la qi chen tang le qi ringuo mo zhu ki ning du jun zin qi de wen xi ba wei li me ji san ba ti ma zhu mo zhe ta ca song jie zhong ki jue me ji cha zhu la jue ba qie yu zhen gui bei de ling ye ge pie zhe lu yuan lian kan ne xin du qi ba de xin na 이거 폐결로 연행 강킨 제용긴 그룹에 닌셰공 자기 초기 전에 남자라 튕교로 군대 동외 럼수요 총도 조정나네 시총탕 은강 캐레제지 조정 럼수요탕 남자주 주준 퇴고 창도 동교로 심주나유 네뒤 이거 최대한 대당 연행 강의 장비 니도 뉴스생을 장제지 최대한 대당 차샤 공비 동외 동지 지자리 응용바라시나 니도 뉴스생을 론조도 장제지 미래 천용 응용바 체체 로 되지 되고 차 니가 스마타 대구지 최대 10주 때내지 팅르 천연 고대 면주 로전 투총발에 자주 주지 차 듄차바 멤버로 동시 표준 내차 시차 듄숨 바로 바로와 소주 송지 선배 진보로 예동이 이제 계속 지고 숨 버지 중에 망조 멤버 대비 그룹 양도 심마타 부자라 잡조로 타 괜괜지 대당 10주 투지도 자기 당이 부시 드린 계속 지접 칸 선유로 중에 강히 我总爱我做些别，决定作为某只三角龙人不知道从头说不谈。第一个绿色级别就一局长，高级单体。我总爱人气绿色多钱，第二个做准级别只有你出，我准拿我的钱呢。我总爱人，人家的没得，迷茫的乖乖吃着钱呢。忙用绿种去第一个特区出药呢，团队去的。 忙用绿种去级别协助嘛啦，团队推广上的当局运行。你当什么老了？那个没得吃你们的绿色钱那的家眷，每个人出席嘛，协议没谈，大多绿色种的了钱去，每张的都在加些协助页面什么才去谈。绿色团队的及协群，我的同志们团体每次来给呢，编组团制作红白单位，只用了协助体外业务，绝不把钱捐不收。中国上海你们来赞助的，各位编组人你们来点呢。
15: 听天津都我也是国际问题。上海你们来赞助的结合各位听众，你们就当历史上的推广红白节用久了，各地当地聚集人民币表达你们中央堂经济区在台北七座国际社区了，听见这句话是。三个月三九人人民币从头到呢，先到七八了，行了。他怕了，如果不来听出，如果没呢，你当什么叫啥子么谈？出去不可以，听着是不拉当话，出去不直接。
14: 接通哈咱们片子吧，明明那么着听，接接哈当话。我要说转，我啥稀松，那么着呢又不接，接不嘛塞。台湾开公司，老张直接写这桌去不谈。马南龙头浪苦了几趟，老少直接接规这些邮件。这组九年的陈东拉斯顿呢，参加不来天了，严肃牛天特别有。牛子天村台湾开的全每天送的送去收入单呢，来不晓得接不谈。
15: 出脚不加群，命运之吃家当中的五彩几十米元。原来我们下当特别，出脚起来局长，台湾亏的出脚不来团别话了教育。人才对面的别的党，干那个主席不去，其实你人集中搞过了就是结了年纪初期，更多人不现在吃那下当特别不谈。入脚的修了我们下当特别党，对于入脚没那谈，我就说，出过了起来这，那次破财，台湾亏的交内，实际起来出脚不来团别话所有不是。
14: 那在团结建安城的农民阿不就接不到了，奶奶需要提出，建南跟着我去不当，建南都需要给农民的几个种子送水。建安城的农民每天启动这些准备队了，什么是党员？提前，第二个平常的建安城的农民卡巴拉听，第二个同时团住联络提出，建南给卡巴拉听，是不是？第二个卡巴拉听，是不是？第二个
16: 三个月，可是第二个，我们这当中直接就内心都写不清了。平常集中去日月内是破坏了，他怕让感觉来的的，公司搞了统计了，协商安全又不谈。我们看来的的，得不到严肃，我们搞了统计了，你可能晓得，那是破坏帮助的，我们来没谈，请我接我说的，我们在各个岗位不是。是个人的，听的，干么个事就是认真学习了。第二个人。
17: 电车人，你，听众龙天年轻猎工，来见龙天一。
18: 电车顶上了，送在胸内，一人点背，靠了我吸气。
17: 电车电价给三千点点，让先去厕所了，跟送去。
18: 电车，给让去，电车电价给车站塔。
19: 金春天的鞋匠，金春的团结了，活到头了。
20: 第二，去让去金春天的娘娘康悦宁桥。
21: 第二，你。
20: 第二，你。别个龙真去。金春天这里在你。天真在。而且乌托克格数，当堂师兄去全面学教学。这里他团结过呢，南国去谁去过？
22: 长江龙族的解说，这边清溪、江头、闽南头、千里人啦，日龙耳心这一不谈，闽南耳心，台湾去玩你。
23: 超级了！刚刚有条，超级参见呢，若有了有，俺去密切审计去，刚刚来number几话切过。
24: 前退所，南新闻台的土谷忙站接不堂，长江瀑布所，潮州南塘，张北站，杨三五所属队民众。
25: 日日
12: nyo chi nyinga lakbe gupsu, kangyo sepup tosar, nyin yu to chugun.

0: 那么林杰一堂的平均农村年轻劳工，平均农村期，松花车轮举节堂的山西未来生地人呢，恰恰认识迷茫人了，这里区别，正准贴着来生期，南国大用西边，南西的人了。他这个来生地人呢，可不你们这人去，那么林杰了，作用他切不起，俺去电视观众的人呢，俺的用心给多点拉稀了。下面俺去没推荐人呢。
1: 农村给车轮的拒绝人呢，南国大用过去，军事专利收益，这段关系拿出。老给了，老给了。他的矿里亚做的，他的矿里亚去南端的做下南部是瓦给了。那这给了。来这来塞，下面给了个去，继续看到这些车子哪运呢？
2: 哦，今天电影给了，他的，我们做矿了。老，矿里拿了继续电影给了。 嗯，但是，考考的那几啦，但是几啦呢？几，但是咋子做呢？但是，那就些学习考的是呢，啊，但是第二下去啦。几啦，就考考，努力去学下去。
1: 提醒呢，啊，但是，咱那咱那样，人家老去这样，就算退休了就读读去了。
2: 是是是。
1: 读的这单呢。
2: 是是。
1: 我第几的下去啦？但是，嗯，你不的几啦，就谈的考了。
0: 他就嗯，那么久他跟着学了，跟了俺做，他就嗯，也等你们那第二个了，也给他公个信仰，可能开二个了。
1: 是是是了。他谈的呢，刚刚了，他几个月说学习，成人们他几不差的了。
0: 他现在南国的几个路啦，所有给他去，所在哪这个区在的学民，你们来他几个说了，就在托了亲长，也跟个幺的学籍没关系的，差的不给了。
1: 哪里给了？来是来是。他第一拿了呢，嗯。 给啷个做？他的考虑呢？嗯，他去公共的来接哪落来？他的都是去学生读书，学校里啦。
0: 老老老。
1: 对哪落来？给啷个做？他的考虑哪落来？开车学习，他不想想呢？给啷个做？他去哦，考虑呀，葡萄牙是没办给啦。
0: 是是是。
1: 是不是这样的？提醒给他去哦，考虑呀，他连不忙不给呗？提醒给考虑，他嗯，累了呀，连不给呗？没，他这个是学了给啦。他连些种，应该些种学校去。
0: 来是来是，老老。
1: 但同门第二些，给了那做，考了第一，他是么子，这个三万呢，比如了，啊，六万呢，啊，你第二些咯，给不如钱，对呢，第二些给了那做，记录的，去抽呢，去给不如钱。
0: 哦。可就给啊，才是小么子。这同门，但的，啷个三百个币，就考了一那融入完给了。
1: 三万一。
0: 下面呢，他就怕都。
1: 这个培训设备给你们出来，俺就考了几十倍的这个内存要了完了。
0: 那
1: 对了。到底看他考了三百点写下去了完就了。那对了。但他给了送不能薪水，可以培训个体育的，老俺的结束没了。
0: 好了。
1: 那对了。给他建立场在的，趁俺的。吃住呢？吃给不如吃的。吃住呢？吃给。那对了。那对了。那对了。那对了。那对了。那对了。那对了。那对了。那对了。那对了。那对了。那对了。那对了。那对了。那对了。那对了。那对了。那对了。那对了。那对了。那对了。那对了。那对了。那对了。那对了。那对了。那对了。那对了。那对了。那对了。那对了。那对了。那对了。那对了。那对了。那对了。那对了。那对了。那对了。那对了。那对了。那对了。那对了。那对了。那对了。那对了。那对了。那对了。那对了。那对了。那对了。那对了。那对了。那对了。那对了。那对了。那对了。 야사 시험을
0: 오
1: 단다
0: 친구디
1: 친구다
0: 친구기다 디르바 담바 멤버지 가서 지 도란티
1: 제티 슈라 캐케슈나
0: 제티
1: 티 자제 이게 다
0: 상을라
1: 제일 상을 자사디인 렘부겜나 능담도기라
0: 오
1: 달렘부 그 첨부 멤버시고
0: 장가디
1: 세가다 내는 능담도 다 디나로네 다지 레 사 티슈랄다 사코스
0: 뭐스 야 담바스네
1: 드바다
0: 오
1: 텔레아지 다 세가다 인데 지글림부 개베다 팀도기라
0: 오
1: 디나 카르도 게루에 디니가
0: 그래서 담바 겹이 있네
1: 겨 온 디 지단에 림보 겹게 말래라 겨와 차스네 년가 잡고 싶지리기라
0: 오 좀 전 갔는 게라 다 상호 토야기 단데 뭐여줘 봐라
1: 라리
0: 디 림바 겹나 균체 메디옵스 좋발라
1: 젤
0: 이네레 단데 직 쇼니기 담바쇼르발라
1: 라리
0: 대야지 림바 겹야 메베 균체르 타리나
1: 뭐디기라 저부여레라 디차르기라 다 티다 제면나 뭐디 만나서 기치리는 시 틱스 나리아요리
0: 오
1: 기글라요리 기글다는 시시 메베 딘디시리 다 티리는 길라도 착고지 골림부 겹이네레 다지 톡부지 고 기 착고리 기다는 시 나리아요 말이
0: 아니
1: 담마시 콜로스 독도지리 다 근데 주르 뭐다 티니리아 급제 만자단 소리
0: 레세레
1: 세상 뭐에 대해 림부 겨와 자신은 푸기업 딘데시도 저는 콜로 야딕치 기타 나르베서 치랄
0: 제제제
1: 렘부 데도 말라 사과도 샤루리
0: 어 개베 원스탄네
1: 제 땅도 뉴트다 인데간 치미나 렘부 문조디 두스 개안인 거리 냥가 타고 싶지 어디
0: 레세레세
1: 다지 뭐려야 단다 결혼도 다 배샤샤나 지도루다 인데간 개체 마스웨제 직다 숙첨을 차도나 근데 제나 가르기라
0: 레세레세 다지 다 세간 수업이나 단데 살토세 고치 요마르에
1: 나리
0: 디수 체요 말라
1: 혼
0: 잠바니르 제다 세가 다치 소야기 고 냥가 총요르 봐 다 이네 세시도 참자네 주 카지
1: 나리
0: 다 이네레 배준 집에 규름 처리야 단데 다 줘야 돼 즉 람무이나 자 야면의 직도 봐 직 도로서 된대디 뭐에디 숙 체유 배서지 무슨디 잠바티
1: 나리
0: 도안겨라
1: 나리
0: 네세 마세 단데 직 로지 투시 다시 남식이 교회 첨부 차장 곧 담아도 용구로 봐라. 근데 지금 방아주 아래 전화했다 결라. 다 지고 칠레란 미 따다 대유나면아. 뭐디 지케 차수로다. 또 마치 세가서 근데 지 최시 로드서디 숙체위 배서 통되니지.
1: 나래기나.
0: 그러발라 디 잠봉 어디니?
1: 제레 티디나.
0: 아빠도 치 잠바디.
1: 제 티디 렉스토거리기나. 다 치 잠바디기랑 저 단데 미랑 통세체 답에서 뭐 저 야지 까지 되네래 다래. 치젠베니 길랑도 디르샬 망체지다 카투슈임나 만나스 모르 뚜제 단데 고 웨일링스 게구이발
0: 오데데데 치자야소디
1: 오디 갸게슈임나 라스라 단데라 오디 딕스 망자네 길라 세브 콜로 세브 차마세 콜로 케드라 콜로 라과르도 디차루나 다
0: 감시에치 무소르
1: 지 짜베스르시
0: 오
1: 그 나로 슈크치자지
0: 멘데 다차나 단데 응나소 랑고 단데치 초스든데네 코든데 주도
1: 나리
0: 녜디녜라니 나올이야 다카쇼르가 나주겠라 고아니 베급리야 다지 곧놈쇼 추구로 봐
1: 나리
0: 셰츠 추미는 고아디 녜디그로 봐
1: 나리
0: 마세 탄데 그란주 직 주르데지 함네 슈미나 곧 주르스야디 비게직 담비는 고아디 파카쇼르 원단 차부 도야고 좋아겠라
1: 나리
0: 잠시 되든데 차도 된데게 규긴지기 삼주 제제 말에디 주하 가브르 주기라
1: 올 딕딕지겐라 디르샬 당나서 남규다 몬트르스단 데나 망체스 칠레라인 슈티지 주르기라
0: 오
1: 타코 갑장 코라 갑장 주야디 더디 슈크체다제 기딕이나 짭두리
0: 오 거지
1: 뚜제 조세도 닝제제 장마고체 아니 지 월자부시 디도알
0: 레세레세
1: 더디 퍼스 니면 조드윈 친사스나 그거 되게 원단이 얘도 전에 기트 투 세이브 차용달
0: 오 레샤 레샤 다잖아 그 칠레 랑기 지 피게 그 그것은 내민도 그저 왔다 된 통년기 된데 지 있느니 갤라소문 등 신지 동매 그 지 식스 디나리가 초도스 되나 그 야구 유브랄
1: 라레
0: 레세
1: 그 다지 기
0: 자우다
1: 리 자우 마체지
0: 레세
1: 이게 시 교도이나
0: 다 자원에 뭐 주제 숨고 말봐. 제례네.
1: 뭐 주는 약속이라.
0: 제 뭐 주는.
1: 단단한 좀 망차지 단다 콜로다 근데 직다 디제미나 사바지미나 망차지 증거 어디 쇼리. 먼저 주스네 디 시라 뭐 주스지.
0: 오 제.
1: 다디 숙치자지. 다디 왜 잡을 때면 쇼 콜로 기 잡아야래 어디 잡을지.
0: 다시는 그 비계지 말한주 콜로 비계지 기바서 와야라.
1: 나.
0: 된전에 지 가수래 딱경근데 어디 튕교 파샤제 뇌변이가 유배서지
1: 제기라 뇌뇌 디리샬 다 그 디나로래 다치 딱경 뇌비디 림도기라
0: 레살레스
1: 이 세브차 세그규야 대신 단다 견란도 디리샬 모두 망고시 다디 주 테네 딘제르샤 직다 강가공에 나로를 담는 기자제 단다 안조 뇌데야 Burdogia Shuagila.
0: Oh, Rizil.
1: Moy de Burdogia Lel Havdi Kansi Dirisha or the Tanda
0: Shakzidi.
1: Oh, Shakzidi Shukchi Tachi, Gigzabes or Cheza, Aniji Kang Gondon Aloli Kebeshu, Ani Kurdu, Tachi Gigzidin and she put it give me Naloli, Nalol Puchimbu Yuza. Tati Dirisha put it give us the Gilanzo. Gilia Gila, Kurlong Ode, Jebu Tabun de Tanashi.
0: Tubun lūbī rīkō nāng shīng kī tīng tīng kī sēng gui tāng tīng yō rā shī.
1: Lā rī.
0: Tō nā chūng shā.
1: Tī chē tā ngō yō rāng dēng yāng kī lā ngā tō tāng tā mī tāng tā sūg gui nāng cīng mā nā shī tāng shō rī kī nā. Dūs.
0: Ō rī.
1: Dūs. Chāp gyab chē. Chāp sī nā tā kā kē shū nā ātā pā tā sī rā dūs pā chū nā tā gyab shū shī nā tā. Tī nē yāng ngō yō rāng lī
0: Ani
1: gigdi tando lakwardu ko gigdanan shik nariya yu zang Kozi gondon nalwari kebe shuko kutu di che yungdo al burdo osur shiki yun che
0: Rizhizhi la
1: Tindrizhi shaki la
0: Lese lese Lo, tashina gila tanda kolo yu dak yungu di sun chubu zayi tanda tando shu chubu yu na
1: Tando yu gila
0: Lese lese, alay pasam di gungi suru na
1: Lese
0: Tuzi chi

0: 얘기나 갭디
1: 어 제타 단다 부치 로고 치지 그것도 최최 개베스도 디피지 단지이나
0: 디마레일
1: 레세레세
0: 타디 푸타가스 어 먼저 단다타 디리 푸타가스 디리
1: 나 주변에 지 강호도 등거 속으로 와
0: 진
1: 딘데 교육 지 푼데는 내 교육 푸타 차를 와
0: 지구 지간에
1: 레세
0: 타 푸디는 어 경 가르르스나 디리 기나도 다 뉴트리션 담다 데침나 푸 근데 쇼레 기나도 단다 격구친 최제림나 어,코푸디에
1: 만만한 순거로 마음 쉬우치는 용구 말봐 제일 푸치 라고 수야가 세신이 슈나다치 고 차기 개발인기래라 라리 차기 교리 근데 나 대순 소야 갈라기 단단 그런 소 제 김주기 결과기 집중이나 양 집중 체이나 로와게라 라리 디지 주네 슈비나 등기 콜 푸는 슈그 정시디 니차 나르바라 라리 개고 콜니기
0: 俺嘞是，可是比给卡数嘞，但是，可是，俺给提供嘞。跟他那点送送，给他给他那个人做，这亲戚给过给集中营那种，养集中企业那种，玩起来。那里，第一集中的水平呢，等于考虑平均数个成绩的，你差二十万了。那里，结果考虑你几，你数个成绩的，你差多少吧？那里，他第一个呢，今年的开学，俺嘞是考虑西，俺个是职工，俺嘞是。那第二个的初步呢，给他做，下面呢就考虑七六岁，下面呢拿六岁，下面呢就么这几调研究，看不熟呀。那里，咱们想要过别去七星七星，可是说呢，可那当地。
1: Tapi kita pergi cik tengah show, saya tunggu mari dia. Cukup ke inci situ coba, orang tu cik pergi ke di sana pun dia show bina. Tanda langgau ki kalau si, kalau neta show bala.
0: No.
1: Di cik tengah sini tu, kau jumpa saya.
0: Lari.
1: Sama-sama yang kau pergi cik cik sing cik sing, kalau susu na, kau neta di.

0: ラジ。テンポラアミブチ。ラジ。ディディルシャキランドタンダチタ。トロウランガタランガナムティクスキンダルショリキラ。トクサダンデチミナ。アニクタンダチクドジョラキラ。コロスニガンゴロタンダチクドレ。ジェジェジェ。アニチクドディティクパーズ曲チェ。アニディルシャキランドタンダコロサヤダンデキティチト。レセン。ニンサウチ。ディネオキランドソト。
1: 所以说人家大别家乡人家他人不是先吃几次吃几次按照人家这个家乡面那里人家不是吃几次然后可能马上要开始教育了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
0: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아로이 디디 잠바다 나츠 주고리 도스타디 야타다 냠뇽 유브딘데르 겐지 슈디 잠바 세게 디스도다 제나 딱다리 샤숭고도와 디디 지디마도 다다 고 랑고 콜라사바 제서디 잠바 고 제레 미네 피게직 당데 갤라 송야기 코르시 땡기기 당데디 세시디 직 제난 고도와
1: 나딜
0: 세마도 양 남샤 고에 근데 디제게 직 도나 메데베 소르슈도
1: 나딜 다디 디르샤 갤랑 안나 수수직 도나 제야지르샤 갤라
0: 제제
1: 주시
0: 제제 제라

0: Tujung Antu, Langor Donwani, Dona Shila Zero, Langor Dagyongi, Shija Yabumayena, Kirang Kalua, Tendin Shila Zero Nam.
1: Tujung Antu, Langor La, Jija Yabutumaya, Langor Ki, Junjarini, Rengi Ki, Simutumna, Kirang Tetang Dembe, Kalua Shi Kalayin,
0: Langor Dagyongi Zena Pita.
1: Dine Wangta Dembe, Dinshu Gunjunju, Kirang Ki, Junjia Rengi Ki, Langor La, Dagyong Chetangne, Langor Ki, Lula La, Junjurwa, Jutap Kintula.
0: 디니에 키랑키 랑골기 농탄 로알라 춘중 치단에 콜로 십시 치단서 랑골 동급기 균시태 켄도 강릭 영토
1: 타다 키랑키 센신비에 리젠디니
0: 딤주 테테 레젠게 낭세 레젠 랑골 닥종 시티니
1: 렌게 레젠 난슈규로 그스슈
2: 라체 우토기 급수 당당 시중키 쇼미쇼 결휴 체리타 튜비권에 늘고기 세체구
0: 차자르 농접기 지수 제이베 김시 깨르토 민람토 찬이 인라 리롱 알신 제이버타 미유용 알신 대외 켜발니
1: 초 지르 강의 유튜 초시 참견이 로교류 안주 미치 샘 지키 강의래 넘버 기와 체크
3: 차튜소 냄싱원 따라 두고 망잠 제바타 차자 법급소 초로나타 장부잠 양사로 소소 되미롱
0: 지주기 늘친 인간 학비급수 강교 서법토살 니유토 출근

0: 다들 사주로 군대 당위 버튼지 내튼 타주 두바탄 자제 당위 제비 변사르기 변인기 리슈 경위 섬시 템부존에 윤리 타주 지구 삼자 타주 심어도 내튼 망다시 타주 세바탄 로주지 수류 내튼 타 망조지 섬제시베 내튼 하 人别 타주 제비 망시 电动탄 푸르미베 자사 망다시 주바탄 최초의 전로탄 변념 전로지 버튼 내튼 주리 제바 Lege Buzi Tang, Lege Pianja Yadu Tang Yu. Jongju Songzhi Tang, Xi Zhuro Jigtun Chide, Tuanjian Xira Xipshu Zhubara, Chumzhi Sambutub Yu. Yaxi Tang Yu Lechebi, Lopchong Lopsuti, Jiyoyong Di, Dewey Lechun Chu, Nyamzhi Dingsab Zubba Chide, Yegab Di, Jiyong Dingsab Dawa Dibu Zubba Tang, Tuanjian Dining Ki, Chipsi Tang, Jizuo Namba Dindu Tang Yu. Tsang Guba Sum Tang, Pian Daba Chiki, Ji Langcha Dunjong Chine, Bianjuro Dunjha Parzai Di, Yeyong Di, Dunjha Du Lep Yu. 중앙이 지금 거리 송접 더시를 제외 내튼 주리 제외 내튼 야부 좁지 균정 세네 용공 사적 공원자 제도 유교로 군대타 제급지 지금 된자 송제 된도 당유 타된 타다라 타 멍주기 자주 라다라 띵서 제네 자제 때링기 매제 타점 조준 제유 배드윈 내지 니버 드윈에 내튼 주비 가서 응아르베 세드윈 투비 양타 내지 타 니더 동주로 슈잼네 원대 배드윈 망다시 원드윈 제유바 타 유남지엔티 년대 롭스당에 로섬지지탄 레디오접수체외 나바상부시 뛰어유 직수회당 람롱조교로 군대당에 포베람스 유인도의 퇴고창도당와타 최애도 결주시바타 푸글람스조교 송제체내 내튼주리사주 포베엔지엔타 더구토덤사주 유남지엔 겐지장조부사주 천대제제 용어체내 당연레지베 람롱라 지구르타 람롱라다라 람로라 송접제 지비 장도 응아르웨 체르친 유 제송부시 완전정키 양타베 시드네제 다와 덴조타 라다라 시베네 윤진케 랭게시 임베 정용제 좀가 참카키 장도가 삼조르니 직접 소지 시진핑기 가고 계신타 당중앙기 지주 그리토 제교로 용어 지부타 겐셈체로 당네 롭정롭스 규남젠타 포변젠의 군대동구부타 퇴섬용도 타종지 당기 사드의 리슝 롭스탄 당시 롭스로 슈뇌 잡네 당연히 제비 티브쿠넨타 장기 전주 세계로 체류인 시구 정오 장대 타종지 장오의 사지 타침바 시비 닝도 답에 동타 세년 내제 다외 해바 내튼 윤뒤 시비를 줄이 제카라 나스 파르스도 미마마조지 대도 셈나 잔네 최최진로 다들 줄이 제토 미지카가 마조지 톰낭탕 기낭 대자 나와지 퇴도 동구 살아 냠주 사주 타종지 퇴녀의 고수지 남루타 남순주부타 퇴고 창도 동와 냠보 타르신비 세뇌 타종 전에 당연히 제바라 셈나 시스유부타 계절은 잼순유바 죄바라 춘진유바 제 지구 人家 동의다 당주이 첩진기를 년지 사주 타종지 千百里个 냠수 새로 동와타 롭종 롭수의 초동 내튼 덤진 제카라 다시르 지수 새로 당내 랭겐카 퇴도도 최저로 군대 동구 Rimgan Guzhi Li Gong Tang, Guzhi Li Jibi, Kwangba Wok Duen Cha Ju Tajong Chiba Tang, Mimang La Diji Zun Ju Ti, Sidiun Li Ji Chishu Li Zi Ju Tajong Chito, Chizui Zheng Lu Tang, Bionyam Zheng Lu La Ngo Gui Tajidu Chiba Tang, Li Jibi, Nginzhi Kurpi Ba Tang, Tiba Kunlian Pui Ba, Li Duen Zhubki Ba Jiji Guani, La Lian Tang, Mimang, Lu Ju Jiji, Shibji Tubi, Ngui Yu Chumzhi Huda Doi Gubi, Nesu Nao Shi. Wang Jun Zheng Xi, Jizhong Zong Tu Rizhui Nizhi Tuan Ji, Yaxi Tang Yu Li Jibi, 가진조르마타 자주 변에 년가를 맞은 바란 뒤주 체유 등급 년세 로주블에 대한 고림 대변과 배신이부터 뇌세 대배 구입 바로 주비 감동 주름 지나 샤동 투비 로주면의 타 로주 문유소 추제다 직제 체제제 대배 구입은 조르 심내 로주블에 대한 배신유 야제 당연 내제비 제롱 선별주 냠세 틱투부터 주주라 순다르 제티 변조당 지조 공비용주타 년세 로접서주 니가라 등진체네 레뇽카 야부접데 변조당 지조 공비동위 증남상부 예내용와타 지조지용 윤두시둔 대내용와체데 담보되니지토네 양타비 시둔내지다와 라다라체네 자차바타 강의 니가 계지체기 랭겐초 롭종롭서의 점제라 십제지구시 송바시
1: 이글 레고네네 츠비세 진드고베 치니닌케 고모 기총케 르느치 선교용자 총도 팅숨바 치즈총기 기총정 기총총대도 속리 南京总等位及书记选拔，南京总及主席、基层总局级别人出席，日瑞南京特段入局广东部广东部干部参加。南京总等位他师兄去，直接说习近平给各位去敬他。中央特级局级总队共同来到团聚他。党中央他给习近平去特级规定协商。中央他结合给职业部委去，女的组织我，巧克力都是集体钱呢。明天催叫他，能不念说？ 金州来个两个国孙杰克雷顿卡业务主办，他的德顿汤嘴克雷顿可能明白过呢，毕竟有几松不离。他听起德顿入局之后，巧克力都说集团内特别驱动起制度前面的催局前头，女婿如果给他们年纪初相当多钱吧，如今甚至去金州一雷顿业务主办，小团队请问过这些月。
2: 甘子丹克，我这盘松脱，迷茫狂脱过他，厕所早在进去云墙签约。熊南小东没脱光，出头趟，甘脱，卡脱见你们都配解约。出头铁东冲出趟，给住所借贴，男子侧皮血破骨头绝不趟，甘脱贴，日南家脚脚贴，男子侧皮血破骨头绝不。卡脱贴，贴不那么着当呢，男子侧皮血破骨头，免得趟，我说我这签约。 他的牌，老表明了，年冬送给他，老表难过是给他，催局的车卡接动他，明明那么着不听，给他，卡到那的车我说转我车西送他娃娃，提醒男子侧皮血破骨脱，老张的车西他，老当车接接，老说中餐季节规则些吧，他懂，趁动这次九年之内，催局来团建立签约。 男子团村男子侧皮血破骨脱，每天送给送所住去，却忙不耐练习切不他，喘息切别家眷命我主体，加他我不能够差几声血。南部小东头村春节这节就男子侧皮血破骨脱完呢，参加练团比心血。今都过完七年年去，就算中年牌，男子却明年十几给他们说他，将我一个十几岁的年吧，他懂，这都前面面，俺别十几岁就有几送不贴。 三九用着村里头，只有监控路段去见面入局练团去做内堂，给他们都笑话他，这都前面面呢，能没什么说他，今朝练团说给他，三个半段被吃完连军不离，江等位去军委，让杨江去军内做选拔，基层总局改变年初去日内去德顿入局广东部军内广东部选拔人为也，他的男子侧皮血破骨脱，当说贴不切，面试什么他，图三没做出新月。 当我说怕帮他等着约，若表明呢，来过卡些一点，提款催缴前面忙些拖，起来要钱借贴，拉人催缴钱呢，给人都说点开车间催缴签约，朝鲜新年，听俺同事康进他，银行、南国就是说，昨天开工是催缴签新月结送不的，叫我们先若表积极如何也积极如本，王海涛也。 催缴签约贴，干脆签完呢，各州超市里购它，但我是催缴签不呢，当地都催缴签新月件，做那套，各国人我他，新入去，当年封锁贴满外国，全国游客在说连续签不它，超容，对面亏它，充足亏它，三十八点怎么样？米六百，催缴签新月，十四天，准备起来开不它，年头，但是签金托催缴签不它，催你托别我也不透过卡些签约。
1: 南部小东头前，民生入局如何去？各国银行它南国就是催缴签约监护区域。每家趟国主广告来周边，车主如何做呢？卡送的一点，男子侧皮血破骨头脚贴，常用呢催缴来团定时执行逾期送不贴。现在从未结束期，基层总局改变年初去，日内在德顿入局广东部广东部选拔。王方红去，男子团结推到托，这都前面明年能面这话签约不他。 卡巴听，俺别给出个不准就话他，给南去这都前面明年能面，你给我做个送去。他的起来，来团把端出规则前的，这都前不他，给俺们都学会明年能面，先不当为来团主不由他。明天，这东家他准备端了，先不当话他，来去把这东你给你说规则前的，是不是来团给恁去个不的？将春天的他温馨刚当做书记，天香东去。
0: 男子亏欠忙做那个规则亏点，面团不行，得做钱呢。人民银行他过些些说，面对不说起来团主管，他都能没看见了，对他那么管他，怎么做单位来团主管个有几趟？况且江阳去审判律师贴这卡巴上，今年送俺出，开不着钱有的。那个来我奶奶这辈子，刚到去，从来没干过开钱是银币，结账干过的你，他怎么亏他？三对床上亏的，是不是用人吃事儿难有？ 人家做对头，日记看完出，他点击集中的日瑞内在团队逐渐谈，年岁如久不断团结设备，干内了也是当我转让一部分。人家将人群天空天气直接不了嘴巴，政府起义，集中干活了，龙洞拉人，中年他怎么有从这部一部分？十八堂，人住，他怎么直接参加起参加破的地区内，甘肃区的转让开迁系统就是有这种不是。
3: 快天呢，还没来也是就去初中快的耐心，十八秒钟小学堂，拖长期能些五十多不有了，所以我们样式节约。后来是被出在跑路当队内，三个人的预备，跳龙秀在教室里面谈，他怎么的四些秒钟起位，四些女子外国去看怎么有？对呀，今年十八号他人外的跳龙十了哇，人外有十二天，长外有十八一不错，连接的外面简直全部预备，女子团拉我谈。
0: 多军部署所进步一步谈，你呢？三十五周围，你是天空科技企业公司预备，你们这个送来团别靠谱一把。所以呢，三百多趟，初中开头，你们就得不免了。人均女子，全国年月我的推动都当得没不少，德国才能谈，德不顿吃得不松劲了，参加破个又不是，也不是。看着现在见面人才，如今的来团必须切入当局谈，晓得女子啥叫做外国企业吧？ 德不顿去，你不晓得东西借了没呢？起来开别，全国下级等于不是。政府起义，今年外面经营历史的顶级机构不嘛事，外面经营的你个大些，吃得不顿的，女婿有贵，用着男员工存钱去不谈，写不写的大动，联系局里德不顿给人家，写几多对白，男工给自己，没拿几多贵。你呢？讲座了谈，没那么多单呢，大些去不谈，三五年历史的起不做的，吃得不借的。
1: 那么是实际经济都是没拿起对过，所以呢，相对于德不顿内部吃了东西，全部忙不要完了，你们就不能随对不谈，啥工准备，你在你们管大东谈，确定你们就能随对过一些，是不是？之前年年集中各国角色，给咱们年纪初级入标人不晓得东头不谈对，入标没能谈，我说，这次说，你在单位开头叫我们些，参加起来对别个所有。 这次苏年三个月内是单位开拓建筑柏林七百九一平，下面的提款提成就受限。内次单位开堂，怕他进来进餐啊，有时呢，三个月堂接吧，刚堂嘛，断绝七不堂，没是给咱们年纪初下东头呢，冷就去冷是加几堂，点叫来团，俺是别个一平。平常看咱马岗参与公司来团吧，大娃这些个，天天俺去临近早午呢，冷是加几东就堂，点叫七月体验。
2: 光木区个级别个，冷是区级主管了。你们区个马尾推说，冷是点头动物汤。托了当的马多，光木冷不区级周围两个都级送不贴。这次苏宁去人工出租中年堂，切个场所，三个不堂级别单位开头叫我堂，两把托绕表出去去这单位开头决心一批。这次年年去参谋，七八百斤去，山东这边冷不冷呀？去弄一不堂，绕表明年这次苏宁去俺这出租出不怎么呢？
1: 栏目加一堂电子动物来团比喻，这些年年别为那么些问题行呢？这些送他些年，给创各国差不中旁呢，给创长辈出个电视娱乐，入表来团了，刚爱拆水一批。单位开拓，巧克力年岁入表都不少去，连续七星一堂，天堂七级，巧阳去年个得些千里来团呀，别个错过。中国安能得些千里入客去，各托得些七星一批。中国安能超过他些电视得些初中去组长。 陈汉小爷，俺村来的他，规位AI都是马拉姐呢，人家开拓全国用的都是七零七月，给咱们年纪出他，单位亏空说，俺村两个七月忙不接些途中外，给咱们年纪出他，区别亏空说，各片年月色彩年做不他，除了说冷不急，吃过钱有些送不贴，年岁入表来团边呢，他把人过清醒，给创干部那事儿，这说不说人不？
2: 那么说，邓泽特别，若表刚才还想听不有？邓泽南刚不听着么事？日的呢，多从外人个养学，小腿囡子团西边可有听着吹，若表不吹，养内家头立起钱呢，钱里几间没有七星月，能不晓得邓泽家电不没有他，隔来忙不及这些呢，准备多上听个月。他在昆明店边，年岁偏点起大呢，每场来店边邓泽他吃着，提醒人个吹，刚才别准钱不来请我些银线。
0: 年岁若表，如每特当各种其他亲密人。男子人是没讲，没有了自卫心。中华民族警察前面呢，确实了感恩车队，就是参加的弱人级别，民生级别那么大，集中充电的却还是难关心一不少。 Sargobe jirang chongde to, hori chongde tsui, rangui nga nguye so shibshui satsi si zu ne, mishika ka chongba kimze wara roram che de, jiksem jikla zhe ne, gangay kiesa chibi, misem guwe nangzui tera jindra che yu. Shemla, di guar ki sanjur

0: 부계산 다른 거 산다 천좀 그 긴다 대 샤즈인다 천좀이야 따경 야고 치마도
1: 레스발라 발라 심제 나무고 다 부식기로이나 범식기로이나
0: 기라니리야 북보모 가르치면 이네 나도 김장디 앞서라리 단단은 지존님보다 정말이 지존님보다 진입이나 나도 채버쳐야 북기입다가 북하다다 보모 마다인스제제 밤에 미군 되제 파츠 부규제 채버지 귤래요 말이 이네 다신 정말이 지조 사브리 어제자 당에 선주 예배 두드려 내셔 다시 알롱진나네 싱주 요상지 거레스제제 양스시에도와 보 니에르디우드 직투슈다
1: 레스발라 제주교 대유
0: 야주 나지 년거유
2: 人家跟中级别中仓中车座天松毕业人家有三千年车站他自干七八年人家第一基础人家给停车间组织车就他车的人家第一基础人家给停车间组织车就他就不给人家了那么大马季那次跟这次东西是多那次多少单要马家要今天要那次单要马家去死现在拍起技术结果了
0: 보랑게 북을 찾댄다 깜발리 대지제비게 파 천좀살 개규다 디네 천좀랴 야구제 떼셔 아
1: 레츠 발라
0: 니야 종배 아무 쓰질라 개요 슈로스 개당가 친구 어리 먹을 수야다 좀 어쩌야 되게 니야 제시하고 다 보랑 여 교시
1: 레츠 발라

0: 这是的。
1: 달행이야 송간디 망을 뜯듯이 준비다 정이 추구 차고 채우르다.
0: 레스 봐라, 도전나 봐라.
2: 바다지라, 티닝 푸친주도 지 송간 주디 채우리. 바라 기란 광로 지시 송장 민지 수는 그 민대.
3: 흥, 나도 보고 가로 주스 채브리. 광다 가르치야 송다 니대고 아. 볼런스다 레나 검 친아야. 다 그러라고?
2: 바라, 알레 또 슈다. 발라 로 마디다 딕 슈다
0: 볼라 볼라 볼라
2: 나 곤다 칼라 스사 기리오 퓨송가 고치바 딤디 춘베 치도 녜도제 야즈 스유 녜리아 사시 독스 디메 추다 발라 리스 발라 녜르 추다
0: 볼라 리스 디네스 추난다 암라게 쯔브스 쯔나샤 베브시 부스투
3: 자라용아
0: 볼라 네 하고기 볼라 기랑게 네 야베 응으빈디게라 도전는 그여지 볼라 도전하고 마시 네 후다 바다 제조 딩상 아랑츠의 종공기 상당 종수신다리에 안능신제 응으빈야제 총격 도주뉴 조다조지니의 도스기
3: 봉에 라능신 김제몽구든제 세싱매 이네 볼로야 창 김제고야다 볼로 창마야 제고제고 유드니 신규 라즈 미지리아 볼로 망부든 제야니 주뉴 요마르다 디랑 바베 하고 그리
4: 발라 야다 샬라 잡초나다 녀소스 부캬메 풀리니 유자 한주 신규 충충 디나 미지 게긴 미레 지구노 여드유 다르 콜 고급지대쇼 계시 총무 좀 이나 급디비네 은이 법니 냠도 깔에 겹쳐오시 다든 아야 로케브 케 말이 발라키란 대골 두레시라 만난다
3: 아 나 겐고레 스기베 나슴제메 비온시르베 김잔디 단드부도 녜짱비 롱부디나로 차샤네 갸탐베 덴고 말레네 똥탐베 덴슐 말레즈지 그래서 김장한테 진행을 나와야 보는게 굽는교지 차비나 근데 제가 롱배 미에 가르치게 그래 나슴대 매부 고바용으래 아
4: 팔라 니 하고 왔음 피우리고 짐다 짐
3: 맞을래나 꼼치나지 다네 소소 다그래 뱉다 이게 저기 짱짱마도 링당체가 잘하는 지혜민도 다 지나니가 시
5: 教经志从欧斯读个 从家切的住个趴下将来那个牛吃的话听着很这切不着三季让你呢爹叫我干的要的可离可离切也吃我可离可离哎阿妹朋友姑娘四岁你们没故事切不着居然对的听上来个姑爷可把要着俺从重村南给拉不着着门用被破学门兄弟子唱吗起了阿宝亲姐永不杀他他杀姐罗永姑们都给
6: 俺从家做院长起落了是大瓜桌头人。交警局让三个钥匙端的，叫让俺做他这个嘛事。人呢也个钥匙，但你呢
0: 原点云呢？原点预备就拿去端过去不？还真的，人家俺谢谢登个预备。你上么地点当街，从看的左边的。你都是点呢？从看的叫人，就不要那么提皮大门多啊？地嘞？地嘞，卡里。地嘞，几个啥子预备几里呀？俺俺是你们多，去了阿不有个去呢？干么着？卡里什么的？人家俺呀，从看的右下街，去了阿不着是预备。
2: 哦，叫俺俩你亲戚看的，你们多是不是？现在你叫人别上面把血拼，叫人给钱呢。唉，
0: 总干的你，不拉给我滚那把麻子吧，我不用压钱做不赢。但他的，不能嘛就光那几路阿不就干钱不赢呢？用俺用哪？
2: 天山，两个还得用不压个用个用呢？两个的七个人，叫人听这是得不赢呢？不能可丢车都不着。
0: 第三季上个，你是哪个阶级大个人些？常不写名呢？你顶着生贵，人家波拉达、帕姆尼利亚、熊猫女把待遇。
2: 啊，叫人我那顶着生不多哎。
0: 我那应当，七六的两个钱阿主要三亩地，俺是内有。顶上俺让做新不是年底，新来堂招来几伙里阿高考节目的吧？七六个几天还考不起过多。顶上七六做准个两只的忙不是？
2: 他爸都创建那里啊，
0: 啥干的，专干说连续可把切切实。俺做新北，宿舍上老呀，进出单过多。内陆的大事，但内陆的叫人去我干么多，没心呢，吃药是呗。嘿嘿，去了，从那边叫那收药的，俺去过么的。俺让做创作，叫这次的，半对创作呢，也差不多三大，老板，这是团长工作一大。俺做他下给起穷。
2: 俺做去了，明日子日子，他的多少钱？两个菜还请不来。俺做弄不几杯米的个，如如姐，连米如果是几组钱，这两个团不赢呢。俺的怕着做了用过这了，两个自己连杯都不收的，这是要嘛的吧？
0: 当然叫，看俺是我那卷不穷，
2: 但第一样叫人家去点不他去。
0: 嘿嘿，看是周的，俺有嘛小来呀？叫金枝多钱？你让可把有下去住着，让俺你们都免了，是不是到东行那儿去用啊？
2: 哈，给人家给钱么？看他叫金枝上去了，昨年也不打，伢呢从他身边第二年也不打，我可是欠人他去下。
0: 大弟，俺要俺是那七十七个。来，是不啦？谁去的？
3: 我到时候就让俺用了，那些让俺从他的呀，用不了就丢给俺。
0: 我再不啦。
3: 可是，我在，你的这是多么重啊！我见过了三十几个去，等等我自己边吃了没得？
0: 不啦，那你不啦？去让唱过雪饼呢？从家里用不是米多，到我这里吃上一年，光是皮筋阿皮子来米多。俺在长春那个七楼的阿宝中年的做嘞，到我这里拉些光年多还是多些。
3: 哼，那你打算让俺年看了吗？年不？ 媳妇去救谁个多？那对了呗。你俺是那让的，让爸爸你家老了，写病吧。小孩不够干的就是，大光的我就吃用多哎。

0: 다 김자한테 보는 돈만 든데 컨테스트 해 오래다.
1: 보라, 굴로만 하다. 나래 덥시 제초.
2: 봐라, 봐라. 더 굴로만 하다. 진주도 아주 소소 사무실 단주션.
0: 코야 든도 사무단야 가려래. 미겐베 칼라니. 자신베 졸드스 제브리. 보는 레나 곰 칭아 제바지. 다그라베 미스도 지다.
1: 보라, 다기랑 도제만 하다. 나 탄도 로춘 주지. 니 가래 겹지 보는 되게 제토 붙이기니.
0: 보르란 제바다. 고부 우즈 켜리나.
2: 봐라. 다 소만하다. 부에 심부 기부 요마리.
1: 보라. 레가 가리 인네 고조드 리쪽 갸지 갸 용부스. 수인네 켈린 투마지. 잠니 토가 착제민의 망부치. 바제 창미다. 강에 망부 규제. 랍진 차샤 주부샤다지. 나조 강에 중세 체바. 할래 요마지.
0: 가래. 다데 죽드 무슨 주네. 돈도 삐딤난 깨지 갸갸 셔야되지. 안저 대문할 초기에 요말다. 안저 주저 응원할 초기거래. 부징주도지 다 하고승에.
1: 네 하고스 보라.
0: 다 오늘 안게 너도 너면도 아.
1: 네 너면.
0: 가르게. 돈도 너면 쓰기베.
1: 보라. 다르게 판구디 네 매진한 그 롭젠 당구디. 이내 민예 로도 냠미라. 네 포삼리 유구이팀에.
0: 쇼스게다. 단다 라고 해 나가 레그디 쿤추그민 두겐 돈도 푹삼이 나지 게마 말로
2: 다 디스 디스 푸장기 총가디 도시안에 큰 용스 말이 보라리에 토가민도 단도 안저 보라기 셰엘 마냠제 다디 근데 치고메디 선이랑 바라 조스네 로피그디 도디 안저 깨지 야고 시도 야 보라리가
1: 교시 교교 레스 암라

0: 다 부총가 디고려야 네 심제 로지 딱다 제비 다디 타주지 마제비나 나주 창마야 심내 레스르샤 제자 드리 인지 나주 능미디게 주두지 저거제바
1: 제제발라
0: 야 녀리야 진주 도저랑게 총가가 내지 직시다
2: 레스볼라 다 총가 주제 다부도 로지 하스주기 이내 캡상 춘주레민도 로사링이야 총 야부 오스도 이내 로칸리아 고시게드 다와지리아 캡상 곰 십길 하슬레 생금도 도스제 지게드 곰팅에 보내드 제터드 점바 나 로숨줄 하슬리기
0: 다시네 하고도게 나면 담배야 총 맞아 지게 제브리 당군의 지도도 테러전에 야가 아랑게
1: 봐라 딩알레 겐유 당도에 하루 찾아샤
2: 봐라 다딩아야 냠묘매잔 채샤 냠원의 채는 당군의 아란주 롱구디나리아 미카주 유부다 미즈 잘라 뉴욕 뉴부스네자 남규현 과제 가주 요구 유부티조 삼루 균다민도
1: 채잔제 아란주 롱바야 신뢰 튼잔 유유브리 조뢰 튼잔 유유브리 따뜻바 뇨국주니 자당 수변다 이즈니레미슈 요마리 Tendu nyobini, birashidam rinyin rishindu.
2: Rishabala. Tanga michi beto tsongkala tabi yinele, yombamni chilo la abo zhonyi shichi jizile singamindu.
3: Ta polyun domna dike kandres treore.
0: Che zanje. Ta lenyo din gochuni cao rang rangin da. Ta jima kandres chiga a. Ranga chik shio da. Tabshi shindara chiyube. Ta nye kiran zoya takwa rish 강르지기 때나 제주 대주가 민두가
2: 보라 봐라 아무라 드리키나조 수치레 쇼야메 디가 창마 나르랑게 총모소 머신가라 미유 야구 윤네 라랭외르 토나치야 다모소 다딩원에 쉔베 뇨총 손데 차스 이네키나조 봉아야 이치나조 녜 팜크체보다가 람산 치슈 균 지금에
0: 아 따야 카데브드 시에쇼 아 当然有你起码跟这个机子有啊
2: 不啦, 你也许吧, 你也前呢, 见怎么着吧,投个烈士马下。谈到罗萨当差子时,杀出猎不得个,我重罪凶怒卡起的你们都起落了阿宝主义。听这前边呢,今年永不起用个这了,等到起落了猎个娘娘姐突不起生气。不然谈得不到拉不得过的这么些点子,起了呀,阿宝修炼是他全部都给。
4: 아무라 기란 두째 만나다. 녀 징녀의 마춘, 레게의 마춘 비는 아는가 가린이 서울에. 기나중아 이지신한다. 녀 셔루싱은 롱구신비의 라기탕, 수생, 독주, 타는 우주제 유유비.
0: 다야 유드 아. 급도게 메그마스베 체인가 따뚜지지기. 보르셔셔 마용.
1: 봐라. 얼리 덥시신다 민도. 부치라 아보동규리. 나를 불륜해 봐 그래 하고 우리 칠진은 냠면지 니루리
0: 어미 다제는 총각제자 잡디 도스제제 잡임리
1: 발라 디케는 말이 총각과 야고 키 말이 전종기 신뢰 쇼리야 적지자 전에 지루 아니 도스제는 쿵교리
5: 신의 남초 탄의 창면 세미티니 롱첸 듀카라 징조의 도지타 콩기 보라 시비티 듀치시 Chepshun zomkin pusan zemdu, zomji sunam doji, chepchi sunam doji, zheju qiangba wuzir, zhagi jisu, sunam doji, qiangba wuzir, pusan zemdu, targe yanpi. Jigib dhishib liu changjiang, dhishib gyesan yundin. Chepkin mina, jingzhu doji chepkin losan namgi, bo doji chepkin targe yanpi. Ma chun zom chepkin zhomu cishin, pa gyan san chepkin pusan zhemdu, semgi chepkin wang zhu, zhang jingli chepkin sunam doji, zongbu chepkin nimu cishin, zheshi cishin chepkin basan cishin, semzhu chepkin dawa.
6: Ting di li chen xu ca.
7: Ra che wu tu ki gupsu, dang tang si chung ki xiu min shok gyor xu. 체리타 튜비 꺼내 늘고 기세 제구
5: 起行出松起基础错位独贵的吹呢俺去人一那家是几点了辛苦七八俺的空心讲人起人了是一用我西他没龙头香味数年提没银本人起人一给七南贵了年纪是空穷用俺
8: 俺去总当端当将你卸讲听我没多能讲没用谈的客人给吐了我一趟过来吃饭那我读呢连接苦思密的兄弟让给人了给别吃了不得了中心算他
5: 怎么能吹电子组去别为心中念书习去呢怎么能去每日用去唱播出强用每个一个人每次了心看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天里长波塔恩给咱们洗开了银的健康没吃托你没吐直落脚心别没忙不捏当银
8: 俺催生不然什么月别苦不烫冬夜超过铁的日系水彩昂秋露米当呢强烈云际性烫住过这三岁我讲更忙不洗了多了三腿没本的多了他水彩给米当我开了银的苦腿没本多吃忙不洗让给人了给呗连不银
5: 听日记心看日本罗宾佛罗地心看地堂了千年得的西夏语的心看地堂间去土南一样来了尊心你可以闽南自卫宫去日全大体你立把竹土呢几点天刚刚去乔瓦西先土灭及宋月
8: 我讲那个女书记错为出租的汤间直径在为生命补助堂帕玛并且刚你落个的那么堂人气怕大人都去呢家住给金宝德比人意期待的强三胖日本罗宾阿迪里抵达了宋雨天人意给格度电梯起步其以苦六所给跟铁大门银宝的人意银没有借钱让了仓别从来起的抗贵顶部月计送热铁没以没车的街当几个人的面吧看了银俺去人意先给通囊了这边无数起居的下年让其人意的年纪他强别年纪是他对我们身边多数写本呢早晚呢久久没不听着看念音的要让他热切给弄呢让其人意久久提音了这点提的身旁也旁不配备旁不现实纪念讲面
5: 天哪各不知一切他各不知丢囊各不知虽囊所提大藏们总体帮助虽他让起让了宁吉他下次雨呢俺去洗脸俺去宁土独别生命普处他他们并起赶紧落关所下次他前起共土让起让了恩具人怎么让他可以普处错难为恩具提行土让起让了一年更有马日可怜引大洗松若
8: 多呢对提灵念松错我起得了提醒起呀让心让了弯尾心了火车轨的让其让了宁吉他让其人意强给用棍组织
5: 心看吹电了头南南的心看吹电给造切别地谈起人意堂地谈起基础尊贵
9: 下面了龙天旅客金州多吉他空给波拉西别没这提示了呢龙天旅客的帕杰拿金州多吉创给拿阿布亲戚永不要过穷马赛祖准天给谢家阳忙不洗矿土去土去我他切不起人你给普萨姆温州用我切别落过杨波去土把穷为藏提牌打不赢提及了你最肯这穷于民提林母体呢身心有不休
4: 三季
10: 哦
4: 上帝的他想俺俺在总重叠的皮给钱不肯这钱不多
10: 日下叫俺对的抽不肯这么多
4: 姐子摸着忙是多迷茫是这下总算是当你从家仓门的驴儿全部多
10: 日下但撇记从这边就死下的我顶着赢的人
4: 日是姐子从这出去腿部顶着切的俺俺在苦叫是家贵的贵
10: 嗯嗯
4: 他的人民兵学下的总不要那个肯定是送周云的
10: 姐子姐 我们这些就是要不红给天不赢了我天天拿那比一个人啊叫人一个老婆亲不有呢我来个定了这些老婆是来没多啊
4: 让谁去了总不要没说话钱呢让团长用过吗是是叫着爹这边马上我爹的小爹亚秀那总不要给你团长喊人吧总不要
11: 我给你有个想有没有冲出那一年明的金州多就是个月我让明的生计啥他的总表那里啊根本就是学院呀不给对的做团长喊人吧嗯你这是总表了他的团长做的我不要我生去我不要你也呢他让我忘了请的这说总表了他的我刚给我不用卡账忙着学习
4: 前呢我们卡最严严严吧光吃十几趟不严严严先不然老高穷啊谈得不多俺最早个行不及个我们光吃十几年穷有要嘛是马上呢我们忙不定这样子马上给个街头边顶走了去预备啊总不要拿了学院了他想俺俺最早那里一年着社会现代里一年着卡斯卡了做主要忙过十二日下 敲了阿宝着你来忙过学不许多一年你都是得对连面的做几个个头当面子店家个年罪的拉着腿到了马拉维年罪年罪浪子也行吧他那可把两个月没过马嘴不接点年忙过十二日下前三年俺做有个像个新兵连面的个职走前前新兵阿来如果是做过上去
11: 哦顶这一不是
4: 宣布让三路的我们还想要不多一年新编阿里如何做吧让人来这月吧要免了阿里出这月吧那免了但现在阿里如何肯定去做啊啊讲不到交际会阿里如何做头嘛的到底天了也宣布让给三路要当月呗那三路当兵总不用了其实我们公务七十九的全部人呢年年了
11: 看不见呀的三不见呀熊那么说要了说呗吹过的要不见可谢谢你爹呢老子没你你什么是电车去列车天里唐不能不在建林的电车建林里面拉着建林前的坐了下呀的确实电车去嗯想不让个什么最大确实得要些拉多听个中央的监狱的权利呀心中个来团的呀同还将起不那个钥匙 马赛让永雄等为他师兄那一年团来唐北秋在托东的团来你们做内都他们先去呀他能信团来是不空被打压界切切行中忙走为马永博怕内东局铁了归家难他难行不是学不让个切切的大人不空被师兄的我那几个殿下大人呢总师兄呢让来也干不了他不切过于呢东西给他们写呗只要有马谁
4: 习近超为切西过了的别那新北阿里如何的肯定去做啊娘们弟弟来给托他们个这些脑团个冷路他能信边疆永邦温巴索习近超为也去过时电说让新北几个主部都为啊总别那里修脚你新北阿里如何做脚过了三路忙不当不行阿里如何的做过被脚筋的命运呢来给托他们冷路的
11: 노르든 놈로
4: 댄자 토담 놈로 제 창무 서셔규
11: 아, 네.

0: 장대의 시그디 나팜기 기드 로초족이 근김 남바신다 중지자마
1: 아치 저라는 가르시유요 니앙아스로 어딘데
0: 직전은 니앙아인주 간다성기 라슴제 마지시 기과라 니앙삼류나 나스네 체시유 다르 둔주라 레드디 쭉지부다가 나라니 땜지체는 근제도
1: 범응아 시지연대는 요마시 저라는니 윤대다 전단이가 좀 요지 마라니 님도 미스께는 지마쳐라 교비케브 민두에 아
0: 마라니 총뒤니 시제요 혹시 직된디가 능이 편줄래 교무체 지제요 마지 마란다 미스께기 좋나 시소로 돈에 교비 띵도 잠시매
1: 저 진지

0: 발라 발라 삼기 저거 나스탄 기스기 폐지 폐지 기소 면조 발라 다 괜찮아 오래
1: 당한다 맞지 나도 근데 동기스도
0: 어 나도 다치 양자 양 나도 다치 양자 치기스기
1: 오 전 폐지 기소리 야 저거지 장월 머단제 승기 파 조금 맹갈 게가 주다 나다 암라 님도 부규 과제 되게 키지 남사 죽을래요
0: 레스 발라 다 오는 거 아니야 죽인다

0: 도지 저주 직수 타게 양피 참보 위지 지급 더십 류창장 더십 계산인디엔 첩쇼 난키 민의 첩키 징주 도지 첩키 로사 남기 보 도지 첩키 타게 양피 아마 춘숨 첩키 조무스리 바바 계산 첩키 부산 점디 성기 첩키 왕주 장진리 첩키 수남 도지 저시치리 첩키 바산치리 섬주 첩키 다와 天里里 前打茶
1: 차자롱족기지소 제베 김시 깨르토 민람토 찬이인라 리롱알신 제베타 미유알신 대외 켜관니
2: 그나니 데시다 디자인은 락도하바 나로리아 기랑기 락도하바 앙잔다 외관 정비 앙잔 던도이는 기랑기 톱단라기 앙잔 루베시고 기랑리아이는 곰치니기 자가토비아기 저거딘데스도가 기나니게 키해중을
3: 아니 진짜 지원자 유비지 아이디나 쇼먼저
2: 오네지살 기나니 시아 땅아데 락도하바 앙잔 루차스완 외관 정비 앙잔 루는 차스를
3: 뭐지살
4: 다 야구제 되면서 대신 차고야 도리야 고고다니 시스도스도와
5: 我是拉达贝萨斯，年轻姑娘老公长天青斯。
4: 年三十八，同几年？幺五七对二十，但幺五七就来我喝完酒了。

0: Kuimani Kabli Lungogu Chiken Ki Tanglamba Danzi Namjun Yi
1: Kuimani Kabli Lungogu Chiken Ki Tanglamba Danzi Namjun Yi
2: Kuimani Kabli Lungogu Chiken Ki Tanglamba Gejun Yi
0: Chekyu Mebe Chetin Tang Kabala Yamachi
1: Gergi Chetin Xianla Mechu
2: Kablugi Yuju Saba, Nirishi Madebar, Mantu Tunshi Yube, Nanzu Sangme Titel, Yisub Chigu.
1: Mang Yongi, Kablugo Guichene.
0: Deku Dembe, Punjung Jungu.
3: Mang Yongi, Kablugo Guichene. Deku Dembe, Punjung Jungu.
4: Shamla, Lungchen Dukar. 진주도지타 콩기보라 시비 파지티세로나 롱진드가디 뛰제나 진주도지 로드치모르모츠바 나르로베지라 쿠 보라기 간고체바 마년바 총총게갸 제부야고 마토드 총게나 아부규바 조규 레가사브시 고조비 참디파 담비 티지라 네주 근제 중유메티 Kirin mutu ne seishi yubushu.
5: Jo Jingzhi, gale ke mundu wa?
6: Kama jo.
5: Ya, muna de pasi chi da. Chu kandu.
6: Wa ya chu.
5: Langa suya legdi, gale chamu yor da. Nibja da lakbe gil diya gobu da ajan jan. Tanto xio nga lan da gong chi nye chiu zhi. Gale tingzhi yu ne, susu leg susu ma kyu yi na.
7: 미통주치르다
6: 야츠슴기 징르장라게 슝람소야 라제 데스 러브로 제나 총전한게 람스 라제 안 당고도 시도로
7: 저 징르라르데 버셔 셰이
6: 슴기 디 버셔 마르다 디니에 푸삼이
8: 징르장라 피게 잡아줘 다수 겹셔 드림문에 내주 쳔부시라 주셔 야고 주셔
7: 金章啦,你也给他们听到需要语。也能做呀,给广播需要嘛的。妹妹,金啦,我广播需要妹妹。给你俺们那听到是金啦,给他们需要语。俺俩能得。给他们给第一年了,俺是给了给一大,比你个新年预备,明天这有呢。明天,熊啦,组织给他们做了节,连你给广播切求音送过多啊。现在,给你也给他们,明天这是我最需要语。
8: 哦,안믿고봐요,안다.아,시다.셔버핑지.민르진주도지사.나다총수치부지.콘투린랍자중요유자.게이피니가난다요마지.탄도인게도스깁싱그지.오,딘제이므지.다젠은조기야돈스다.레스.저진주도지.저.오.저랑데스셔다.진라게,저랑데스셔다승기.나에.
9: 오. 요요.
6: 진라 공감사.
9: 불안 토림로도 찾아 준비했지.
6: 라인 진라.
9: 아니 잔데 내가 언제 뒤주 그제 치수.
6: 어, 더치 치수. 섬기 더치 봐.
7: 지지 진라. 코란 내 후부시라 요지.
9: 다 전엔 됐다. 불안 선인에 제 안님도 님 가셔시 내가 쇼다.
6: 레스 진라. 터제나 진라.
7: 터제나.
9: 도전나 소마리 섬기게 원조디 데치도 좀 봐. 기나니게 저와디.
6: 진라. 너니 페이 지구니.
9: 디샤 디샤. 오늘 세진 안고 차르지래도 와.
7: 진라. 진짜 수만난다.
6: 도전나 진라.
7: 진장라. 도전나. 당근이 지 주인.
9: 와야.

0: 다든 슈그지 조도가 보징주 도지 로용 조면 누게 다코 랑시 차브라 지드니 콘주 십지석이 야 다코 나와 카시에 모두자 제녀라 지그도가
1: 발라 다코 미겐 차삽리 딘디 두제 나마리 마자네 사고 디네제 칠쇼레 조건소 로용기 나란조 부에 사고 제마데 로용이 없다
0: 오 다 제네답이 야
2: 로든 넘버 2 다 단다 총도 거주위 디랭기 총도 난된 조디나 달료래가 초동 지규다 원두 미겔의 자가 주규 디네 장마야 라지게기 난조 공허 장매 배준 회미 제비규 난조 상종 숭남기 레드디 뷰제 레괴 리주 주모 마제 레즈그 내주이네 간직 통용어 말이 다 디인 하장의 야구리 디 난조 뽑아 지우베 레거지리 더 뒤인자 지 뒤주 난라 창매 강행 마자보다 내주디 조난을 지제 지링업 중 업중 유베 상종 숭남기 레드디 리주 총부디 내저와리네 창매 모두제 뒤상은 안주 신구기 대대래게 대대
3: 아무나 보나 나 로용빈다
4: 오지 풍월레지
0: 어 다이니 신의 로레중아
3: 잠은 대부 인별
0: 대부 인부
4: 대부 인 대부 인부 야 도지도 마빠다
3: 내 삼라
0: 오 다 신의 로용빈들이 보고 삼바야 불안 깔려가제 돈 아고라시다 샤깜부라지 차제 대여를 삼추 라는 거네 당시 되었다 또치로 시라친도가
3: 보라 쇼다 보라
4: 야부 차간돈다 땡예슬린데 체겨아 보라리아 진주문주라 슈로체 아메 클라스와 친구
3: 레스 암라
0: 다부라 아버진제 깔레 십직함을 중아 보라 날 매자 보게랑 그로 텐중아 레가조 카라 지기르도 아
3: 보라 나타리 치로로 아버 줘야디 주린 쳐도 와 용보 용보 주고 리민도
0: 어 지샤 보드 지샤 야고 중샤
3: 나 남수 레자 레제 더지 그진이야 슈글레 제미 갈레 참도 와 보라
0: 예도 예 카메 보드
3: 이네 레로 창마 신부 포션 모션 손자 레셰다 댄시 디즈 만주 니에도 세베 뒤즈 장르샤
0: 다 딘사 레셰 신예라 지어 임브르미
3: 누가 보라 만주 레주시다니 체탁주지 만중윤의 셰비는 예저도 롱주지 임범마도 그도스다 임베 나오 주는민도 더지 침베 지리아 총베 섬기게 나진네 요리스제 레제군지 진리 장라리아 원조체주 원의 예 섬기리아 진리 소유다
0: 보면도 경고 예예라
3: 리샤볼라 디네 진리 장라게 나 코랑 그 차로를 냐제 슝람 소조 거기 랑제나조 배상 균메 발름나주
0: 미 야고지 그도 게르나라
3: 올 나레 고급 탐진다 긴중제 후다 바다제 잠이
0: 지샤 보트 지샤
3: 데네 뒤즈 다솜 주드 슝람 수중글 라제다 간에 카치 녜 벽에 겹제 림소야 카세 딩세제 셰투자 레주인의 치로 시라친스 레게 뷰제 도브시라도 와
0: 다디 조라리 리네 유자 제브다
3: 힘부자 제장 진리장라게 나레 갑시라는 기 림츠 나야 이지다 르게 양치가치 딘제스제 진리장라 고라 치로리아 된다제가 대뒤 레저간자 나야 지제제 셰기
0: 다미 딘제이는 라리아 징리드 미 야고스 그도 제브레 다 지도잠바 가산네 호주 셰야도 조 오네 라르도 나네 딘제스다 아인 삼추
3: 제잠볼라 드리치로리아 아버 친제 지네 용보 야고충라 니네 낭녜마네 세야기 나레 미유 주비알리아 최심다 댕즈디네 치루시라 친송아
0: 디샤 디샤 보드 디샤 다이네 랑가야 하고 지야지리아 다 단대디 랑 공부 당부 잠지르다.
3: 레스볼라.
0: 도저 랑 추고게 전부 공부 당제 전부 개마리. 디 조이나 딩상의 땅의 멍수 시지디 상고 시다 인자 대대제 전부다.
3: 슈장볼라. 년외의 채나 등도 롭중 치고야 망부 시다르샤. 냠뇨의 시다 등금도.
0: 지지. 냠뇨사의 개침부 시다르 보디. 땅 안주 견고를 냠뇨 요리.
3: 볼라. 제니키랑게 ngaya kiran chinchu ge dugi ne zu su nanda
0: ta yuk sho bu to zu xie zhe kar zhou le to zu xie ge de na sen bu jiao le yo ma re
3: bo la kiran ni ji su nanda nga zu lo chung de zu ni ma lu ju xin bu gu gi la ba tu su su bo la lu ju ti wei xin bu gu gi
0: jie ma bo ge ran le xi bu xie zhou de ri ran le zhe ni su ge bi wo zhe be 나니가 은이님도 나라즈 겹기 리준 디젤이야 다저 수가 좋도
3: 용아 볼라 이네 볼라 기랑게 질 자투브두엘
0: 나 겐걸 퉁주시에게 아 리준 데라다 녀메즈 데야 가준 자메 장게 놓아 요 말을 부
3: 용아 볼라 당아 나니님도 태조리 나니가 Hola, tangan nani ni stos kim nge?
0: Yonga bu.
3: Tajo su se tebong jo jo du. Bola yiran kule ma gane. Tangan ni chair sas ma.
0: Yonga, yonga, da yonga. Kien zaya lia, nyugru gorda. Da deri nga mi poch. Buran da nyamdo, rizyon di ringoya. Zai, da jiao zuga yong tu bu di, nian xie dao ge ma ri. Nga mi lu zhuk zhu la za qi, zhuk bu jie jie, rin zai ya ge nyam nyong di, zu di, nyuk ri jia xa di rida.
3: Ya, da yang po la ga nga lop zhen shi ti na suwa. Lek khar qie ne, xiong bu me be nyuk ri guo ri zi. Zhibai po la.
0: Tā pūrāngā kua tīndrēch, lēmī yīnā tīgirta.
3: Bola, lēbētā, kūngēr sūnāna.
0: Tā ngārāñi, dēcā tā tēgē.
3: Zhēl, dēshūdā.
0: Tētā, pūjīngzhū.
3: Lō.
0: Tēshīndi yā kāndē yā shūdā.
3: Lēs. Shūps. Gūzīgē, rīzhūn tīndrēch tāpā lē. Kale chamu kaya duwa. Harash. Bola, sida. Nganzo yogo longshungi sashin dezu. Rimu bata cha la.
0: Duwa, chamu shira duwa tuda. Burang pika jik tuda.
3: Shungju dozo gyaga gyogu che. Yungzhu thangli gyogu nangshin risha. Mizan dezu shidani. Sho shobden la chanpia sunrish minduge. La bola.
0: Da ranga pe dozu ning jemu shira shiag duwa. Mone, rinne yewe miran risha. Nganzu yugu lungshu di, sajia yagu shita yore. Sabu tozri ma do, saman zho songzang, tungung tele ya, lungbu shendale ya, mungu ya yo ma re. Yine jizu nyingbe duli ya, mida da, buri duzu ma do, nganzu mesik togu, ngune gyobu shita rida bu.
3: Bola, kirangka nga ya, nimaag lukyu shisu nanda.
0: Da dari rang, rili ya, dar jo zuga yomba, Lugyu nyanga yomba, ah.
3: Bola, niga inda. Dimingli ya, kuyo ni chiksa. Mashina bola range, kasi ngaya songju nangbu inbo.
0: Bugu di ina. Doda, ngaranzu lungbu de ya, jingzhu ma dang guangli ya, yugu shik sugori.
3: Aale.
0: Shibun du mingli ya, cunga beje sugori. Ine shibun ko, shigen bang misili ya, sim nago shita yu zang, Mesuzi kwaya mingdo da je, shibiu cunwaan paagya su gore.
3: Ha ha, cunwaan paagya la, kwe mesili ya dugu kinche tengu yore.
0: Chio son dike, mesili ya dugu tanya liya, changi teya yo ma re. Lo di dunga, rangi baba kesan, lo sumli li kuri. Nge yu su ka chi ki je, 在当个村队里呀，亲不应。让个莫拉想念的，告诉金晨，咱不洗茶园了。现在，西门口，没人靠墙前去。我拿了马袋不打断的，咱不往远的，可那做牙尖。让个莫拉，西个光不马塞。再西个。 老爷们也见笑。

0: 저놈 고면 좀 두고 잡아 뵙겠리야. 네 바도 있는 샘띵네 대번하라. 대번하지 잠버 봐. 아니는 수부 게 내시드가 까까 좀 두고래.
1: 하고스 하고스 야주 아부 응고.
0: 나 보라 야고 잔하라.
1: 요요 부.
0: 보라 바빠이.
1: 어 부피 아.
0: 뭐야.
2: 오지 나 디리는 안 줄 보고 간돌 가르쳐야지 아
1: 네 뭐라를 세고 디리네지 뭐란 게 네 가르사 착시자야 어메디 싸우마지라 맹가래 쪽마도
2: 오지 뭐 디니 가르쳐 거래다
1: 어
2: 매 마세브체 맹가래야 딱제 제가 멋진 비이나 네 나자디 도로 쪽마르베 뭐라니 나 쉬고 있겠구유베
1: si mora ni nye di zhe se me de shi da nye ra le xie wo ti ri nga ji li na le lun ju qi du pu ju tu ju o pu di nga ne shi gun jum tu be zhe lun gu mia di zhe zhong wo zhe qie zhong a o pu di nying jie
3: pu gu ran ni ma na zi ji bu xi ra yue si gi
1: me mang gu se ge yue ma zha o di ne zhe lun gu mia di zhe gi lop zhong di qie be ji le a ne shi di pe de sang zha qin se ge du wa
2: o
1: qie zan ti ri ne 몽라니게 내시군 좀 써야게 전론 검자디 야호 제 제비는 뭐라게 나서 찾기 용배 마체 명가래 조마르다 우리 돈도 부디 대부채 우리 쓰도 안 모
2: 어찌 보
1: 아
2: 다딘 저 편바 유나도 나라니게 대부채제 야호 제장도 아
1: 어어 야 뭐 쇼시 이다 알레 녀리 견라게데 또 아 녀디 두스제 디난데 실 딜렘나 용구르사 어디 로젠리스 도중에 어 이다 뭐
4: 저놈 권장기 로젠 센시 나와 그스 슈구디 디네 더딘 만즈
1: 오야 꿈 어이 오 두스 지 어 글리 글리 말레 아 두스 아 두스야 너고 디네 오야 텐스부도 와게라게 뭐 어 두스다 아 두스
2: 두스를 왜 봐
1: 어 대부치 오르다 뭐 대부치 쇼
2: 아쌤
1: 띵네 내가 이 숨게 대부마 쟨 정말다
2: 요 아로시 아로 뭐
1: 아
2: 뭐 엉아 구유관이라지
1: 아지 개진 말이 뭐라 흘러지 어 글리치 아 아지 개진 말이지 어 몽아라니데 대라게 디시도 부유자야게 전론 고미하고 롭센시도 디지 않도 야 남산 어디 고민다 계식 말이 계식 말이지
2: 이다 이다
1: 어디 지시
4: 부유코금이
1: 어찌 뭐 뭐 뭐라 가르쳐서 어찌 뭐 템버스에 다지 어찌 다 년 모두 가르쳐 그래 뱃사서 어찌
5: Pola.
1: Osi, amjira.
5: Nebinye gele tas chons.
1: Osi.
5: Osi mola kon chashi topsirado. Tugine chashi jwa mente de chune ko marbel.
1: Amjira. Tisha ngini ge ne shi kun jum chiage zolong gom ya de jaje. Me kune se yo maril.
5: La, ne shi kun jum ge zolong gom jala.
1: Oh oh.
5: Pola kirain. Ngantsu namsha ko e gyund ne. Tsere ya ichi nan go ble. Ne shi kun jum ge zolong gom jase ya tenzo. Mongde ge tebnan ge kwayo re.
6: 드림몰라튜돌이야미판게토만도니수심을하조지창문소년아지몽데르이지차차제능미솔라지지조체스엄지라토체나다이너주마네몽주게테브쿄니치그메르난츠몽데르가갸탄체리라이치난고
7: 차투소 nemsingun dara tugu mangzam cheba tha chakja phop gup su choro na tha jangbu jam
8: zhi xu len pu mang na yang
9: dian jia zhi xu zao a yin
8: ma zhe xiong lam tou ko ri yu che le ge de mi dong wa tha ko ri xin qi zhu lam mi song wa cha ra dong ni ko ri mi dong wa ko ri dong ge sim mi wa ji che ju ni ke gang xin du qin bu shi
9: tu gyong an chu Jim Ju Jing Sui Le Song Zi Xu Ne Zhuo Lam Din Jia Tang Ye Re Ju Sang Le Di Ne Zhuo Lam Xia Dong Yong Wa Qiu Qiu Ge Lin Qie Di Din Jia Tang Dian Bie Zhu Xu Kuo You Ji Tu Meng Tuo Dui Gu
10: Ba 我们的所有人都是在这里。我们的所有人都是在这里。我们的所有人都是在这里。我们的所有人都是在这里。我们的所有人都是在这里。我们的所有人都是在这里。我们的所有人都是在这里。我们的所有人都是在这里。我们的所有人都是在这里。我们的所有人都是在这里。我们的所有人都是在这里。我们的所有人都是在这里。我们的所有人都是在这里。我们的所有人都是在这里。我们的所有人都是在这里。我们的所有人都是在这里。我们的所有人都是在这里。我们的所有人都是在这里。我们的所有人都是在这里。我们的所有人都是在这里。我们的所有人都是在这里。我们的所有人都是在这里。我们的所有人都是在这里。我们的所有人都是在这里。我们的所有人都是在这里。我们的所有人都是在这里。我们的所有人都是在这里。我们的所有人都是在这里。我们的所有人都是在这里。我们的所有人都是在这里。我们的所有人都是在这里。我们的所有人
1: 아야.
10: 빨라 빨라. 언제 주시디 근제 쓰그래.
1: 지다 보모. 빨라 대보로 더 그만두고. 라파스 때 주다 안고. 주주주 아무나 계지 지시 꾸치꾸치.
10: 빨라 걍아 딱과 야는 그 민도.
8: 보조라. 다중 체균이 파문 이게 웬게 이.

0: 콜라디니 남게 차니 싸워 부신 파라 싸워 당사디 파낭 제수 주위 남한 속자 상미 튀몽키 김시식이
1: 당미 속자니 지딩 칸디 미토 미종비 코미키 진시타 난초 조아미 시기 처부이
0: 맞아 당미 속차 응외미 잡았다 묘종미 집이 팀 캐르쿠시 당미 속차지 셔리 사미 중아 묘종양 제미초
1: 난초 정중 칸기 좀 출러 진주 치고라 최소 공도 구비 수상 탈비 동굴
2: 어머, 다양아 권에게 맨디 키시다
3: 바라, 맨디 튜즈 유제 로치스 주기 디레인의 맨 사업신요가 친구
2: 기란주 쇼는 대조 준중치야 제신금인도 니에 딱바세그유 개치가 말이
3: 오지 바라, 튜즈 유배 맨치업이는 편유마튼바마세 맨치치야의 튜쇼친제 미수시대탄을 뇌견수지다
4: 맨기 편유 튜가 세볼시볼래 tuzi yubi sumi chumi shu.
5: Ani tuko unken chichakwa, bimtiki yin.
6: Ani tuko unken chichakwa, tsirisandru yin.
5: Tukze ki sukun nye la, digi kimchang kator tong.
6: Tukze ki pama pinchi la dungen tenne, maung la rewa meba kyo.
7: Zidu dende pinchong, nga zi payo yin.
8: Tuk samsang kor, tukze ki nye tuma ju.
9: Chimi langzor, tukze ngu suma ju.
10: 俺是念头土在干的，念着民众总决心。土在堂卡车的，厕所了，接着去。三个人去，想了，别的准备在你去送堂，见到个别在新年级，那么新闻的收音。让妹子看个老天呐，三年内别的准备在你去送堂，热死巴桑，热着俺大个的民众，穷追三妹，拆迁都，就让俺推大能接，你看急忙活了，什么提不忙。
4: 높장다장시라쿠이도차롱숲샬로당로눕쥐도뒤롱당시쿠이도저넘시레홍지마왕추조뉴시접시링키응윈데나동원고모나그주의주의탕시어쥐라사시지닝지참도장쥐로케의주의탕시어쥐라차부충원에정원법주탕사지카지라차분정원에치워법주로쥐지스버마세사지카라차부치워법주 참도 의주당 로주 너리기 시주당 로주라 지만 목하네 넘팁주 사직하지라 퇴처럼 누처럼 법주 대민 사직하지라 퇴처럼 법주 상인이모 나주 시주당 하세 장주 시지 닝지 로게 의주당 시주라 차부총 법주 로주지 서버 마세 사직하지라 차분 정원에 치워 법주 참도당 너리기 시어주의당 로주라 지모모모코네 넘팁주 사직하지라 퇴자람 주절 법주 대민 사지라 지모모모코네 퇴자람 법주 시에쿠엔도 시암라 랑종지 총결당 종 추유카키 넘시응의 수인 하사라 차분정원법내 림신 퇴자람 법주 저장자 주지자진의 니슈사 구파라 삼주자라 Chabun Chungwa Pabne Rimshin Tuishara Pabju Chuzhangra Gusa Jigne Jugusa Nga Pabra Nagchuru Chabun Chungwa Pabne Rimshin Tuishara Pabju Chuzhangra Nga Sa Nga Ne Jubshisa Duyun Pabra Chayib Chuyla Tuishara Pabne Rimshin Jiba Mumu Khorgyu Chuzhangra Jugusumsa Duyune Nishu Zibshi Pabra Nedong Chuyla Chabun Chungwa Pabju Chuzhangra Jugusa Jigne Nishu Sa Diye Pabra Singa Khababla Jiba Mumu Khorne Rimshin Tuishara Pabju
10: 这张照片在你的居住上不怕了客户去了推销了朋友这张照片在你的居住上不怕了给着了推销了朋友的人民能提供这张照片在你的居住上不怕了不行了推销了朋友的人民吃不穷朋友这张照片在你的居住上不怕了现在了吃不穷朋友的人民推销了朋友这张照片在你的居住上不怕了安多了吃不穷朋友的人民能提供 주제 안에 인사 뒤에 주피사 집하라. 넘슈나 잠종 법규. 这些人家对咱住内居住怕了，所以从来咱们中国旁边人民家不穷旁边，这些人家住在对内居住在地怕了，还是咱们中国旁边人民家不穷旁边，这些人家西在国内居皮在地怕了，顶新了家不穷旁边，这些人家地在境内脚底在对怕了。活动了，农村的人民推销的朋友，就在俺这国内女性自批产送盘了；满岗了推销的朋友，就在俺这出在对内女性产出盘了；做过了农村的人民基本不合作，就在俺这也在西内女性自己产安盘了；参与了推销的朋友，人民基本不合作，就在俺这就批在店内女性自己产进盘了；包装了推销的朋友，人民基本不合作。这些人九年在对内，你是自主在顾盘了；每年了推销的盘内，人民币基本没活的；这些人交送内，你是交送在送盘了；但是了，咱们中盘内，人民币咱们全部的；这些人九年在俺内，你是自批在跌盘了；那啥子了，咱们全部的；这些人俺在跌内，叫我在送盘了；跌着了，咱们全部内，人民币推销的盘的；这些人跌内，叫跌在送盘了。农民了，咱们中央旁边人民推销的朋友，就这样子出在对内，交点在俺旁了。听了，咱们中央旁边人民推销的朋友，就这样子对在西内交点旁了。旁了，推销的旁边人民这么没活的，就这样子俺在境内九年旁了。错那了，咱们中央朋友，就这样子俺在境内交送在地旁了。娘们了，咱们中央旁边人民推销的朋友。这些人家对面在俺内就批在你旁了，你没了吃不穷旁内人民性推销的朋友，这些人家也在对内你是自己在出旁了。三个年纪，平头顿别在你是松堂，见到个别在西宁的那么些人的学杂了。

0: 你看你，这种隆起年轻业工，还给隆起一。
1: 曾中堂龙天对儿，作为北京两年为曾中对子，点了起，我们苏里马尔新土，米菜英里对卡尔冲，
2: 恰恰白马塘村边，总是有着多么的，新开超过两间村，眼望级别，算是不？
1: 曾中堂龙天对儿，
2: 曾中堂龙天对儿。
3: 사상대비 센트럴 팀계 공감상 팀디 되게 농진기 대신 기능도 또 가르십 중 7인원계 기자마다 참바 견전단의 슈타 난식 변종미마 비준강내 비준난외 표기 내슈정도 기념케 불도 퇴배 증중 증문이 기약해 신우 담이 기뜸규 지바티 변론내 단대 표기 농진기 개주당 팀버를 숨지 원삼당자 양튼 슈규인배 세난 유표 생기는기 표기 내셔 진도기 냠케 부르도 퇴배 증중 증문이기 체시긴바 신우 담미기 뜸규 제바티 좀바보 또 가르십 중 세린 원견니 제로 책동 축게 급주 겁된러 장득룽투 옆나와 상양바탕 윰등 중이기 세스 구충바다 공로 주내 줍시파라 표기 익시 냥아당 제바르 장난시 공로 정안내 멘출딩도 로친 담마시리 중도 냥아 리우숨다 지기 거로 이그리 나초 잔도 양제메 리무 용조 대표로 닝메 출루 제라 로숨 장나오시 도가르셰 중치린 관계키 개불 하상기 겸니 소부 춘가르다 달레라마 고제 듄바 계산 야초 메완 폴라와 스남 도게 왕교미 남게 제기급 나치르 시그츠 종변다 작즈 치부 종기 종변 표산의 시슌기 총코르 제변 간륜 제기 겐시용화다 타과르도 콩키 깔륜 코나 롱숨주 수업시 낭용싱 랑남 깔륜 도업주 제바 잠 춥지기 칠루띠 제루 책동 뒹게 주주 리손로로 공바조프시 도가르셰 중 7인 완전히 두릅족계에 표기 뿐지 교회 최나 년자 신도 치외 좀리 개진식인바다 콩키 명왕 도업주다 신우 담이기 뜸규 산계기 중립계니 현자르 야가르계당 표기니 현자르기 Nyerkyu dadru sechi gali chenwar jibwa shiba suwa zamna yuechik. Tekunki chwene, shunu dami ki tamgyu dang, miwaan tokju nini gigab chena tu gacha dang shokin shindu chenbu yubashi. Shunu dami ki tamgyu jiba dini, dogar shib chung cilin wangye ki gu shunu tuisu jagzi chibu zongki zongpyo nangrin u zamne, juu dogar zhashi rabdian tu zogbar nangshin. Nyanjib cekchor ki lamne shebe tamgyu rinmu dini, 표미리기 쪽라 겸수 챔비 난기 외동초에 진월 기체식시 뜸규 대난 좀바뷰 쇠냠 댐베 담비 망북괴네 미숭예 유기 전주 삼비의 차코소와 내망 표숨 쪽바 은숨 신치유바 마세 책조르다 은주나 제티 년집다 코튼서바 나위 표기 따주 표숨 쪽부 망다 제바 제기 좀이티 로바부츠 이완 초토바 중화 마세 좀치티 민나 편준 랭묘당 유기 전종 저와 튕기 강식러 진배 따와서 책지에 영향하기 토하니 지바다 저의 규림다 숭예도 꾀배 민의 삼루동주소 책루 토하 지유배 제루 빼매 좀루기 남바당 댐바 뜸규태 랑주 표숨 척배 류러 갱크 상규 제바당 자월 뜸규기 소띠 좀바보니기 주차 멀류바 영향하 메롱기 슝 체마를 줘바 쳔바다 급제 그코르 시디 세강 먹뉴 지리 제베토 제체 된당 참베 겐남장 냠시기 제네 응바르 촌바르 제라 책제 남 세강 정동 지리 대야 책바르 제촌기 세강 시르 대바지 지네 겐데 된베 냥아기 자외 수균 떠네 세강 먹뉴 지리기 겐남 냠시기 티유바티 냥아메 로메 슝튼기 주구 양바르 쿠르베 리키 퓨유바시 Shamla Tengke ne Dogar Shibchung Tsirin Wanke Ki Zambata Chamba Genzen La Ki Shuda Nanshin Pyeongchong Mima Bichun Kang ne Bichun Nangwe Pyo Ki Nashung Jinglu Ki Zemchung Jinglu Nye Ki Cheshik Yinba shino dami ki temgyu jeba, peno ne tante pyoge longchin ki gechwe tang tunbara, zumji wun tsam tang zhane yangtun shuba di liu nirson bat senro na. Tezi, sipa shino tang yinwo mani, ditabu gawe melam mina rong nyam tu yi gawa tang, dewe ro se mi shimbe nyo bar kyurdi, nimba charke bendab zumba dar jewur gyone, tangwa tang, teba tang, yi jeba sumki gone deba. Imaho tujin zunju chi, nyangji zawa ribdianji, jindri kurki nam tuybe baksam duju gyunla du. Pejir duyla gamba yi, nam tuy puyi nordianya, tadun sokjin sunwale, di zam chimbar chaminu. Kedi senur longju ki, chashie nyungse zamchinya, tila tsartu ziche na, miyi tabu gesi ki, benjor layang chapangni. Dachwa langbo shingdatang, sekyu jebyu pangzu gyun, longwa tuymun shindu je, gyegab megi rengxin ki, longju lani myoji tse, shindu tangge lusu yang, chinziye juba lupsu che, dungye kisir nyamta dro, kanki ngöntu gyunani, dengi nyamye lelakbe, dungwa melon suhin po, shenchir kanki jebe so, tangwe lakbar ge kyurbe, namba sukjen tu chumna, ziba diyang nyotu chung. Imaho mechung jubay tsu labjin dita lomen ki iran charyang minuba tirin jengar tuyoshin sha. Jekdin ditang paru ki jimba shenle pyuchung gyun dakja sunam gogetu likche songki jubshin nye. Imaho gyunkyu tongtang gyun chenri zamki rolayang nyangde duzi ji chakbe gesan jubkyun cimbar zu ji suyawashi. Ter gebu shunu damin ki Genzum muti barwe nangwa se shimbara digeji shinsanta te tishino geba gyacha mangpur kombar chegyang nyebar gawe chengchubki semrimpuchi ni ladang mi cha chawe ne chokju tongki jimba gyamtsu gyang korur gyamtsu uesu doyang gyamtsu doba korwe zunrar nyamta shimba shik inang semrinchen te gyula namgeba na dewar shekba namki se shi Chawar ngakba tei gyundian sun namki tani suyang xewar mebuba shikri ji juni. Mirinwar gebu shunu dami koronyepo tang jeba. Naglun tupu nindian nangwayang jibar jeba. Jensen tang ju dubi jikba tang denba teyang. Kawa meji nishu meba

0: 제네 시비 겐두 쳐버시 티니 짐키 통통월레 총결 침보 빼마 개바 대양 조르신 개바 대와 롤릭바 응아르신 두바 동외 이 랩도 가와 줄지 대양 응아르니 개부 쯔모탕 제바 대그 상부 뚝신 림포치 겐키 겐베 조객당 덴바르 시신 두다 응아엽다 파텐 톡베 듄수 치발레 딜니 신슌탕 제베 그 냉유 잠기 요아신 제베 겐당 민덴바 모두와 총탈 캠바자와 넘순 학반나 총키르웨 계획장 대니급지 마제네 예비움라 다조와야 마중와라 유잠키 포장 빼당 덴버 송와 교바시 대리 예비움다 신다다 나침불라 소바 대다 탐제 뒤디 방남대 자체다 쇼캄다 소바 두에 치리엔키 넘버 70바 디네 비 넘버 띵와라 치바데 셰바나 게른 탐지에 뜹직도 땡레 랑식 뎅기 요체남 지가와 본네 믹지직 볼 따싱 디니 응숨 나와 밀람마 규메 최고르람 맥시 트립 강대 중냠도 똑버 치발리 응숨기 가와 냠수 뇽와 리니 일라 모차 캬치르 쿤네 치메 딤반낭바 교디 원바 메베 미키 멤버 따싱 타르키 라라니 그월라 큐 라라니 척셰블라 수학발라 주라 라라니 그기 차셰 다경 짐바르치징 가와다 이 대와리 중외 자주 자침부 코르유근 개발치버시 티네 개부슈누 쯔몰렘보탕 제바 대외 땡라 꺼네 개륜남 진직배 양기 쇠바 게 슈누 땡이 침부 캠바르쯔직 게시기 변주를 푼숨 속과 디더풀랑 제수 착바 맹아와 칠미 태와 신두 빵네 직비 넉룬 젠센 뚱부당 주두비 강와 너바당 제수 제와 테르 세세미 강두 주비에겐 메춘비 조와 친비 싱나 슈람 쥐타 징와 남초와다 냥암기 당다 법준 너바젠라 속과 쥐바르카와 두미 냠니바르 마주르람 냠나와 뇽암 꽤바 양암 초와 대암 유라 멤버를 신배 특충발 머주르담 양탁배 남라 떼네 최와 예삼 실수왔나 개부슈누 세바다 자치외 취풍 잠수 콩두 취징 렉버 돈발라 직부 메바 추추와 러부지 내 토바티 체진 죽트삼유 양기 디기지 죄바시 직딘 디나 자당 예시시 릭수 체베 참단 초진기 뇌모 두숨 끼제 골와딜 칭워 담뷰 징비 수직칠 달라 차당 당외 유디시 남예를 지주 머지 거깁조 균라 니신 참배 학삼기 세수 냠가 레주 쿨켈싱 개발 끼딜 추억이 띵상부 끼다 협용 진두 소원이 최신 제배 락바 예미칠 등이 남바로 주외 내톱니 응연기 담제 탐이 매개월 양타 쥐기 진비 우윤래 냉도 고자 괜히 늘하수 랭부 슈람 쥐가 낙제기 직부 냠게 내시 마치장 디니 지점 직낭 제디소 존바 잠리 생기 투명아 등진 자리 기베 뉴몽베 코로와 토마 미네 탄대의 발 동의 니자 기베 좀 제시 나리양 기회 털도 좀 니칠 대리 개월 집에 털기 퓨 갸친 청주 쥐다 내루기 된라 쥐베 히릅 동반이 송주 깨미 루지 된덕베 레다 뉴모 제자 미지웨 이덴 톰나 딴나 람다나 직베 달라 도웨 구급지 등이 최시 랑기 동에 쿠르 빵웨 체두 메인 장염라 빠네 크집 메주르 리진그 제레 베바딘 튼덴 쿠르 캐디 따니 핀숨 초근기 조르시 계급 딜레 제차나 넥주 레게 넘버 미비제 나가 균린 냠수 용예베 직딘 딘이 파르 규마타 겹수 직베 자진 죽돈달 드리친 치와 접지 초녀르제 통남 미두 신지 초남기 륜수 조세 주바 두개주 예외 내수 치발 깨지세 텐니 직도 냠가 은배체 준반 미두 봉오 요와지 데뷔 쿨기 튜베 챙월디엔 돌룽 시외 직자 녀교베 죽진 두가르 지주 주와신 삼디엔 첨말 교도 출롱야 송롱 대부르 법진 덥차남 Njimba torti layi sinye shin yangi rimu nawe duzircha. Tenni gaygar zayang nye gawe samtien kengpuru sabshi zhu guyuntang. Chewe tingzin chewa samye la rewe gadun chimpuru longshubi nengi giwe tali gyewar kyuru. Bangnam beba gyacha kisa ne rangrang longsu jubar minyushin. Suatang sungwe dungwa chishinbar jache tumi didar ciche na. Dāni jikdīn xiandu zhīgōm kī dōngwē nyamta dōgya mīgzī xiān yān lā chērīng dōwā rīyī dō tāngzōng yedā nēsō lōngwār nē tījīr bēmī nyebār lāwē sē rōtā zāwā nyūgū nā māngshīn nāmta chūsī dōngwē cīmkūr bē sāngmī yīshī dūzīr lōngzhū tōp kāngshī lē dāng lē kī jēbū dāng nē lū sāmyū tīngi dāwā lā mōngshīn nīmū cīngwē wāngkū nā
1: 담비에 취시 차외 자자면 퇴바 사진 류무 띠무지엔 수주 꾀주 작부 동해와 춘주 깨내 주발 깨지초 최대 마수 직무 띠무문 타제 시럽 사민 낭와이 최근 딤베 동베 내루 등 세체 년주 남대 도발주루 대달 딱자 텐주르 깨지기 요와 로기 타제 멜롱낭 남바 땡두 대외 남추수 통외 계산 대달의 냠용매 옆지 룸방 초근드난데 민투 녀양 두김의 도신 넘바 차비 벨라 제차장 태두 소초 동해 근기치 디답불라 제수 차댐베 게듭 차외 두구 생론지에 초외 니리 대불 제메베 근두 녀신 투발 마주르담 시 최당 튠베 담 편디 녀부지에 코나 갸진 예베 예비움 친다 룸부르 제바 제수 이랑신 대배 동슈 학벌 규연에 셔르 제외 차장 레망투 제바시 대친나 슈누 담이 게시 벤조르 편숨 쪽바 메바르 농달 시그네 엠베 느룽 직수 중월 시갸 네바타 냠나와 강기 장 지워 메바 게세기 쮸바 납친 용수 조아신 시원 남주기 고반 담반년에 라리야 타 예베 조와 조월 담제디 계급 친부 CB 겐투 샵솔기 뺨아 끄네 최기 남장 타의 무매배 철친부 오빠 제토 시 년발을 착배 나오지 시부 숨도 착었나 계급 친부 나와 붐된기 개부따외 로추 옆세 룸보탕 제바다 꿀리 외난기 개부 센디엔 융따외 룸보탕 제바다 현양 초 타다네 탄두 담비의 최기 Dusi nyangwar zhuwa zhangki milangwa sibi genki potantu nyewar lakbashi. Tezamna yumnacha zini rangki putukba shunu dami yishi ki dusi topata lenji jubi gawa ni top. Tambia chuki lingmu tuengi shiwa chishimtu chowa ni nyang.

0: 보게상 밤에 미군 되지 파츠 부규제 채버지 줄래 요 말이 이내 다신 적 말이 지소 사브리 어제자 당에 선주 예배 두드려 내샤 다샤 롱진안에 싱주 요사 지고레스 제제 양스 시에도와 부 니에르 디우드 직 투슈다
1: 레스발라 제주교 대유
0: 야주 나지 년거유
2: 人家跟周记别中仓中车座天松毕业人家有三千年车站他最短七八年人家第一基础人家给停车间组织车就他车的人家第一基础人家给停车间组织车就他就不行了我们这么急拿着跟这些东西给多拿着多少单要马甲要听你要拿着地上要马甲去
0: Puraan ghe Pukui Chabdiyan da Gampali Dati Jebdiki Pa Chunzum Sal Kye Gyu Da. Tine Chunzum Lea Yagu Che Tue Shoo A.
1: Let's Pala.
0: Nye Zhongbaya Ama Suji La Gye Yo Shuru S Gye Dang Ga Chinggu. Ori, Mogu Shuya Da Chumazoya Diki Nye Jeshya Hu. Da Puraan Gyo Z Gyu Shi.
1: Let's Pala.

0: 레스폰아. 다 총가 조제 다부도 로지 라스 주기. 이내 캡사 춘줄레민도. 로사링이야 총 야부 오스도. 이내 로칸리아 고시게드 다와지리아 캡사 곰 십길 하슬레 싱금도. 도스제 지게드 곰칭의 본륜드 제터드 좀바 나 로숨줄 하슬리기.
1: 다 신내 하고 우두게. 나무 담배야 초 맞아 지게 제브리. 당군의 지도 테러전의 야가 아랑게.
2: 봐라. 딩아레 겐유. 당도니 하루후 차다샤.
0: 봐라. 다딩아야 냠묘매잔 제샤. 냠원의 제는 당군의 아란주 롱구디나리아 미카주 유부다. 미즈 잘라 뉴약 뉴부스네자. 남규 과제 가주 뉴구 유부티조 삼루 균 다민도.
2: 제잔제. 아란주 롱바야 신뢰 튼잔 유유브리. 조례 튼전이 유엽리 따도와 녀국주니 차단 수변다 이즈니 레미슈 요마리 튼도 녀비니 비라시덤 리니르 신주
0: 지샤발라 당아 미지 베도 총강을 다 이내래 용범니 치로를 아버종이 시지지즈레 생금도
3: 다 폴륜돔나 되게 컨제스 제오래
1: 제자제 다 레녀딘 고주니 차오랑 그라인다 다 지마 컨제스 제가 아 랑가직 쉬어다. 탑시 신다라 주베. 다니엘 키란조야 딱과 리시 강르 지기 때는 제주 대주가 민두가.
0: 보라. 봐라. 아무라. 다리 키나조 수치레 쉬야메. 디가 창마 나르 랑게 총모소. 마싱아라 미유 야구 유네. 라랭웨르 토나치야 다모소. 다딩원에 쉔베 뇨총 손데 차스. 이네 키나조 봉아야 이치 나조. 니에 팜고 체보다가 람산 치슈 균이 지금에
1: 아 다야 카데브드 시에슈 아 다라요 니 지마 근데르 지지요 아
0: 보라 니슈 바센다 니체나 겐자마자 바 토가 레스 마샤 단다 로사 단 차스시 사주 레브다가 나 총즈 슈누카치다 님도 치로를 아버 주니이 딘제 체비는 진의 용법 지용거지라 단도 치로를 레게 냠용지에 토부지 승기
3: 푸랑 탄답도 랍트 코리 팀제 데브리 칠리야 아베 슈레스다 전부 두게
0: 암라키랑 두제만 나다 녜징네 마춘 레게 마춘 비나 아닌가 가린 있어오래 기나 중아 이지신난다 녜셔를 생 롱고 신베 라게타 스세 독주 타는 우조제 유엽이
1: 아 다야 예드 아 급도게 메그마스베 체가 따도지지기 버셔제 마요
2: 발아. 얼리 답시 신다 민도. 부치라 아버던 규리. 날 불륜이 뭐 그래 하고 우리. 칠지는 냠면지 니루리.
1: 어미. 다제나 총아 제라 잡디 도스 제제 잡임리.
2: 발아 디케낭 마리. 총아 과 야고 키 마리. 춘종기 신뢰 쇼리아 적지자 전에 지루 아니. 도스네 쿤교리.
4: 신의 남초. 탄다 창면 세메티니 롱첸 뒤카라 징주 도지타 콩기 보라 시베티 뒤치시 첩슝 좀켄 부산 점뒤 좀지 수남 도지 첩치 수남 도지 저주 창바 월지 자기 지수 수남 도지 창바 월지 부산 점뒤 타르게 양피 지급 더십 류창장 더십 계산인디엔 첩캠이나 징주 도지 첩캠 로사 남게 보 도지 첩캠 타르게 양피 마춘 좀 첩캠 조마스진 파게산 첩캠 부산 점디 썸기 첩캠 왕주 장진리 첩캠 수남 도지 종부 첩캠 니마스진 저시스린 첩캠 바산스진 썸주 첩캠 다와
5: 팅디 리첸 슈차
6: 가치의 우토기 급수 땅탕 시중키 쇼미쇼 결휴 체리타 튜비권에 늘고 기세 체크
7: 지신 촛숨키 지소초외 두구기 추나 안수 人이 내자세 지딘라 심쿠치발 안내 콤신경 燃起燃了 C 应用 我西塘美龙头乡为松年天门一半，让其人一个气囊归了连接，是困穷牛岸。
6: 俺村总当端当江南县江，对我们庄南江没用。谈的，开朗给脱了我爷堂过来吃饭，那我多呢。连接苦思密的兄弟，让给扔了隔壁吃了没得了，中西酸汤。
7: 怎么能确定这组可别为新旧年休息可能？怎么能去每日用去长播出？强用每隔一几年，每几了新看隔间去讲的车型越几块越。天呢，长播他俺去暂时开了营地，健康每只托，你每托只落家新别，每忙不难当营。
6: 俺村上不然，什么月别苦不疼，冬夜超过铁打日西水菜硬，吃了没当呢？前年云集行躺住过这三岁，我讲更忙不起了，到了身体没本的，到了他随身给米当我开了银的，苦腿没变到车忙不起，让给扔了给外两百银。
7: 听说给新康这边路边扶着的，新康地摊来菜叶得的西下雨的。新康地摊进去，土南一样来了尊心，你可以闽南作为工客人。听到听你立把竹土呢，几点天刚刚去敲瓦时，先土面积送月。
6: 我讲，那个女书记作为出租的摊进执勤，在为生命补助堂帮忙搬迁，刚你落个了那么堂人气，怕打人都气呢，家住给金宝代表让你期待的强。三胖日本老板阿迪里抵达了松月天，让你给各度电梯起步，且以苦流所给跟铁达没人把的让你赢。没有借钱，让了厂边从来吃的看过人电表越接送。热天，每一每次的街档几个人来买吧，看了赢。俺村让你先给通囊了这边无所持久的下联，让其让你了迎接他，前边连接谁他。对我们身边多数写不呢？早晚呢，久久买不停着看脸人的，叫人他热切给弄脸，让其让你久久体验了。这点天的心坎也盼不普遍，盼不现实，几年将灭。
7: 天哪，隔不是一切堂，隔不是叫人，隔不是水囊锁，铁大仓么总去帮土水堂。让去让了人家堂，下次月呢？俺村新年，俺村人头都别生米铺出堂，他们搬去。赶紧罗官说，下次堂前去共土。让去让了俺家人怎么热闹堂？去给铺出村那位俺家提新土，让去让了一年，更要买热。可怜人的是松若。
6: 多呢，对提人的松，做我其他的车身去养，让什么让了晚晚，什么火车轨的。让其让了人家他，让其让你抢给将军叔叔。
7: 新康车店了托南南的，新康车店给早前边地摊去让一趟，地摊去基础专柜。
8: 下面啦，龙天路口的金州大集团空给波兰西边买几提塞了呢？龙天路口的帕杰纳，金州大集创业男阿布亲戚永不压过全马赛。祖准天给谢家阳忙不起矿土去土的去我他吃不起人你给普萨姆温州用我切别落过杨波去土的穷为藏提牌打不赢铁一集了你最肯这穷人民提林母体呢身心有不休
0: 三季
9: 哦
0: 上帝的他想俺这总重叠的皮鞋钱不肯这钱不多
9: 日下叫俺的出不肯这么多
0: 姐子摸着忙是多迷茫是这下总说是当你从家仓门的驴儿穷不多
9: 日下但皮鞋从这边就死下的我顶着赢的人
0: 日是姐子从这出去腿部顶着钱的俺这苦就是家贵的贵
9: 嗯嗯
0: 他的人没病学下的总不用那个肯定是送着于哪
9: 姐子姐我家呢也陪我们多啊。年前做教长落后其他学校，我原来呢，我们这些就是在亚年月日呗。
0: 三弟， 他听见波浪给天平别死谁你妈你我不用过我们听见团大了呀刚军西站哪去他的你我不用过我们去洗就是呀吧还给天平呢我点点哪里比个人
9: 叫人一呢我不用要求老我亲不有呢波浪给定了这些老我是来没多快
0: 让个谁去了是的大着叫死着总不要让没收个钱呢杨团大有个嘛的
9: 是是叫着爹这边，
0: 马夏，我爹的小爹。
10: 杨秀，
0: 那总兵了。
10: 今年从哪开的营吧？
0: 总兵了，我给你有个啥有没有创作的营？年明的荆州到几个月？我那明的什么意思啊？他的总兵那里呀，根本就是学员。
10: 呀，不给对的。早从哪开的营吧？
0: 哦，听这些了，总兵了。他的团大早的，我不要我上去。
10: 我不要你赢了，他还我刚的亲自接受。
0: 总兵了，他的我刚给我不用卡账忙着下水。
10: 哦，钱呢？我不用卡最要你赢吧。
0: 光我们吃十几趟不要你赢。
10: 先不了老高穷啊，谈得不多，俺最装个心不急的。我不用光吃十几要你穷牛要马食。马上呢，我忙不停这押解，马上给个截图别订收了去，预备啊！
0: 总兵那里需要了，他想俺俩最早那里一年着，社会新大里一年着，卡斯卡了做准忙过西扎了些，瞧了阿宝这年嘞，忙过许不许多，一年年都是短短，连面的做几脚个拖堂面子，店家个年最大，垃圾推倒了马拉维年最，年最浪子也行吧。他那可把两个玉米国马吹不接，第二年忙过西扎了些。前三年，俺就有个想给新兵连米的个制作姐姐，新兵阿来如果是做过上去。
10: 哦，点这银不是？选不上个三路的，我那还想要多。一年新兵阿来如果做吧，让了六十余吧，下面呢阿来出几余吧。
0: 拉面了。
10: 但现在阿来如果肯定先做个。讲么的就几个阿里如何做土嘛的大地天了也选不上个三路要当鱼呗
0: 那三路当兵总兵了这次啊我们国门七十九的个全部赢了年年了看不假牙的三不假牙熊那么说要了说别吹过的有这个些事女点呢老子们的你送是点这事列这天了唐不能不再建立的点价建立里面拉着给林钱啊的个做了下呀的确实挺这区域
10: 嗯想不让个生最大确实的要求了都听个中央呢给用个群了呀新送个来团了呀同还将起不能够要求马赛让用穷等位他谁兄弟一年团来他维修在托了动他团来你把做那都他们先起呀他能行团来是不恐怖大家借钱借行着忙走为马永不攀虐东岳铁了归家那他那些不是。选不让个切西地打人不恐没失去的我那几个殿下。答应你总是兄弟让了也给不透切无云了。东西给他们写别只要有马谁。西平朝为切西过了的。别那行别阿里如何的肯定接触啊。娘弟弟来给土堂归这些。挪屯个冷路。他能行边角拥抱温巴索西平朝为一些果实。点数让行不及给捉不捉的啊。
0: 总兵那里修脚年行别阿列如果做脚过了三路忙不当平。阿列如果的做过别脚筋的蜜月呢连个拖堂冷路的挪屯冷路。点价拖堂冷路借仓木水下雨。总兵了这个一级地那车站雨其实难的。
10: 哦。要穷下这个选不上给吃吧要明显来些吃吧。
0: 这个仓吗我是让给吃过些些吃饼。
10: 啊嘞日本。大姐呢不让拉着肯定吞吧。
0: 我是给托人录真的吞饼。
10: 选不上给米干肉我的西平朝为七十的呢停留性别三配吧的七配别宁都同文同意。让个切些一些的得学的。你也怕见是不是得意。
11: 马上总会兄弟从头拖出头去接，我明天了，解决看起偷渡情形。
12: 拖欠那总不了，既然给俺做新把偷过解决那把，拖起去收银。
11: 嗯，
12: 等
11: 待下午马上，等俺做总是兄弟，切勿要别来个解释。俺做解决看偷渡解决。
12: 拖欠那总不了，拖欠那总不了，总不了修哦。
11: 总不了修点下午。
12: 三弟，三弟，喂，马进了。哦。给你宁波连木作业，看了俺自动啊，连木作看了啥学了？俺接着自己看试试。
13: 有有，宁波看了几点作业？
12: 喂，叫这事了，老三，别说的。我那是。姑娘，那里俺就有个兄弟出来家家的，俺让这早我那先了，连着钱不吃的。
14: 马上，俺让做新编安列入关给建仓那边，连着仓库的事。现在俺让你个苏水建库被连工给连着标在了，打到唐顿去接，标在建林桥下。
15: 老师，难打不好了。
14: 老在他那点数前边，今日陆军工作老重视。
15: 老师，
14: 今天忙着提醒。我的，难道今天你个苏水矿道给连民给了呀？连个电价给你做，缺你妈拉不起手啊？
15: 金州到这来，难打不好。哪个级别错了？
12: 到时候场面连个西部差去的。哦哦，要我重视啊！俺俺做连着国租界，你们俺来注意嘛。俺俺做塘沽呢，连绵也拖他们哒，连个标在了拖他们，也不消失。
15: 老师，
12: 难打不过。今天是马车不行了，今晚俺做俺来入关的，你一起去个马镇了。俺俺做装给俺来给铁锅那里，干个做土嘛哒。叫这司令批个要我重视啊！没推荐你哒。难
15: 打不过。
12: 老三哪个批个肯定多？
15: 经理了，让你盯着门了的，俺让俺来老你来见不来买吧，小心这个事。嘿嘿，叫经理了，他都把那里那俺做那出来的都给没得解决了，他都没得送不了药，难打不过。
12: 哦哦，要不重下，来个定价了，引起搜索效果大。
15: 来是来是，出来这边交流的别人呢，他都没得可惜过去吧？你想先打了没得再来搞你。
12: 要不重下，俺让做何路不如应的。
16: 俺做新编安列入关的，你也过去不是？你那见的俺让做松嘎里有的。来是来是，
12: 难打不过。新编到这来，难打不过，去咱深圳那个嘛的。有有，当俺老爹是。谢拉领导，咱们谢拉去玩皮下。谢拉领导。包括做孤单人士。
16: 想不念，给这次你学校有，俺做有个像新北阿来入关的，总会当做密码师兄给学习加标了。我也是国家建的做不到，连我也是组织，替你们俺打打主意。俺做两个厂嘛，谈到国组织的，连么卡些，老在羡慕着。两个卡些，俺做青牛羊嘛的，一年天做开七个嘛的，开七兄弟，俺做厂嘛两个前辈七十几的，嘛羡慕天做江北江心级。 还有祖准去的，女婿端呗，端孙记者过来。张师兄呢？俺做新庄忙做的，拥抱潘女拥有的。俺做新庄忙做的，就被祖准去救去的。连着的俺做新北阿来入关的呀，这难不嘛噻？我被喷气打那样的。现在俺做连着的表在点不记得，店家点不记了，祖准去呢？
9: 总会到庄师兄了，立柱电表来这些这边修的。到了端午节下边呢，俺俺做趴着铺局了，立柱电表就被来这些这边修的。长马新秀预备。叫金志，开始宁古连米卡拉斯的，叫人家给些要些来些什么？
12: 阿姐，今年的天气这么好了。
9: 喂，叫人家捏几十年个月呗？啊，捏个月。嗯，叫金枝，我让了捏几下月。
12: 卡些哟，晓得。
9: 听到看清不起月。
12: 听到看清不卡些，要是晓得。
9: 嗯，但叫人家新编阿来如果做差不是，且讲。 但我让你个天大爹嘞。

0: 계사 가상무가 볼런팅하디 다 로숨도 조집이다 돈도 추조면 누구야 경서 쌤제면에 나야 쌤제 누가
1: 봐라 검증하디 부친주 도지 나스네 응위간래야 볼런트에 사자 돈도 양 응위사비 야도가
0: 와다 미디 있는 요샤 다야 볼러 그제 야도 경서 강과라 제매배네
1: 말해봐라 다리 비우면 거를 티십지 야도
0: 아 레나 티십주 에 베스도 메타
1: 발라 투데마나다 다사 비우신베 알레 주가 주샤 알레 주가 데 겐쿵에 소스체 주가 데 나란조 돈안기 주중 레르나도 겐달링기 제자 무빈티게 알레 주가 기 주제 유럽 제아솔 단샤 퓨티스게두 론이나 무빈티게 창마 제투그레스비
0: 올로레나 고음치 십주 론니날 퓨르스 에
1: 퓨보는 카직 제사샤
0: 르베 땅고네르 봐 지난 중아 겐고레야 싸와지기 요마르 봐
1: 발라 퓨 니엘 볼랄 싸와치 로마도 기원내신 볼랄 양 무빈야 교야 무디능 마레스
0: 야야 잡진 코이나 다 이는 예 차오디 오네 첸부 차도가
1: 발라 다시 퓨츠베 신비 알레르바디 나란츠 존난기 신베켈레 안 당고데레스기 종위다 존스슈니 통진다 개규시다 난스기
0: 디샤 디샤 내 차원 전부 중 지조 님베가르 이미나 나란츠 님미미다 참에 키제 미요주네 또 저거 잡지사 요말라 고로 드브제 고야 요말레 다른 시제 나츠 신베 부조려 고자자 지지 구보 고와용레 당원의 지도 서비스 니에드 거진 첨부 시다르도 와
2: 징게 도와줘라 노피베 그때 초소
3: 저 테스트라 나랑 저 랑교 중진데 싱데 톱중 와
2: 테스트리 테스트리 전에 야구 중부리
3: 딩원에 나도 요구 싱베 알레 루가게 롱아 따따 갈래 기베 제부시 나랑서 모두 배준 체비는 간에 탄도 모두지 시주기 잡죠 전부 두고
2: 하나도 신비 안에 누가지 휴력이 피해줘단 야부 팀비 다래
3: 워시 반도 상스 兄弟 캄프사브 야야 레트퍼게 미당 주제 차상부 총수에
2: 차상부 총수 난다미 제스니에 비게 리용을야 다가 친비게 최근게 겐키부어레
3: 레트 신탁 니즈 근제도
4: 어다 구르샹기 중앙수와 디지리 숨주 소지니 어 탄데 지리 주고 수에 차샤 어 뒤제 텔라 난다 민도 어다 피기 견데 제시 중도가 키도 어다 도레 견 피도라가 키요데 종 신쇼 총레 레데 로산 데데 비긴 칸베 레데 데 타샤니 차조 유산 디시라 심제 난고야 메라
3: 조제실라 야우시우 총샤
5: 왜왜 다 전도 고주 우인다. 년년 행결이야 담산 주인. 나란 주의 길래라. 장교 주인배 원튼 상종 길래 전년 톱스. 딩 나란 주 길래 경구민의 창매 배준 회미 제배 제부시리라. 공세 안공기 레미 숨경업 중 어숨게 호다 바다 제배 제부시리. 내 공세 직접 진리 지금 원에 공세 공허 상마 도치지 주인이라. 저시디리 주인다. 年了年，阿来如果家己等于确实的个继续运，确实谈过的。

0: Jason.
1: No, Bala.
0: That don't shoot the door to go. Pushing to dodge low in German to get. Taco Rangshi Tabra Chitun, Quantu Shipsisagi. Yan Tacon Dawakasia Motuza, Chenera Chigua.
1: Bala. Taco Mikincha Sabri. Didn't you do now, Marie? Mazane Sago Dineje, Chilisole Togan so low yungi. Maranzo Pui, Sago Gemati low yungi yubja.
0: Oh, that's in it of ya.
2: Lodin number two. That under tone to go to win. Tiring tone to Nandun Zodina. Talu lega chodum si you down. When do me get a chaga do you? Dinner Samaya, last again. Nanzo Kongo Tangme, Bedrin Hemi, Chebby. Nanzo Shangdong Shung Lungi led it. Buse, Legui, Ligu, Chumo Mate. Ledzug Nezu in a Ganji Tumo Mari. Taddy in a Hazang Yauri. Ding Anzu Boba Chiwe Legacy. Tao Dunza Tuzunala, Tangme Gangan Lamadawada. Nezu di Donal DJ. Chilling of Jung of Dunyue, Shangdong Shung Lungi led it, Ligu Chumbody. Nedo Alina. 창매 모두제 두상은 안주 신구기 대두 내게 내대
3: 아무라 보라 나 로용빈다
4: 오지 부모리스
0: 어 다이니 신의 로레 중아
3: 창문 대부 인별
0: 대부 인부
4: 대부 인 대부 인부 야 도지도 마 뻗다
3: 내 삼라
0: 어 다 신의 로용빈들이 보고 삼바야 부랑 깔래 카제 돈 아고라시다 샤캄부라지 차제 대여를 삼추 라는 원에 탕수 되어다 똑치르시라 친도가
3: 보라 쇼다 보라
4: 야푸 차간 돈다 당연 슬렌더 체크 아 보라리아 진주 문제라 슈로체 아메 클라스와 친구
3: 레스 암라
0: 다 보라 아버 진제 깔래 십직함 중아 보라 날 매자 보게 랑구로 텐 중아 Let's all crutch you the ah.
3: Bola, Matarichilo, Abo Droyadi, Durinch Hodwa. Your boy, you want to go remindu.
0: Oh, Jisha bought Jisha. Yao Chunsha.
3: Nalam Sule Jalje, Dao Jigrinia, Sule Chemi. Galet Hamadua Bola.
0: You do you come, Mabot.
3: In a little tongue, simple portion motion sonza. Lesheta, Densi Tizu, Mansunia to Sibe, Duz Harisha.
0: That in San Lesha Senior, a joy in Brimi.
3: 누가 보라? 만주 레주 시단이 최타주지. 만주윤의 세빈은 예주도 롱주지 임범마도 그도시다 임배 나오 균민도. 다오지 침배지리아 총배 섬기게 아진의 요리스제 레제군지 진리장라리아 원조체주. 원의 예 섬기리아 진리소구유다.
0: 보면 경고 예예라.
3: 리샤 보라. 디네 진리장라게 나 코랑 그 차로를 냐제 슝람 소쇼 고르기 랑세나소 배상 균매 발름나주.
0: 미야고치 그도 개르나라.
3: 어라. 나래 고급 탐진다. 힌균지 후다바다제 잠이.
0: 지샤보드 지샤.
3: 데네 뒤즈 다와숨즈 주드 슝람 수준가 라제다. 간에 카치. 녜 벽에 겹제 림소야 카세 딩세제 셰투자. 레주인의 치로 시라친스. 레게 뷰제 도부시라도가.
0: 다디 조라리 리네 유자 제브다.
3: 힘부자 제장. 진리장라게 나래 갑시라는기. 림소야 나야 이지다. 루게 양치가치. 딘데스제 진리장라 고랑 치로리아 튼다제가 대두. 레저간자 나야 지제제 셰기.
0: 담이 딘데이는 라리아 진리드 미 야고스 그도 제브리. 다 지도 잠바 가산에 호주 셰야도 오늘 라르도. 나네 딘데스다 아인 삼추.
3: 제장보라. 드리 치로리아 아버 친제 지네 용보 야우충라. 니네 안녕마네 세야기. 나레 미유 주비아리아 최심다. 땡최디네 치루시라 친송아.
0: 지샤 보드 지샤 다이네 랑가야 하고 지야지리야 다 단대디 랑 공부 당부 잠지르다
3: 레스볼라
0: 도저 랑 추고게 전부 공부 당제 전부 게 말이 데 조이나 딩상 당의 멍슈 시지디 상고 시다 인자 대대제 전부다
3: 슈장볼라 년외네 제나 던도 롭종 치고야 망부 시다르샤 냠뇨에 시다 등금도
0: 지지 냠뇨사드 게침부 시다르 보디 Tangan tu jengkol nyamnyo yore.
3: Bola, 제니 기랑게 나야 기랑 춘주 그두기 니즈 소난다.
0: 다 욕쇼부. 도저 시에자 가르쳐오래. 도저 시에게 되나 셈부 교로래 여말이.
3: 보라 기랑이 직 소난다. 나도 러충은 도저 니마 루규 셈부 고기. 나봐도 수수 보라 루규 대회 셈부 고기.
0: 제마 보게 라는 십주 시에죠. 다른 라는 흘러져 니스 시켜시. 어제베 나니가 언니 님도 나랑주 겹기 일이 좀 뒤질이야 다저 수가 좋도.
3: 용아 보라 이내 보라 이란 게 질 자투 두겔.
0: 나 견걸 통주 시에게 아. 리준 대라다 니 미즈 대야 가준 자매 장가 놓아 여 말을 보.
3: 용아 보라 당아 나니 님도 태저리 나니가. 보라, 당 하나님 예수도 깨는 게
0: 영아 부
3: 다저 수세 더본 저저도 보라 이랑 꿀에 막으네 당 하나님 체를 사슴아
0: 영아 영아 다 영아 깨는 자야리야 뉴그룹 고르다 다 대리 나 미포지 불안다님도 리존 디진 거야 다저수가 영토부디 녜시도게 말해 남미노 죽줄하다시 저부제제 린자야가 냠뇨디 쪼디 뇨그르지야사들다
3: 야 다양보라가 알롭젠스티나스와 내가 가르치네 슌부메베 뇨그르 꼬레스 즈베보라
0: 다 불안가 고아든데지 레미이네 지그르다
3: 보라 예비에다 공예스나나
0: 당아라니 디에즈데 디게
3: 젤 디에슈다
0: 더다 부징주
3: 로
0: 대신디 야간데 야쇼다
3: 레스 쇼프스 우지게 지중딘제스 자발레 가래 잠옥해야도 와. 하루씨. 보라 씨다. 나저 요거 농성기 서신데서 지금 빠져 자라.
0: 동안 잡으시라도 와 떠다 보람 피해지기 떠다.
3: 형주도서 야가 교구체. 윤주 탄리 교부는 시리샤. 미잔디 조시다니. 쇼쇼텐을 잠벼선 저시 민두게. 라 보라.
0: 어허 따랑가 빼도서 닝 재무시라 시에도 와. 뭐네 리네 예배 미라르샤. 난저 요구 농쇼디 사자 야고 시다요리 서버 토즈리마도 사먼조 손자 퉁궁 테리아 롱부 시엔달리아 문고야 요마리 이내 지조 닝베 들리아 미자다 뿌리 도즈마도 난저 메세그 도그 문에 쪼부 시다르다 부
3: 볼라 기랑게 나야 니마 로큐시 소난다
0: 다데리라 릴리아 다조조가 용바 루규 년가 연바 아
3: 보라 니가 인다 디밍리야 그 니지사 머신에 보라란 게 그생 아야 송주 남부인부
0: 보고 디이네 더다 나랑서 롱부대야 징주마다 광려야 육식 수거래
3: 아네
0: 세면 디밍리야 서아베제 수거래 이내 세면고 시겐 방 미슬리야 셈나고 시다 여장 메시지 코야 민도 다제 시부 총파자 수거리
3: 총파자라 그 메시리아 두고 긴제 등거여래
0: 죄송디게 메시리아 두고 땅야리야 창그태야 여마리 로디 등가 랑그 바바 계산 로숨리 리큐리 내 유소까지 기제 在当个村队里呀，亲兵，让个莫拉想念的，可是今天才不是这样的。现在，西门口，没人夸奖姐姐，我拿了马带不打盾的，真不枉有的，可那做伢子，让个莫拉。 시가 공부 마세 真是个老一面真相。现在让个莫拉空，那就提个金呗。你想爱人个，你们看了什么着的？再么，因为你没过吧？我知道，都爱钱不穷的，让个莫拉空个。我当说是不住了呀。当地妈女辈心都日子去看见他不是我土给来大街去人心街去来爱都是唱个少年心里有可人可顿住让人一年几座人辈跟了呀我大大真要土土你所小比一年长辈凶三年有马人
3: 你给我缺损让人不了既然给缺损过你就什么下去
0: 没上路的夸牛上路的听蒙古西茶夸去一年让给爸爸呀阿妈没白干呀爸爸我没白恰不一呢让给爸爸得住了来着亚米呢多是提个的亚米呢帮家教育了要马的这三年这期间哪年蹲着听我们不见呢来个的劝你接门女吧来说
3: 我那年末了您家的事都不了你去哪里啊？你妈冬夜的是穿雪衣，光不么走？
0: 可要嘛嘞？早起上子，顶上草的地基人不好光能走嘞。就不记得妈这边呢，俺们他们家江山人去嘞。江山，几座人被冬夜个草的妈先别呢？顶上个几座人路个地基草的，你不行个嘛嘞？呀，他都是写给妈的，俺你认着。
3: 来斯波拉，
0: 是是，嗯嗯嗯
3: 嗯，亚波拉，达列斯，
0: 亚波，
3: 来，
0: 打车子走去，
3: 来斯，
0: 俺来捏了三级单，
3: 来斯。来是上厕所。
0: 大伯，我给你个，说说几天的嘛嘞？
3: 热了。

0: 제소솔라솔로
1: 야보
2: 너
1: 다 다전 조차스 너니 시시실 주게
2: 젤보라
1: 다 보라지 떠다 제대진에 대비나 난졸롱부터 갸침부 건드면도 아
2: 슈자 제대진에 대나 난졸롱배 사브자 대브라 하르샤 보라 네 도스터드 난저 요구상대야 슝람 켄네스는 가유보다 가바신조나 수체제 능린스는 가유바 총저 정법 추가르디 추미 켄네 친 가유보 창마 세세팅디 통기
1: 쇼노네 쇼노라 아르자 레번 다스민도가 보니 총 집에 드네 리디즐야 다저조가 팅크제 용용마레 이는 안저 롱슐 대제 자가 산르다 로도 야르데마도 진제 삼로 고뉴메다
2: 볼라 팅산치조 니신 야르게 주고요리 나란즈 롱고 이네 조레타 신레 지고게 또 디마시
1: 근데스 롱부 삼은 조레야 신레다 조레 마제나 한 소 근데스 기어레
2: 신레다 조레다 모두 쳐오지 이네 디가리아 쇼레 쳐오다 볼라 인제 제비는 나랑도 롱고 신배 초보 처지.
1: 어미.
3: 계산아. 도건 토부 배도 구유나.
4: 어 영아. 어제 푸카르산 되나.
2: 아무라. 나 배도를 가부추. 너보다 추르 망지 겨나.
3: 요요. 부디는 배도 지레 탄데 지어리.
2: 봐라. 보라 과태소.
4: 보라 저가 날 추샤. 가리. 야 람볼알 둥순데 슝임베
2: 볼라게 숨부데조 좀 말다 루큐지
1: 가리 다야 볼라게 가르지야샤스
2: 볼라 더원 볼라게 나야 무튜지 지존닝베 루큐스 손 근제도
4: 왔다 지존닝베 루큐 콜이야 볼라를 닌제 듄수로시네 손야 여다
1: 루큐 셴 저다
2: 金珠马当公公不要去做宁波的跟着去吧还过不去我的不啦去做宁波的那就有个龙别西边宁波的过来呀没得去送人的用啊去做宁波的呀俺做没事的对岸都做仓嘛能够春秋的那样家的但对岸的对岸是我的我的读书的呀忙没事做呀他没被娘娘的读书不起来学校娘过呀的
1: 두두 메세 망체야 고로 햄버 겸겸도 고야요 말이 와당원에 지 고여가 마저 장부추다 나도가 마자 내배추사드라 하르다 부
2: 오네 개구이 균진 신전름루디 독속 침부 시라르샤
1: 다 돈도 딜레 두게 루심니 나르주 냥고레 배샤샤나 시비 츠완 파자고 로다 마제다 루제 베뷰 테라서 두두 잠바
2: 오다
1: 테마주가 제가 지다 대자 슈제 나르주 동그른 거 제자 지조 닝베 동에 세고 주나 세네 세 차야 여 말이
2: 보라 이란 게 징주 마당 공기에 주의 뒤서 손뒤 나원에 너울 나서를 했던 게 이내 로규 도서 니뒤 니에 팅상 그 소와리아 가신다 퍼유 조준 체야 심슈 이체르 주기
1: 지다 종교도 기란 줄 알아봐요리 봉안존에 라가님을 하리 딩사 스준의 야고리 따부랑가 리그 팀쇼 아
2: 레스볼라 냥 후다바다 지기
5: 콘토 남부츠 세메티니 롱친 듀카르 징주 도지타 콩기 보라 시비 파지 티시 첩쇼 좀케 부사 점듀 좀지 수남 도지 첩치 수남 도지 제주지수 타르게 양피 참보위지 지급더십 류창장 더십 계산인디엔 첩쇼난키 민너첩키 징주도지첩키 로사남기 보도지첩키 타르게 양피 아마춘솜첩키 조무스리 바바계산첩키 부산점디 섬기첩키 왕주 장진리첩키 수남도지 这些次里车片八三次里三柱车片到啊天地里前打茶
0: 초 지라 강에 유튜 초시 참게니 로교류 난츠 미치 심 지키 강에레 넘버 기와 체크
6: 지치 니제 알 숨 알아 스타인
7: 어제 보라 고감사
6: 아 보고감사
7: 정답은 되대
6: 아 보 당한 절어질라 내원누보다 수고지 용기 멍시디 개주고 유자 륜초토스마 체는 영향민도가 제발 정달이 용배 아
7: 올라가 정달이 용매다라
6: 아니
7: 기만이 야 장부 쉬비나 이년이야 년수 뿌이 야고 춘내매
6: 안돼
7: 내 세세비
6: 시
7: 이년에 제리야 년 차별 토리야 년시 군중 시야기 전롱 고면기 로브젠 데스 뉴비바
6: 오오
7: 보라 데스이다 비난 게라 소야 능시 공기 룩진한 룽중 심도 왜?
6: 어.
7: 이봐 야오 제 장부 예비다.
6: 어.
7: 네제 차장 좀 더만 맞세.
6: 시.
7: 더도이나. 세이네래 진로 당도 얼세제.
6: 세진로 당도 그리스. 에. 어.
7: 제자녀 룩중디 제비 봐.
6: 어.
7: 다이나. 매 큰이 사고야면 또 보라.
6: 알레.
7: 또 대보 시작도.
6: 시 이제.
7: 보라디. 다디 신나 다디.
6: 아.
7: 다저니 앙다드 기랑가 직시르다.
6: 어.
7: 러브 유 디날 게 잡으러 와.
6: 아 나.
7: 퍼블린한 다그레. 다 계란 됐습니다.
6: 어.
7: 저놈 고면 좀 두고.
6: 어.
7: 장 백급이야. 네 바로 있는 샘띵데 대분하라. 대분하지 장벌바.
6: 아니는
7: 수부게 내시드가 까까 좀 두고래.
6: 하고스 하고스. 야주 아부 응고.
7: 다 보라 야고 장나라.
6: 요요 보.
7: 보라 빠빠.

0: 哎，哦，普遍啊！我呀，那天你那样子不感动了？卡的这样子啊？你莫让那些个，天天那些莫让给，你看啥？长时间没得扫码的了，免干的。
1: 中马都，哦，这不的你看的是我来的。哦，没嘛，谁不去？没干了呀，大家去干嘛？金币呢？你那这的都是中马的呗。不然呢？我洗过就不有呗。是莫然呢？你的这是没？得是的，你那里写哦。这里我这里呢，轮流去的，不去多久。哦，哦，不的啊，你是观众图呗，这轮我们也得这我这钱中啊。哦，来。
0: 不的硬件，不过让你们那次就不是了，还有事给，没忙过时候用不着。哦，对呢，这轮我们也盯着个老总的前辈接了，啊，那些的别的商家请十个多啊。
2: 哦，是。
0: 现在天天呢，忙个让你个那些观众是要给这轮我们家的养活钱钱不赢了，忙让给那次查给用白马菜，免干嘞找马打。
3: 我哩，很多菩提提不起我的事多啊么？
2: 我这不
0: 啊，
3: 那顶这个偏不远了的，我让你给提不起这，要我这这样多啊？
0: 哦哦，呀，莫休息，应当，阿拉娘俩讲啷个的？对啊，你的都是些的难的事，的难那用过日子，我的，老真累死，拖着我，哦，应当么？
3: 这种关键的，老真先生那娃儿，可是学会的，爹爹。
0: 乌鸦公，哎，哦，都是，哦，格里格里马嘞，啊，都是，啊，都是呀，嗯嗯，那我的呢，乌鸦天送不多啊，给那个么，哦，都是的，是，啊，都是，都是的呗，哦，提不起我了，么，提不起说，
2: 有，肯定呢，那万一送给提不嘛，钱筹码大，
0: 有，
2: 啊，都是，
0: 不，
2: 啊，
0: 不，我鬼有话你的。
2: 自己去买的，莫让人家去。哦，可以去啊。啊，自己去买的。哦，莫让人家的，给那个的是多。回家呀，给这种国民啊，个老百姓是多，提前的。你，俺们上我的管不到，给去买的，给去买的去。你到，你到。我的去，我的去，我的去，我的去，我的去，我的去，我的去，我的去，我的去，我的去，我的去，我的去，我的去，我的去，我的去，我的去，我的去，我的去，我的去，我的去，我的去，我的去，我的去，我的去，我的去，我的去，我的去，我的去，我的去，我的去，我的去，我的去，我的去，我的去，我的去，我的去，我的去，我的去，我的去，我的去，我的去，我的去，我的去，我的去，我的去，我的去，我的去，我的去，我的去，我的去，我的去，我的去，我的去，我的去，我的去，我的去，我的去，我的去，我的去，我的去，我的去，我的去，我的去，我的去，我的去，我的去，我的去，我的去，我的去，我
0: Pola.
2: Osi, amjira.
0: Nebi nyenge le thas chons.
2: Osi.
0: Osi mona ko chashi thobshi ra do. Tugin ne chashi jwa men de chuen ne ko ma de bel.
2: Amjira. Tisha ngni ni ge ne shi kun chung chia ge zolong gom ya de je jia jie. Me kyu ne se yo ma de.
0: La, ne shi kun chung ge zolong gom jia la.
2: O.
0: Pola kirain. Ngan chuen nam sha khoi gyun de ne. Che che li ai xin nan go ble. Ne shi kun chung ge zolong gom jia se ya ten zo. Mong de ge teb nan ge khwai yo de.
1: 提里莫拉提多里亚面看街头门道你出现不拉着谁苍门索年啊是因蒙得了一记擦擦街能没说了浪子自找钱是俺们记了拖欠了答应了就骂你蒙住个铁不劝的几个面了俺们记蒙得了个家堂
3: 提里了一记难归
4: Chartuiso, Nemsingwen Dara Tugu Mangzam Chibata Chakja Pokupsu, Choro Nanta, Zangbu Jam
5: Penjo Lungchi Nian Chiliku, Peggy Lungchi Nian, and the Lungchi Lok Chili Sin Shui
6: Liden Dinang Mangu Tunjal Kube 这几天洗钱呢，拿来就个酒席过了呀？那我这独立就学作业，拿来就个酒席洗不停，肯定就这是呢。他们早晚拿了呀，我是送麦吧。他们早晚拿了，那肯定送的是呢，两趟、七趟、点两趟，听你吃个拿的饮食做，那是爱团的，我都拿不完了。现在拿来就个酒席洗的，可是呢，他们早晚拿了，我是送麦吧，要么呢？ 两趟七趟点两趟听你吃个拉的饮食呗，控制没对呗，哪趟哪一团就走个就是写不得的。 디 줍시부 디게 세브라주 슈빈나 당한조 초와 나나야이나 팔람 닌더지시 표주던 그 유스 제베이네 촉바지레 디디 칭아 나래 주고 줍시 세디 모두 슈제 도미유 가르 주고거라스나 두균 초와 나나 나탕라이 표주 치루 디게 치신 유버 디게라 리버딜레야 롭종 나냐기 자주 뷰게 세모보 남기 문진탕 gyunga yongyagi chidu yin. Xiamla nge, mangu chunzea ra su tenpe zadik di xi cheze nalaya jubwa jubshi kola ya yin na ngoto du du ji shugi yin. Nalaya jubwa jubshi sungbe gub nila chua nyik tuane xie chok re tangbo naya jubwa tang nipa laya jubwa si chua nyik tuane xie re. Naya jubwa kola ya yin na mangu chunzea la ya dinde sungbo re miki ji tang, gyunzen tang, gyunzen tuengi Denpa tang, le tang, chi tang, dine tang, chi jik ti xian suo duan tang, wei bar gao chak zin ne, chi jik ngay bar chi ba tang. Ti le dok ba ni tang ni, ge tang, me ge duan ba tang, men tang, chi tang, tian zum xi, chi gup ta du du ba yin si. Tantang e, lo ba di ge yin na, mang chun jie zi jik nang la ya yin na, kui ba, 나래주고 줍시래 나이주고 주고려야 숨배 저디디래 디난네 레탕 치탕 데네탕 세티기 치강티탕 치강타만을 쿠베 치급타도 되버 인시배 낭시시부디니 나라 라둔게 주고시배 급려야이나 오드송 승바레라 다가능신게 나래주고 줍시시바디 쿵수이나 추여 말해 디나 직체 시행하려스나 공도 내로베 망우천제 저지 티난라야이나 티니고라야이나 송여 말해 야마나 나라니 티니 튼댐바 주베 고라야 송여 말해 디금제 가려스나 망우천제 둘러서과 라탕튠 티니탄의 항마인스 나라니 티니그 튼대바르 미죽베 꼴레야이나 레젠 콩메난레야이나 모두 송스면 능신 나라니 티니그 튼대바르 미죽바르 시에베 왕키 저디 디나라 티니그 튼대바르 죽 꼴 숨에베 금제 디레 튼오마 레탕 치탕 디네 탕 치급 타도 되바 인시베 공두 시에베 낭스 시부디 파 퓨제 어디 영디 지강 디게 나라야이나 나이 주버 주치 송넴바데 베나 미기 제바세데 탕부탕 균젠데만 니바 균젠 튀기 덴바 숨바 치디디 셴소 덴바디나 시바 외바르까와 차즈네 치즈네 바르 쳬바디나 나바 다가는 신기 텔레 똑바 시바디 두바탕 겨와 메게 덴바 시바디 둠바 메 게바 치 구바 다가는 신기 타마타마 돼 있나 텐좀기 텐댄발 주바스 나이 주바 주디 대나마데 샤망에 저디디 시체제 나이 주바 주고들에 있나 모두 두두 슈기에 모두 무슨 뭐 슈콩이야 대야 세세 체직라 나네 주바 줍시 시바디 낭세 진들이야 차천의 20당 30직 등도 전에 낭세 카지니 체 코네 뉴베 댄투구 두스 카징니 체 시엔키 로체발라 댄제 댄바 두스 양 카징니 쥐디 시부르야 삼루당 27제 테네 체디 고든 강댄베 차라 고든 시부르야 삼루당고야기 차디에 두스 디게 사마 카드스는 날레주부야 줍시 고든 댄당이야 나대 20탕 문지 체백 유 샤베 춘도 무슨하지 아샤만 안도 치다가 난세 탕보 미기 제바시바디 모두 슈군달라 미기 제바시바디 컨데지로 코구레스나 급수퍼베 제제 낭된딘데시글 미제 테니 디 친이게 시에샤바딘데지글이나 미기 제바스 문지 체국도 미기 제바 시바랑 치다가 낭세 니익토네 시에구도 문주 캐베 출리 치다가 낭세 니익토네 문진탕 이십 대신 능그대 天能心因他的参加做了我的学位决定能力我的学术业他学你不第一趟呢我的学术业建筑设计学的卡拉克恩文在学术都卡萨做建筑给团点巴萨建筑给团点别的推荐我做 초안나야이나 시에게 턴다 컨디지 임보 있네. 주든디 탄일을 숨. 탄일을 숨제 타직 친일기 시에샤베 남바땜바 딘데지글이야. 이는 겐주 겐주스 시에그래. 배차샤베나 윤대장나 신기레스. 나도 깨제 니 시에그로 와라. 다 크게래야 윤대장나 시기레스그로 와라. 이걸 보면 윤대장나 시기레스. 다 윤대장나 신기레스바디 고든대로들이야 대베이나 장나 시두전에 마장나 시베 차디에 요르발라 슈스 코르발라 언데 다르게제 디시에두전에 장나 시베 차디 숭제 친이기 시에샤버르발라 배차샤버나 윤대장나 신기레스엘서바 덕지에 채나 또 투부레스버 근데 팀상 안 좋아 해서 처음에야 제디딘데 제도전에 늘 격진당나 니제 등기 인세를 써봐 이봐라 동교유부터서 다가는 신이 신제나 체크를 했어야 써고 세부시에나 고토구를 했어야 써봐 다 체장 세부시에나 시도전에 가르치워라 세부시에나 시도전에 세부만시에나 시베 차대 열와라 체장 저들 강롱시 탄이를 숭제 탄이 낭네 타지 친이도 숭제 죄받댐바 딘데지를 쓰그레스 차장 세부 시에나스도 전에 세부 멋시에나스에게 차디에 요리데 타디 세부 시에나시베 차디 타디 숭제 친이가 죄버레 빼디리디 콩랑에 슈브능신 다 초와나라 야 슈크쳔베토나 페주등데 나바디디기 나이디라 야이나 다두기 슝네스네데 망음순제기 공부능신 시에베이네데 딜레야이나 겐주스그데 겐주시바디나 미기지베 시에바시바디 치다게 낭세 당부드레
3: 新建那么做公共上，唐代天南村新新八天的平江龙井年轻猎工培给龙井给龙井六七列前些，列前的人平江六八千名给人七亩瓦七零多几拉年，培给人大追日别过了七零南西月别三南月秀。
6: 흉죽 거워 샤십지 흉아 흉 응원 자십지 죽 가사죽 흉죽 흉죽 시베 자든디 야만의 텐예디 나와 테마타 민코아장게 턴떡투베 개주지조아리 빼낭아조 뒤에 소화나는 야 대주 신도 망화지리 빼낭아조 딘데스로 와라 대대용골 락잠 시에나 세부 시에나 다가는 시기 돌드나 야마나 락잠시에나 양갈슈나 셀소바 게제나라야 피주동루디직디 망무통규여와라 차장 베테다기나라 슈베 너이디 가르쳐버렸으나 슝죽베 된댄바리 오늘 컨대직라 슝죽바스레스나 너이키 와두시에기 게제 죄구죽베 된댄바시리 도드니 시에나 스두자네 데니 도드니 시에게 낭드디게 샴데 시에규유베 튼데머 와라 세부 시에나스 어 도드나 양갈슈나 양마나 마와 주고 주바 양마나 샴마 시에게 게제 주고 주베 너이 디릭레 야이나 망춘제 공부다베 이나 슝주 시에버레 디낭에 슈에게 날에 주고 주시 치라게 낭세 당보 미지제베 시베디 샤망에 슈에그 낭도니바 치라그 낭스니바 gyunzen dianpa shiba digo la durdu jungo de shugu yin. Gyunzen dianpa saya di tuigyun anzo peju dungdu zane di tola ya yin na kachikbe dawa dinde du a la. Nga de ya ala nga la kachikbe dawa ngoto mo shu kong la beji sha. Be na me yu be na tuwa chung. Lop chung la zun be na yarge song dubu. Koden dendang ki nama dila ya shi shu ba yin na kundaji resa na qime denbe ten ti. Be na tuwa chung yarge song se dubu ten shi warwa di qime denbe ten di rwa la. Che zang qime denbe ten ti yin ba yang na yu be gyunzen tu ngama goi ba dubu. Me yu be na lop chung la zun be na shi be ngama di goi ba dubu. 최장치매댐배의 도중시바 메나 메메나 추가로 머딩나 시베 딱과 터송기 차디양 유단 공동 시베 견주다 대규 차야기 견주 용도스 견주 매우의 치도 내는 안 돼 군대 때문에 자딘대직다 조아제 매일 파 자와이나 나대 되나 야구도 성도 다대대 매유배나 투어 중스 gyunze tenpe zhati jar goya ki goba yang dinte yin che zang ngunzi nang du zane ngare dawa che na o dinte jil ngunzi nang na sengge a la xiang na yang na yi gu jubwa sheba le ta chi ta ka nang si sumba gyunze tenji tenpa sheba de shu gu yin gyunze tenji tenpa sheba di kante jil kogu du ga sana chi me tenpe ten di dube chi do yang ma na chi me tenpe ten di dhubhe tundu, dhubhe dhubhe chidu, ki nam ngondru xianxik chang guibhe gyunzen di tungi tenpa dinde jila kogugu duzi. Becha xaba ina majang na kala xin. Daga na xingi sabun me na lodo kala gi. Dagje ma chen na geja shi wang kala yong. Shiba dhubhu be didik su chungwe na dila shiba de. Nādi tāndā dēnlū liyā ngāzō nāmbā dīlā īshīb chēbē na gyūndzēn tāngi dēmbā chī gugu gārūwā la gyūndzēn tāngi dēmbā shēbā dīlā yā bē tētāg nānglā chūngwē kālā kālā kānglē sēlā sōkbē ngāzō jādāng chūwā la nūbā kē chēmbō shūbā tūngu yīsīgā kālā kānglē sē tōngzō lā yā yī na tā tātā shūngwā kēbā zō jēshē gyūndu dāna kārī gyōmā rūbā sī na dādi chīwā tēnbē dā sīk rīt. Dādi chīwā tēnbē dā shībā dī kāntē chīklā kōkū yuā rībā sī na tētār chūng mī sīk bā, yōng mī sīk bā, ngā sū tēnbē shūk lā tētār chūng sī tā, yōng sī tā shī chīwā chē bē tūndā rīt. Bē na lōb chūng kī kūkā sāngu dī kālā tōrs gēchā dīndē chī shībā yī na kālā tōrs dī zō nē tūrkī mē bā mē tō wāchī ngō sō tēnbē shūk lā tā khār chē rā kālā tōrs dī zō nē tā chē nā rāngā chē nā tūkī rī bē sē yā kī chūwā dīndē chī shūk lā kūkū yā rā lā chē zāng tā dī rī kī lā yā yī na tō dī chūwā tēnbē chīk dē sī rī mā chāng nā kālā shīn sī dī zō nē shīn kūkū yā nā tāng tō jāng kūkū yū bē tēn dī shūk lā tēnbā chē rā lā Daga nang shingi sabun me na lodo kala ge sudu zana ge gugu yu na tangto sabun gugu yu be tungi denbarwa la. Che zang ma jang na kala shi sungpa re de di nang ge na yi di yunze tungi denbarwa zi la ngunzi che pa re de nga re de bai na diri nang la ya kala kane xie suwa ki dadi gyunzen tuen ki tenbe tuen tenpa la yae na nuba pendo ke chimbuji tuen xa sanggu duos. Di na gyunzen tuen ki tenpa xeba di go la yae na

0: 타마틴 쇼로니 머시고네 자간디나 타마티니 마지보네 재미도니 아자랑 준보이나 콘주 탕마야 타마마티 찍럽다 마지보라 타마마티 쓰지 대원이겠니 보모 주저 타마틴 자조유 응고
1: 워즈키란 텐쟁아니
2: 야보 아자랑 콘가 소야 다르다 나 타마메 교세시
0: 아지다 저니 야야 타마디 지우시 텐쟁도
3: 闲了三四千年，迷茫不总些啥吃，洗他妈去了啦！平常我们孙立功呢，听见了，咋子也挺归属狗了？美军从此南征卡巴安扎，积极武警呢，没孙立功了，就往南归。
4: Kedi, Nigor to Migun Hachojo Ki, Ningane Yu Tongzi, Tudo Du, Kaba Anjang, Gu Tu, Tiki Gu Gimne, Jiu Timba, Joan Angu.
5: I think I have a miss on honor.
1: Oh, Gongbu Matsu, Kirange, Umchi Mentonam Yube.
5: Like him.
3: 人家家的面的土星光面的空洞银子恩基面的国人土星光面皮具能够面皮干了年贵土星光面皮具能够用能面皮吃点我皮具养他不难贵只需冷铺忙了养电价继续早晚饮我这熊蓝兔可以牛车来给的米东啊他可以先去做蓝米送啊 차라동네 코리미동아 코리동급 신미와지 개강 신도진보시
4: 투경안추 짐주지수일어 송지슈네 조람딘자탕 여럽주상라디네 조람샤동용와 철교 개림체디 딘자탕 딘배주슈 코리오지 투몽토 뚜구

0: 中央民望关切隆庆联控仪，中央民望关切隆庆联控仪，他的你三九零两炸连线数据推测仪。
1: 세글랜게 공감사 샴라 선교로 냠자리 전쇼교인 태행리 선교로 기난된 조보니
2: 시진핑키 이집규 종통 세시타 지문하오 고타
1: 시진핑당 벙리위원 넘니기 이집규 종통 사이시 당제다 렌도 이집 댄제 샴주 간침으로 세구나오의 고로
2: 시진핑리 이집라이 교통성지 능주 리바 주배 고로
1: 시진핑리 록진단난데 노르웨이 계북 하강 구도 계바 계시송와라 댄제 슈배 고로
3: 中国台埃及瓦尔清州总理罗敦珠考罗瓦尔丁州学位女区人类编制给去过开创了工作级别工作营相听地三九六期能听习近平的思路呢第二个礼物呢别别您出三年的该推出大瓦古别次一年年前阿着罗埃及给总统塞西以中国给个别主席习近平的开着你们破张都见面难语开着南港我心疼
1: 习近平党군的彭丽媛能力朗古了修的你们破张图批表的性格大马如果的克鲁马给如达的这个可以对学吧的莫不用热着如果给准수热样追行克鲁美교听你说自己给予塞西党군的伊迪萨拉基卓顺科部苏巴学友塞西以习近平了格苏学位结果你的友 계급리뷰좁다투모토60디뷰토페바다먹봉루제루가기중국다이집계급리뷰계루주동체유계급리뷰좁다기파르초기페브로미네다차단데첨디슈레나유계급리뷰좁다당제니메포장기솜진도페베계급리뷰게다르기둔도구바라준나유거수슈베제구죽디지계급리뷰좁다기제뮤나유시진핑키
3: 제동급경급중가주로로에집기어렵다아베리게계급추응응라중국사르바다친지조유계급니뷰고지바겐업추계급니뷰미망기내지대미리랑젠퇴니에다전계진로다미세르베베진로라무구치베릉뷰토도봉번염십기베덥체대도지차다르댐베자시스무조유롱어둔주이칠롱냠도규지중국다에집계급니뷰제외자냠다펜준이치다 则顿的平均解析的增巴超过重的你们来你们解析的恩赛特别解决对吧的特别的电报难语你们老些人俺是听梦给你这话中国的一切给全用特区的这话穷举特别空白穷举全你别话了空白特别恩赛的密码基地基切入动话给及常用常年松用解析别恰下去都是极端的特区听不穷语
1: 军队的生生级别阶级的社会级突破短途，阶级级别平均甲级的，你们来顶级级别的中国的一级级别往级军操作作用了，军级没把它规定当个些点那有。习近平期，中国的一级级别平均甲级的点不起吧的，突然中期配角军用级的，结棍卡的，人不卡给别的你们来腾级别的，该用新增级你们用别的的，平均阶级的增加了，训练计划再切割。 你呢？你被你们来了，规定动了的，空白给特区地区了，凶人给不得，蒙西这个组织的陆续行列，青铜垃圾所水军铁工给你们来的，命运被你们准备起不得，江道女局的，罗桂兰花罗，科州科局，城镇边角罗，天热平列垃圾所给你们来的，这当三十三八对个，说明没就人来给别的了，规定当的人来的，老说。
3: 现在确定绿色所及别的人们来确用了加息的动物的，明年中午七月七日动物，忙心这头十度动物解解决。新的电价人们来了，熊人给的监控来给为你说了，推门托动地动物的，瑞松了五个级别，给及人们来定十度动物，平均给几个了五个级别标准了，解决了他几度七八解切的，给个你比推门给电价了松用切割。俺呢？
1: 给及匆忙入来了，熊人给的，娘们解做的，不是的解个说，匆忙来的托，团结的兄弟解决，俺这边十多动物的，中国的二级给个的，中国的阿伟的个娘们来领的组军了，娘们都规的动物，全将被人落的，真些解决了，团结托，我国解切的，特别兄长陆团结，可能是比最终没拉组军了，规的动物些年就难有。塞西以主席习近平给个你怕了。
3: 제와 존에 로든주 코르베 참수 에집라 로규랑 신키 계된 섬진나와라 조심 크베 거수슈유 에집다 중규파라 친지조준 계급니비 제와 균제다 땜병아 공부 조바 균용 톱데 개공하기 냠래라 유세 춤제 톱유 에집쇼기 중국지 기자도 로덴 규르밍아 락린다르데 계급니비 균용 톱주로 대제와 공부 대비 치와 용규로 꾸디 동규태 배준 최신유 에집초기 중국초와 냠도 뉴송마조다 수준례지 멍시지구족준 뉴저 센제 뉴규서바소 제공기 냠례 섭도동와다 마드윈 덴자기 베리라 흉륜격바 민너종 섭도동와지 제대 계급니비 미마라 팬디준규다 서구 다르게 공배용와라 람디치도유 냠제 계조 덴자 린진 현조기 균례 린진 계급 인배응은에 중국 계지 차둔추 기젠 덴배 뉴바 덴배 강례 지지유 에집초기 총만 디귀토 중국다 튠주루 쇼네라 슝륜겹데 튜몽토 콜라시뷰정 신기 젠롱라 카데조바다 락당제데 계지 창샤 창딘라 송종 제대유 제송유 계급니비조다기 의샤르 서구기 두법태 제도 딩스부난유 시진핑기 중국초기 서구 계급기 김제 계급 바르기 자로제와 공배 동교로 갑교체받다 튜몽다 초기두 냠레 군두제기 덴자다바 균경체대 의샤르 서구기 덴자 중시 서바조 교시 덴나유 대대 시진핑기 중국카 시뚜나와대 징리 서구기 투몽 덴자기 능기 교수 교롱체구 의샤르 서구기 미만기 정인의 정김장다 체조 균경다 체조 돕쇼기 티주치바랑 모그 서구 계급기 시디다 덴자 고르기 깨제슈리라 흉륜격교로 잡교 사고능구기 덴자 중시 격조체교 추십 dunlamda lewa rangyi ki laa nangdu zinggu. Nini, sagui tumung ki denja chokdu jujung la gudi donggu. Uyshara sagui to ling mangwe nedun mangwata nangne ki jibwe rangxin chibwe chokdu to takju chuxi cugu. Polisiden ki nedun ni ngarxin uyshara nedun ki diwa yinbe kadu yinrung nangjong chi mi nyenbada terbyu chi mi rung. Sumni, sagui tumung denja ki kongbe mengsi dendu donggu. 의샤서구 윤징 대구 용화 체규대 자외 차내 공배라 자류유 중국초기 서구지 계급카드 냠도 계지 출람기 된자라 송경다 공배 냠래라 꾸디 서구다 계급기 키벤 냠제라 꾸디제 단데 펜준 이치 지수 림신 체로 동왔다 동도 툰세 규득기 매바소류유 신이 서구 튜몽 된자기 계지 툰주라 흉륜자구 냠제 계조기 증진다 계지지짐니 의샤르 서구지 차두인 탁주체비 시진서지 계지지조탄 라바도 사공치 계급친비 최신이지 돌아봤다 서구계급기 따고한다 나공사제 차장라 진조체대 서구기 댄자다 댄닝라 송경체구 서구 차두인태 냠지계조기 누부뚠비 강리치바라 갑교체급바체지 사이시이 중국초기 의샤르 내둔태 토다 파르숨도 등의다 흉정기 랑조 진바라 에집초기 체두영악주 휴기유 에집초기 서구지 투법 시류도 조교로 꾸대동하다 첩세기 터블람규 게다다 동도 세대 서구 댄자다 공배 용화라 배준체주인 에집기 중국초하다 튼주라 무투 흉능 겹대 의샤르 서구지 투법 시류도 동하다 의샤르 서구지 댄닝라 송경시바 서구지 댄자 중시 최십체도 유지송유 제면낭 초지 계급 니비 좁다기 규직 남직 념준다 미덥 증류 변조 녀소 튼례 제다다 코주 제다기 념례소 제공기 념례 이제 망보로 민다급바라 덴바나유 초니비 교용 탑주로 대제와 나르베 띵섭도 동규 고르기 중화 미마 지둔 계급다 어릅 이집 지둔 계급기 념제 세자 시바 배유 섬진능진 초니비 탄도 청진 변조다 천재 롭소 짐주소 제공기 냠례 이제 니슈 하점라 민다괴유 닌티 닌공 사이시다 이디사르키 니메 포장도 시진핑의 펑리윤라 거수쇼베 수둔 샴유 사이지당 왕이소 공세지 최고로 쇼유
2: 디글레 코네 비웨네츠 사내티교 투츠 다오구베 친인이가 치조 계급기 주시 시진핑타 군더 펑리윤키 이집트 총통 사이시타 군더 이디사르키 피브로와 이집트 딘세 점등 강침보러 쓰고 나오시 지사 토강토 龙东铁路据点边多组决定错塌，今年点边一级定在江东康清波，今日几间来经营内月，基金平台彭丽媛定在江东康都批准性格，随即当前年起主审快员啊批准续约，结果你别做大当前年念头江东康都概念。南门西市古道那边观念短途念头古巴的观念定在江东康塔那为一级期路距我住三老师结果你不做大当街你去路街的兄弟也是拼闹他今年点别都归观念他三个一级都是拉刚去这么接来四个闹他第七中西地归短途给公车队去都是决定出来迎三老师结果你不做大土田康木正康都拼命法老与修之塔斯里奇歇吧狂木藏起特库索定在相对抗议基诺拉四国闹事习近平起中国塔一级一个西北点边那位给克塔怎么修下起给克清部音别西北清部尼推塔盘动给你并随玩塔牛玩的介绍塔给克尼被迷茫起迷热年迷热盘

0: 토브리 당 젠즈
1: 비리 당 냠레
2: 시디 당 공피
3: 점링기 티린 카상
4: 점링기 티린 카상
1: 싱글링게 공캄사 샴르 점링기 티린 카상 시페 레첸 슈구힌 텐디 레첸키 낭튜엔 소니 시진핑키 키르기스탄키 중동타 최면 나오고 타 시진핑키 우르스 중동타 젠좀 나오고 롱원이 시쟁의 시 중크 레기 퓨티 상하이 냠레 전조 윤신 댐부 용교 람데 제유베고 지루니 동이 시서 조류 러디토 치계 송배 마조 케레기 주체 모투 레소 침베고 중크 피게레 중외 국가 태외

0: 에소 사르토 주베 치르소 마조 게레기 파르세 카소소 갸지 숨주소 게타 청중 주타 갸지 주양타 청중 니 갸지 게타 청중 치 갸지 주타 청중 게 심프타 헤이룽장타 낭소 광시 지링소 점규 신진토 사르토 주베 치르소 마조 게레기 파르세 카소소 갸지 듄주 듄구타 청중아타 갸지 니슈서구타 청중 치 갸지 주주타 정중초 가지중미제 신입시 치초변초 뇨송롭친 계지변조 뇨송롭링키 기겐제무호 최판키 가지정규니 탄참정규파 낭로감세 고인니 냠토 뉴쇼뎌유티 黑龙江塔 낭소니 중국타 몽크 우르수제키 변조파캠 계진수준지피 석유시인부타 海南塔 광시니 노규감수주람사비토 이시야 샬로족회 거공시인부터 대단해 무용회 균형 고예내당 사부티 단터 뇌신유지순토 용공계급내대체 규지람치 염준계급기 중코로 사토족회 계래 균형내 반년조신유 로드토 규지람치 염준계급타 어렵계급 아프리카 난지계급기 중코로 계래 치지타 책동 사토족유시 마저 캡콘의 대체 제주 총자티 칭위키 이왕국배 가초 사발 교육진 다완 당분의 족배팔 최대타 지소리튼 대종타 시소리시 샥두타 서동리지키 사투족배 칠종 마저 갤레기 파세 장내 니키 토로 진유부타 중크 가치외 총시 칭위키 이왕국쇼 균투 치로 진유부시 天安门南区 北京塘 中区年来过领客 唐托龙儿乔文尼 出国堂 重启七七十 台江安区 北京区 甘西乌区重启堂 中区年来区 明云北读书 媒体外忙会 通途别日晚几个月期 北京区 如意斯德福勒重启区 重启苏鲁蒙区 三个月期段经济堂联系个 铁达儿绝育不是 如意斯德弗勒中开始开，里约人努鲁塘圣保罗，米南萨吉拉斯州开，地位中开，白鲁奥里藏特街，周松千不松开，真藏苏内玉巴塘，天尼巴吉尔夏绿区开，金竹塘，索勒开，地内开金西市，索勒蒙开，安翠巴吉尔塘，中库亚美勒杰布区，萨贡开，团勒扩展区开，中开区内部拓展当地。
1: 修诺措，连续开库格塔，配给给库格，体外忙活丢丢，日晚月季最下。萨里蒙开，苏镇尼，巴基斯坦，中国从团战队级别，蒙西级别开进行时，文干体外开刚接我心里，初到认真开，内部感谢乌龟图，诺森切提，出个塔，感谢乌龟中给了级别，扩展扩展开，协助马拉基，加快解决的事。 开天，如意斯德弗勒中开始开，一月初个堂，集团轮点接触起，做到堂，感谢金正恩团开，最难是出题，苏镇开，马内马路东突着有几点多，苏鲁蒙开，另外罗先生，中国精神，初到金正恩水平，中国开来开，不只是堂，中国苏镇最难开，苏镇军团透过长途当地，初个堂，初到金正。
0: 甘肃乌龟开跟进查克切，截取轮点图板规定当天，给看女票，边角从头眼来了，第二个开进扩展切入时，中区开列安全锁定开，不只是图，里亚通桥，端塘七万阿玛角切不塘，三内地开里面，你懂你给他怎么来的，不只用了开票，锁定查克组约接电下。
1: 苏鲁蒙开，那年当晚举办下如意斯德弗勒重开式，湖南新青岳阳重开式，以及杂草重开式，正晚组局，对团下雨。提醒，我昨晚日出天岳阳重开式，村支局片。三内提开边角片给给孙秀堂，推过仓位孟西支局。提醒，重开主工给出在这开，俺了拍下什么下场？ 俺村中开片街区，牛舍通穷了，团来给吃过汤，蒙西只贵族村，即便是不开逛街几天。
0: 中国中国的特别重症感同情